0: 8월 7일 입추의 맛 반가운 금요일 아침 첫 곡은요. 영화 헤어질 결심에서 흐르던 정훈이 안개에 뛰어들었어요. 저는 살레셔 김영은 은빛소녀입니다. 그러게요. 우리는 여름과 헤어질 결심을 오늘 입추에 하고 있지만 여름은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죠. 그죠? 이 더위가 좀처럼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긴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가을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입니다. 왠지 반갑지 않나요? 물론 말복이 아직 남아있고 한겨울 추위보다 꽃샘추위가 더 매섭다고 하듯이 입추가 지나도 늦더위의 기세가 한동안 짱짱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달 23일이 처서입니다. 2주일 남짓만 지나면 혹시 아침 저녁으로도 열대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견딜만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뭐든지 끝은 다 있잖아요. 이 폭염 속에서도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보면 이 여름 잘 지나갈 겁니다. 우리 삼촌가족 여러분은 이 폭염의 날씨 어떻게 버티고 계세요? 요즘 하루하루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 이야기 편하게 들려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들 100원 이름에서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0307님, 저는 지난주에 여름휴가 4박 5일을 제주도 성지순례를 남편과 함께 다녀왔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함께 다녀왔다라는 거. 오, 비신자인 남편이 함께 해줘서 더 의미가 있었답니다. 가는 곳마다 우리 남편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례명을 토마스라고 미리 찜해놨어요. 왜냐하면 의심이 많거든요. 괜찮은데요? 의심이 많은 사람이요. 한 번 믿으면 무섭습니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지금 이 시각 9시 7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듣고 은빛 잠깐 만나볼게요.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 동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너의 작은 솔씨 하나지만 내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의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내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의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내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박노해 시인의 시 너의 때가 온다 였습니다. 폭염 속에 있지만 시나브로 가을이 오고 있는 입춘할. 참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하는 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름드리 커다란 금강송도 결국은 아주 작은 솔씨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람한 참나무 역시 다람쥐가 탐내는 그 작은 도토리 안에서 싹이 트지요. 그러니 그 작은 도토리 하나에도 이미 커다란 우주만한 참나무가 오롯이 담겨 있는 셈이죠. 작은 보리 한 줌에도 고창의 프리디프린 청보리밭, 그 넘실대던 파도 같은 풍경이 고스란히 숨쉬고 있습니다. 아직 한참은 여름이 뜨겁고 지루하게 남아있겠지만요. 절기상으로 어느새 입추입니다. 이 여름 안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흘린 구슬땀, 비지땀 한 방울에도 황금 들녘에서 출렁일 벼 이삭처럼, 대추나무에서 알알이 연그러갈 대추알처럼 가을의 결실이 오롯이 담겨 있을 겁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우리는 지금 이 여름 안에서 긴 폭염과 열대야를 온몸으로 견디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있지만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오면 이 여름의 고단함은 어느새 잊고 다시 활기차게 가을맞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는 이 시의 마지막 구절이 오늘따라 더 반갑게 다가오네요. 이제 더위에 한숨 돌릴만한 때가 오고 있다는 것. 우리의 가을이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있다는 그 반가운 입추맞이의 느린 발걸음이 들리는 듯 합니다.

윤종신 너에게 간다 들려드렸어요. 아무리 아름드리 우람한 금강송도 참나무도 그 시작은 결국 작은 씨앗 하나, 열매 하나에서 트는 싹이죠. 희망과 기대의 시작 역시 그렇게 아주 작은 씨앗 하나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폭염과 열대야가 처서까지는 한참 더 이어지겠지만 그래도 가을이 오고 있다는 그 작은 기대감 하나가 또 남은 여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주잖아요. 가을의 기운이 아직은 미약하지만 어쨌든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어느새 우리에게도 와, 여름 내내 미뤄뒀던 일들, 읽다 만 책, 정리 못한 옷장, 나가지 못했던 산책 이런 것들을 삽상한 기분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가을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마음속에는 가을을 기다리는 저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가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금요일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오늘은요, 입추잖아요. 그래서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의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내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 여러분만의 그 이유 한 가지씩 들고 입장해 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시원한 커피 드실 수 있는 쿠폰 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많이 올려주세요. 7769님, 오늘은 1% 정도 시원해졌어요. 무엇이든 끝은 있겠죠. 1%면 굉장한 건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우리 참전가자로 이추 느끼셨나요? 어느 방향에 따라서 좀 시원하다는 느낌이 드는 지역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0756님, 수녀님 더위에 출퇴근 힘드시죠? 저도 퇴근하면 기진맥진하지만 저녁을 먹고 씻고 나면 그 시간이 참 행복합니다. 그러니까요, 끝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루 일하고 들어가서 씻고 저녁 먹고 그 시간 행복하죠. 우리는 늘 그 행복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이 시간도 잘 버텨내는 것 같습니다. 8894님이 듣고 싶어하는 노래 들려드릴게요. 민혜경의 보고 싶은 얼굴.

민혜경 보고 싶은 얼굴. 참 좋은 오늘 은빛 스님들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참 좋은 오늘 후원자가 드리는 모바일 커피 쿠폰.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 애써 권하는 책, 감동을 넘어 영감을 주는 책, 평신도가 만드는 유일한 가톨릭 월간지, 가톨릭 다이제스트 월간 독자 리더. 원하시는 분 샵 1053 들어오셔서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시면 당첨자분에게 1년 동안 편안하게 구독할 수 있도록 배송해드립니다. 2주간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2주간의 특별한 선물,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죠. 베트남 전쟁을 배경으로 이름 없이 싸우고 헌신했던 여성들의 용기와 희생을 그린 감동의 서사.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 크리스틴 헤나의 소설 더 우먼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샵 1053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 사연 남기신 분 가운데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황제바이오에서 피부 보습과 가려움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곰돌이 천연 비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샵 1053 성함 주소까지 남겨주세요. 아, 청보리밤 풍경이 정겨웠습니다. 은빛 창가 너무 좋았는데요. 날은 여전히 덥지만 오늘이 입추라는 단어에 생각만 해도 설레는 아침. 가을 겨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박혜영님이 주신 사연이었어요. 겨울까지는 몰라도 가을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입추이기 때문에 금요일 공감 100배 나는 가을을 어떤 이유로 좋아하는가 어떤 이유로 기다리는가 이유 한 가지씩 들고 우리의 추억의 노래 두 곡 듣고 공감 100배에서 함께 만나도록 해요. 3922님이 듣고 싶어하는 박양숙의 어부의 노래, 조영남의 내 생에 단 한 번만, 언제 들어도 좋은 추억의 노래 두 곡 듣고요. 오늘 공감 100배 함께합니다.

저 세월은 강물 따라 흘러 흘러가지만 젊은 날의 내 청춘은

날아가는 저 제비는 봄이 오면 다시 돌아오지만 젊은 날에 내 청춘은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겠지.

맞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손뼉 장단치며 무릎 장단치며 공감하게 하는 공감백배. 오늘의 주제는요. 폭염의 용광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은 입추. 내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네모다. 내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네모다. 너무 더워서라는 이유 다들 공감하시겠지만요. 저마다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 분명 하나쯤 있을 겁니다. 그 네모 상자들 채워주세요. 당첨자분에게 커피 쿠폰 드립니다. 100원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올려주세요. 한 가지 주제를 놓고 공감해보는 공감백배. 오늘은 입추를 맞아 미리 앞당겨 기분 좋은 가을을 맛보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네모다. 그 네모칸 채워주세요. 물론 아직은 뜨거운 달이지만 짱짱한 폭염과 열대야 한복판에 있지만요. 그래도 입추라는 절기 하나만으로 미리 가을 맞이를 하면서 이 더위 잠시 잊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께서는 내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네모다. 그 네모칸 어떤 이유로 기다리시는지 수만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요. 내 개인적인 이유는 이거예요 라고 그 네모칸 나눠주시면 시원한 가을맞이 미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기다립니다. 7769님 덥긴 하지만 갑자기 달아난 더위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시원하니 좋지요. 분위기 있는 가을이 기대됩니다. 만약에 이 여름이 지나면 여름이 그리워질 건가요? 분위기 있는 가을을 기다리신다고 했습니다. 103호님은 제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제철 홍로를 먹을 수 있어서입니다. 이것도 좋은 이유죠. 가을에만 먹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214님은요. 제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오래전에 집을 나간 아들이 올가을 엄마 칠순 때는 꼭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줍니다. 꼭 돌아와주길 바라고 또 바라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 이 일사님, 제가 이 그 지나온 시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겠고요. 꼭 올가을에 칠순 때 한번 연락은 되는 거죠? 연락이 되면 연락하시고 마음을 표현해 주시면 어때요? 내가 너를 기다린다. 칠순 때 너를 꼭 보고 싶다라고요. 그런 기다리는 마음 간절할 것 같으니까요. 정말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을에 아들이 꼭 돌아오길 바랍니다. 우리 참 좋은 가족 여러분, 오늘의 공감백배 내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네모다 노래 들으면서 네모칸 채워주세요. 에디 히긴즈 트리오의 Autumn Leaves 고엽 들려드립니다.

어텀 리브즈 에디 히긴즈 트리오의 연주곡이었어요. 오늘의 공감 백배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맞다마자 그래 바로 내 이야기야 하며 공감해보는 시간. 오늘은요 내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네모다. 네모 칸 채워주세요. 가을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왠지 모르게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냥 가을이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네모다. 떠오르는 대로 편하게 채워주세요. 100원의 문자 샵 1053 빵톡으로도 보내주세요. 7654님, 제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작년 가을에 넘어져서 어깨 골절 수술을 받아 철심 박혀있는 상태예요. 올해 가을이면요 벌써 1년이 되어서 철심 빼는 수술하러 병원에 입원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가을이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아우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철심 잘 빼시고 정말 운동 많이 하시면서 다시는 절대로 넘어지지 마세요. 저도 한번 넘어져서 그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공감이 됩니다. 0756님, 저는요 가을 중에 10월을 가장 좋아해요. 타작해서 햅쌀에 검정콩 넣고

갓 지은 밥에 엄마의 된장 시래기국이 너무 맛있었답니다. 못 먹어본 지 30년이 넘었지만 가을에 시골마당 빨갛게 익은 감나무 밤하늘은 별이 어찌 그리 많은지 그 모든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가을은 가슴이 시릴 정도로 좋아합니다. 0756님 정말 감성적이고요. 이 글 하나하나가 이렇게 풍경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가을의 그 아름다운 시골의 전형적인 풍경이 쫙 그려져서 정말 시원합니다. 0756님 고맙습니다. 0409님 제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요. 삐약삐약 초보 운전이에요. 그런데 곧 다가올 우리 아버지 잠들어 계신 곳에 운전해서 가보고 싶어요. 아버지 그곳에서 엄마 오빠하고 잘 만나고 계시는 거 맞죠? 지난번에 제가 엄마 붙잡고 로또 번호 가르쳐달라고 해서 적었는데 꽝이었어요. 하지만 생각날 때마다 가끔 그 번호로 응모하고 있어요. 크크크 하셨어요. 아유, 직접 운전해서 아버지 계신 곳에 가고 싶다. 그 마음 또 이해가 됩니다. 꼭 운전 잘 하셔서 아버지 곁에 가셔서 많은 안부 묻고 또 우리 모두 함께 그날을 위해서 또 살아가고 있잖아요. 9294님 멀리 사는 서울 의정부 부산 친구들 만나서 1박 2일 여수 여행하기로 했어요. 가을에. 함께 만난다는 자체가 좋고 보고 싶은 친구들 얼굴 보고 맛있는 음식과 좋은 카페 가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가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오랜만에 이 친구 만나는 일보다 더 재밌는 일, 더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 가을 기다려질 것 같습니다. 0204님, 내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가을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낙엽들이 옷을 갈아입고 태양빛이 황홀해지는 가을, 식귀가 무르익는 가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시잖아요, 시. 그 이유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통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가을, 우리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6018님,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딸 결혼식이다. 가을이 되면 멋지고 든든한 사위를 맞이합니다. 오, 축하드려요. 9월 6일에 예쁜 딸 다니 레지나가 서울에서 결혼식을 올려요. 너무나 기다려지고 설레입니다. 많이 많이 축하해 주세요. 다니 레지나 축하해요. 정말 9월 6일 날짜까지 적으셨네요. 정말 정말 기다려집니다. 이날 행복한 날, 멋진 사위 맞이하는 날 얼마나 설레고 또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축하드립니다. 1035님 가을인 10월은 두 아이들이 태어난 축복의 달입니다. 큰아이가 9월에 결혼을 합니다. 그 가을이 기다려집니다. 너무 좋은 소식 많이 올려주셨네요. 가을에는 정말 왠지 모르게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 같고 특히 결혼식 좋습니다. 우리 모두 이 10월에 또 9월에 일어날 아름다운 이 행복한 축제를 위해서 또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의 네모상자 만나볼게요. 유리상자 신부에게.

요리상자의 신부에게 1035님이 신청하신 서영은 가을이 오면까지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공감 100배, 오늘은 내가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는 네모다. 네모칸 만나고 있습니다. 3922님, 저는 가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요. 청약 새 아파트 분양소를 넣어놨는데 꼭 당첨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당첨만 된다면 새 아파트로 이사가서 새 가구 들여놓고 기분 좋게 살고 싶어요. 10월이 발표날 이거든요. 가을엔 새 아파트 당첨 꼭 되고 싶어요. 그 간절함이 저에게도 전달이 됩니다. 당첨되시길 바라고요. 당첨되면 또 사연 올려주세요. 3922님 미리 우리 축하합시다. 당첨되는 걸로. 오늘 우리가 품은 가을을 기대하는 이유가 저마다 다르죠. 우리의 가을을 성큼 데려다 줄 것 같은 그런 기분 좋은 기분이 여러분들 사연들 만나면서 느꼈는데요. 물론 폭염이 아직 짱짱하지만요. 하지만 가을은 한 걸음씩 느리게 성큼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가을을 기다리는 이유죠. 2662님께서는요. 저의 가족 중 여자들은 생일이 다 10월이에요. 그래서 엄마, 저, 여동생은 해마다 가을에 생일여행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가을을 기다려. 또 여자 세 분이서 얼마나 재밌겠어요. 저 그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 싶으네요. 10월 생일 미리 생일 축하드리면서 권진원의 해피 버스데이 투 유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저는 김용은 은빛순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여러분 기다립니다. 오늘도 참 좋은 오늘 되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에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2: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5: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6: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보답스럽고 너무 오래 살아요.
5: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4: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7: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안녕하세요.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장일범입니다. 편의점은 생각보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입니다. 장마철처럼 비가 이어질 때는 간편식 판매가 늘고요. 슬리퍼와 수건도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찜통 더위에는 얼음과 아이스크림 그리고 선크림을 찾는 손길이 많아지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분도 날씨의 영향을 받고 가끔은 그 날씨가 까칠함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폭염을 핑계로 짜증 섞인 말을 건넨 적은 없는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 건 아닌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의 말 속엔 무엇이 담겼을까요? 모차르트 돈조반니 켈번호 527 가운데서 라치다렘 라마노. 자, 우리 저리로 가서 손을 잡을까요? 자, 바리톤 안드레 슈엔 요즘 아주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죠. 아, 그리고 금년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 또 꼬지판투테의 굴리엘모로 출연합니다. 또 소프라노 니콜라 힐레브란트 그리고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니아스가 지휘한 모차르트 오케스트라 잘츠부르크 연주로 감상하시죠.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0: 우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1: 모차르트의 돈조반니 켈분 527 라치다렘 라마노. 자, 우리 손을 잡고 저리로 갈까요? 자, 이탈리아의 마리톤 안드레 슈엔. 아주 정말 멋있게 생겨서 이 돈조반니에도 잘 어울립니다. 소프라노 니콜라 힐레브란트, 로베르토 곤살레스 모니아스가 지휘한 짤스브루크의 모차르트의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첫 곡과 함께 우리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들려드렸어요. 자, 장애범 유쾌한 클래식 8월 7일 금요일 일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클로드 볼링의 플루트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스위트, 이 모음곡 1번 바로크 앤 블루가 되겠습니다. 바로크와 재즈한 것이 이어진다는 뜻이죠. 플루트의 제임스 골웨이 디엠포 리브레의 연주입니다.

클로드 볼링의 플룻과 재즈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스위트 1번 바로크 앤 블루 들으셨습니다. 플룻의 제임스 골웨이, 디엠포 리브레 이 쿠바 밴드의 연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3번 디단조 그 중에서 파트 2의 2부의 2악장 템포 디 메뉴에또 미뉴엣 템포로 그라치오소 우아하게 아담 피셔가 지휘한 뒤셀도르퍼 심포니커 연주를 감상하실 텐데요. 최근에 헝가리 국립 오페라 극장에서 아담 피셔가 또 링사이클, 바그너 링사이클을 또 공연해서 또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자, 함께 감상해 볼까요?

구스타프 말러의 교향곡 3번 디단조 그중에 2부 2악장 템포 디 메뉴에또 미뉴엣 템포로 그라치오소 우아하게 아담 피셔가 지휘한 뉴셀도르프 심포니커 헝가리를 대표하는 또 형제 지휘자 중에 형이죠. 아담 피셔 정말 모차르트 하이든 모두 잘 지휘하는 아담 피셔가 구스타프 말러도 지휘해 주었습니다. 뉴셀도르프 심포니 오케스트라였고요. 자 이번 주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에서 드리는 선물 안내해드립니다. 국내 최고의 음향으로 만나는 오르간의 무한한 가능성 바흐 뿐만 아니라 그 비제 까르멘 모음곡까지 스위스를 대표하는 오르가니스트 벤자민 리게띠가 선보이는 오르간 리사이틀이 이 부천 아트센터에서 열리는데요.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콘서트홀에서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개최를 합니다. 상상력을 더한 오르간의 새로운 울림을 들을 수 있는 이번 공연에서 휘발디의 협주곡을 바흐가 오르간 독주곡으로 편곡한 오르간 협주곡 A단조 바흐 작품 번호 593 벤자민 리게띠의 사계 그리고 휘발디를 재해석한 오르간을 위한 글로리아 또 연주 들으실 수 있고요. 또 프랑스의 대표적인 그 오르간 레퍼토리 길망의 오르간 소나타 1번 또 비제의 이 까르멘을 리게띠가 오르간을 위한 까르멘 모음곡으로 정말 그 오르간으로 까르멘 곡들을 들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이 여러분 감상 폭넓게 하실 수 있습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후 5시 공연 모두 5분께 주장식해서 10장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샵 1053으로 올려주세요. 성함과 받고 싶은 이유 올려주시면 저희가 잘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오르간 하면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죠. 까뮈 생상스의 당스 마카브르 죽음의 무도 작품 40 바이올린의 다니엘 호프 쥐리히어 칸모 오케스터 쥐리 체인보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까뮤 생상스의 Danse Macabre, 죽음의 무도 작품 40. 다니엘 호프의 바이올린과 쥐리히어 칸마 오케스터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장일범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코너 안내드립니다. 매주 토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하는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클래식 이야기를 매주 기다립니다. 내 마음속 명곡, 전곡 듣고 싶은 클래식, 혹은 특별한 사연이 담긴 추억의 음악까지 지금 바로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1053으로 보내주세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 5가지 올리브의 절묘한 블렌딩, 이탈리아 명품 올리브 오일 비바체 또는 로고에 물방울이 그려진 발사믹 식초 아체토 모데나를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은 매주 토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신청곡 퍼레이드에서 소개합니다. 클래식으로 만나는 토요일 아침, 이번 주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자, 이제 매주 시대를 빛낸 예술가를 선정해 그들의 삶과 음악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이번 주 예술가의 한 구 주인공은 화가 파울라 모도존 베커입니다.

파울라 모더전 베커는 여섯 번째 결혼기념일을 기념하는 자화상을 완성한 지 아홉 달 뒤인 1907년 11월 난산 끝에 딸 마틸데를 품에 안았습니다. 출산을 도운 의사는 계속 안정을 취하라고 권했고 그녀는 한동안 침대에서 지내야 했는데요. 하지만 얼마 후 가족들과의 파티를 위해 침대에서 일어섰다가 갑자기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죠. 그녀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아 아쉬워라 였는데요. 당시 파울라의 나이는 31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20년 뒤 독일 브레멘에는 그녀를 기리는 파울라 모더전 베커 미술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이곳은 독일 최초의 근대 미술가 기념 미술관이자 세계 최초의 여성 예술가 미술관으로 기록되죠. 짧은 생애였지만 누구보다 새로운 길을 걸었던 그녀의 예술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영감을 전하고 있는데요. 음악 한 곡 들으시고 예술가의 한 곡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프란츠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 파가니니 주제의한 대연습곡, 썰번호 141, G샵 단조, 그랑 에튜드 드 파가니니, 이 파가니니 대연습곡이고요. 피아니스트 랑랑의 연주입니다.

파울라 모더손 베커는 31살이라는 짧은 생애 동안 700점이 넘는 회화와 1400점이 넘는 드로잉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생전에는 작품을 거의 인정받지 못했는데요. 그녀의 예술이 널리 알려진 것은 그녀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1920년대 카프카의 작품을 출간했던 출판사 쿠르트 볼프에서 파울라의 편지 모음집을 펴내면서 많은 이가 그녀를 다시 만나게 되죠. 친구였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와 조각가 클라라 베스토프 그리고 남편 오토 모더존 등과 주고받은 편지에는 자화상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당당하고 솔직한 그녀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이 편지 모음집이 큰 사랑을 받으며 그녀의 작품도 유럽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파울라를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은 세상의 인정이 아닌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죠. 그녀는 동생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는 반드시 무언가가 될 거야.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을 한순간도 잃지 않아 라고 썼는데요. 누구보다 당당하게 자신을 바라봤던 파울라 모더손 베커처럼 오늘은 우리도 스스로를 조금 더 믿고 응원해보고 싶습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스트링 콰르텟 현악 사중주 2단조 1악장 알레그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오스트리아를 대표하죠. 이제 무대에서 은퇴한 하겐 콰르텟의 연주입니다.

주세페 베르디의 스트링 콰르텟 현악사중주 2단조 그중에 1악장 알레그로 들으셨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무대 은퇴 이 해산을 선언하는 그 공연을 했었죠. 하겐 콰르텟, 정말 오스트리아를 대표하던 이 연주 단체의 공연을 함께 들었습니다. 자, 루트비 판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1번 C장조 작품 15 3악장 론도 알레그로 스케르잔도 감상하시겠습니다. 아주 신나는 악장이죠. 포르테 피아노의 크리스티안 베즈위덴 오트 그리고 파블로 에라스 카사도가 지휘한 프라이부르크 바로크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면서 저는 여러분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4: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3: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4: 뭐라고요?
3: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조지 거슈인의 Wonderful, 헬렌 메리의 보컬과 퀸시 존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팝에서 재즈, 뭐 리듬 앤 블루스 이르기까지 정말 혁혁한 공로를 세운 퀸시 존스였고요. 자, 조지 거슈인의 Wonderful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에 뭐 그 조지 거슈인의 뮤지컬에도 An American in Paris에도 It's Wonderful이 아주 재미있게 또 사랑스럽게 울려 퍼진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8월 7일 금요일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2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프랑스 작곡가 에두아르 랄로의 기타레, 기타 비단조, 이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작품인데요. 작품 28, 이 곡을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작품으로 편곡했습니다. 김우형의 바이올린과 장자크 깡토로프가 지휘한 필하모닉 로얄 드 리에주, 벨기에 리에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합니다.

에드와르 랄로의 기타레 비단조 이 곡을 이제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을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으로 편곡했습니다. 작품 28, 바이올린의 김우형, 샹자크 강토로프가 지휘한 필하모닉 로얄 드 리에주. 벨기에 리에주 로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였고요. 김우형 씨는 차이콥스키 음악원 및 벨기에 왕립음악원을 졸업했고 11살에 모스크바 시립 오케스트라 우크라이나 체르노우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요. 2013년부터는 퀸 엘리자베스 뮤직 샤펠 소속 아티스트로서 거장 어귀스탱 디메이를 사사했습니다. 익명의 후원자에게 1727년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리고 1718년 과르네리 델 제수를 후원받아 연주한 바 있고요. 또 벨기에 국립 오케스트라, 지금 들으신 리에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발로니 체인버 오케스트라와 연주 또 음반 작업을 했고 벨기에 국왕 초청 갈라 콘서트의 솔리스트로 발탁돼서 호평을 받은 바 있는데 현재 성남시향 객원 수석으로 활동하는 동시에 다양한 단체와의 활발한 연주 활동을 겸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이 곡을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으로 바꿨습니다. 그중에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모소 김유빈의 플룻과 김도현의 피아노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이 플룻과 피아노를 위한 편곡으로 함께 감상하셨고요.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모소 들으셨습니다. 플룻의 김유빈, 피아노의 김도현의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제가 이때 예술의 전당에서 이 두 사람 김유빈과 김도현이 공연을 같이 했는데 그때 또 김도현을 많은 사람들 또 야 김유빈 잘하는 것도 알았지만 김도현도 정말 훌륭하다 이런 또 많은 반응을 또 끌어낸 공연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시간은 보다 많은 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시간입니다. 퀴즈 카페 귀를 쫑긋 세우고 기다려주세요. 퀴즈 카페 정답은 샵1053 100원 유료 문자 메시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정답은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정답이 아니더라도 센스만 있으면 정답으로 인정해드릴게요. 커피 선물이 기다리는 퀴즈 카페에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라며 지금부터 5초 후에 문제 나갑니다. 이것은 일상을 잠시 멈추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학교에서는 방학을 맞고 직장인들은 이때를 기다리며 누군가는 바다로, 누군가는 산으로, 또 누군가는 집에서 푹 쉬며 재충전하기도 하죠. 더위를 피해 떠난다는 뜻의 피서와도 가까운 말인데요. 음악에도 이것과 관련된 작품이 있습니다. 1959년 개봉한 영화 A Summer Place는 우리나라에서 피서지에서 생긴 일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돼 주제가와 함께 큰 사랑을 받았고요. 나폴리 미뇨 바다로 가자 역시 떠남의 설렘을 노래합니다. 또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고별은 연주자들의 이것을 위해 탄생한 작품으로도 유명하죠. 마지막 악장에서 단원들이 하나둘 촛불을 끄고 무대를 떠나자 그 뜻을 알아챈 공작이 다음날 이것을 허락했다고 하는데요. 열심히 달려온 사람에게 주는 가장 반가운 선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냉수, 2번 고기, 3번 금일봉, 4번 휴가. 여러분이 정답 보내시는 동안 관련된 세 곡의 음악이 이어집니다. Max Steiner의 A Summer Place, Percy Faith and His Orchestra 연주를 감상하시고요. 또 이 나폴리의 미녀죠. 비에니 술마르 바다로 가자,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베르너 아이즈브렌너, 그리고 베를리너 심포니커, 베르너 아이즈브렌너가 지휘한 베를리너 심포닉 오케스트라 연주를 감상하시겠고요.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F샵 단조 호버캠 번호 1-45 Farewell 고별입니다. 사악장 피날레 프레스토가 됐다가 마지막에 이제 첨첨 이제 느려지죠. 아다지오까지 함께 듣겠습니다.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루크스 성 루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열심히 달려온 사람에게 주는 가장 반가운 선물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냉수, 2번 고기, 3번 금일봉, 4번 휴가. 이왕이면 정답 보내주실 때 지금 어디에서 뭐하는 중인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또 유클에 한 번도 참여 안 해봤다 하는 분들은 당첨 가능성 쭉쭉 올라가니까 알려주시고요. 이 시간 커피 원하시는 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음악 듣겠습니다.

요셉 하이든의 교향곡 45번 F샵 단조 호박형 번호 1의 45. 1은 여기서 이제 오케스트라 곡을 얘기하고요. Farewell. 이 바로 고별이었습니다. 4악장 피날레 프레스토 아다지오로. 원래 이제 좀 그 뒷부분이 다른 곡들은 프레스토나 뭐 이렇게 좀 빠르게 끝나잖아요. 알레그로로 끝나는데 여기는 또 바꿔서 연기하는 장면이 들어있죠. 프레스토 아다지오 이렇게 끝납니다. 찰스 맥케라스가 지휘한 오케스트라 오브 세인트 루크스 오케스트라 성 루카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고요. 또 나폴리의 곡 비에니 술마르 바다로 가자 바리톤 헤르만 프라이 베르네르 아이스브렌네르가 지휘한 베를리너 심포니커 베를린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또 막스 스타이너의 A Summer Place, 피서지에서 생긴 일 영화의 테마곡도 들었습니다. Percy Faith and His Orchestra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자, 열심히 달려온 사람에게 주는 가장 반가운 선물, 오늘의 퀴즈 정답은 4번 휴가입니다. 이야, 금일봉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정답 맞춘 세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오늘의 정답인 휴가와 관련된 음악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1875년 여름 작곡가 브람스는 빈 아구 옆에 지휘자직을 사임한 후 하이델베르크 인근으로 휴가를 떠나죠. 그곳에서 작곡한 밝은 분위기의 현악사중주 3번 가운데 듣겠습니다. 자, 요하네스 브람스의 스트링 퀄텟 3번 B 플랫 장조 작품 67 가운데 4악장 뽑고

뜨거운 여름 우리가 겨울 노래 들으니까 조금 시원해지는 것 같은데요. 겨울 노래 한 곡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DJ DOC의 겨울 이야기.

DJ DOC의 겨울 이야기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한명숙님께서 서로 관심 갖고 우리가 톡으로라도 예쁜 사진과 시원한 음료 한잔 같이 나누면 이 가을이 금방 웃으면서 우리 곁에 올것 같아요. 다들 화이팅 하세요 라고 이렇게 보내셨는데 우리 한명숙님의 또 이런 빵톡과 또 보내주신 이 예쁜 사진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더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더 시원한 가을이 빨리 찾아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신춘우 씨는 벌써 1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금요일 2부 맛있는 빵집점 성지순례 기다리고 있죠. 오늘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떠나는데요.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어서들 오세요. 저는 먼저 2부로 건너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부 끝곡으로 스트레이 키즈의 잘하고 있어 들으시면서 잠시 후에 만나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2: 가축을 키우시나요? 거래를 하거나 운송을 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축산종사자 교육을 검색하세요. 축산종사자 교육은 법정 의무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기한 내 꼭 이수하세요. 교육 문의는 1833-4265.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6: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8: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프.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신신우신 강용인의 빵집입니다.
1: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0: 신신우 씨는 라디오 빵집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빵집 진장 용디가 오늘 직접 고른 빵집 BGM으로 이적의 다행이다 함께 듣고 왔는데요. 제가 엊그제부터 이제 속이 좀 안 좋았어요. 배가 막 아파가지고 어떡하지? 아 컨디션이 좀 안 좋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누가 저에게 너 그거 맹장 아니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진짜 맹장염이면 어떡하지? 아, 나 방송해야 될 거 많은데 분당에 미사도 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이제 오늘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는데 다행히 그냥 위염이라고 그래서 아 다행이다. 그래도 이렇게 맹장 아니라서 수술 안 해도 돼서 너무 다행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주변에서 야, 다행이 뭐가 다행이야 아픈 건 똑같은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내가 안 좋은 일들 이렇게 닥쳤을 때 그래 이것보다 더 안 좋을 수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이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약간 이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또 나아가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 뜨거워 어떡해 라고 걱정해도 그래 그래도 다행이야 이 뜨거운 날씨가 있으니까 또 곡식이 익어가고 이 여름을 우리가 보낼 수 있지 않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우리의 그러한 모든 다행들이 또 모여서 이 하루가 잘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다행이다 라는 곡 한번 골라봤습니다. 김지혜님께서요. 오늘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님이 신신우신 생방송에 돌격하시는 날이군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오늘 주말을 앞둔 금요일 2부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빵집 옆 성지순례 떠나볼 예정인데요. 우리 이민호 작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또 한 통에 100원 샵 1053 유료 문자나 CPBC 라디오빵 무료 방송 토크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이민호 작가 지금 바로 만나볼게요.
1: 어서 오세요.

0: K 성지순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1: 가장 한국적인 게 가장 세계적.
0: 2027 WYD 세계 청년들도 함께 갑니다.
1: 귀로 듣는 빵집 엿 K 성지순례.
0: 맛있는 빵지순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을지로 본점 우리 라디오 빵집의 모두 모두 집합. 깃발 대신 빵 들고 함께 떠나는 빵집 옆 성지순례. 오늘 순례지기 성지순례하는 남자 성순남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베드로입니다.
0: 반갑습니다.
2: 네, 아, 반갑습니다.
0: 오늘 입추라고 하는데 입추가 아닌 것 같죠?
2: 네, 입추의 느낌 하나도.
0: 날씨가 엄청 더운데 오시는 길 괜찮으셨나요?
2: 굉장히 더운데 네. 계속 더웠으니까. 그래 좀 익숙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우리 이민호 작가님만의 약간 이열치열 여름 피서법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사실 그 너무 더운 날에 집에서 나오면 바로 옷이 젖어버리잖아요. 네네. 우리 막 계곡 같은 데 갔을 때 수영복을 준비 안 했는데 잠깐 발만 담그려는데 옷이 젖어버렸다. 네. 그냥 포기하고 뛰어들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2: 약간 저는 아침에 나왔을 때 땀이 훅 젖어버리면 네. 그냥 어차피 젖은 거 더위를 그냥 푹 젖어서 적응하자, 즐기자 이렇게
0: 그냥
2: 좀.
0: 즐기자.
2: 네, 맞아요.
0: 뭐 내가 애써도 어쩔 수 없다. 이미 네, 땀은 맞아요. 다 흘렀고 이 여름을 즐기자. 약간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네요. 아, 그것도 또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 또 지난달에 이렇게 성지순례 함께 떠났는데 그 이후에 어떤 피드백이 좀 있었나요?
2: 사실 순례를 아예 안 가본 친구들도 있고 네. 그 친구들은 뭐 그런 곳이 있었냐 하는 친구도 있고. 갔는데 몰랐던 부분들을 알게 됐다. 이런 친구들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0: 또 우리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하는 맛있는 빵지순례에는 이 또 맛집들 또 여러 가지 꿀팁들을 함께 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 좋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2: 네. 오늘도 좀 준비했습니다.
0: 아, 너무나도 좋습니다. 우리 또 주말을 앞둔 금요일 오늘의 빵집 옆 성지순례. 나가기 너무 더운데 정말 우리 빵지순례를 통해서 대신 성지순례 하고 싶어요.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이 더위를 이겨내고 더위를 즐기자라는 마음으로 휴가 대신 성지순례 가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제 성지순례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좀 어디로 떠나볼 수 있을까요?
2: 네, 저희가 지금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내년에 열릴 세계청년대회를 좀 응원하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성지순례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0: 우리가 이제 서울세계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그것을 약간 응원하고 함께 또 축하하는 의미에서 떠나는 성지순례. 자, 그럼 어떤 곳인지 힌트를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일단 힌트는 서울이고요.
0: 서울, 그렇죠.
2: 평신도라는 키워드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0: 서울의 평신도들. 몇 간지 이제 저도 떠오르는 곳들이 있긴 있는데
2: 네.
0: 네, 서울에 또 많은 성지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 또 빵집 가족분들께서 오늘 어떤 키워드 어떤 주제로 또 빵지순례 떠날지 한번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통에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빵 방송 토크로 오늘 이민호 작가와 함께 떠날 성지순례의 주제 어떤 주제일지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이 순례지 보내주시는 동안 우리 이민호 작가님 추천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좀 추천해 주셨죠?
2: 네, 오늘 추천곡은 가호의 시작이라는 추천곡입니다.
0: 네.
2: 오늘

0: 주제랑 약간 관련이 있어요.
1: 네. 오.
0: 제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오늘 떠나는 빵지 순례랑 관련이 있는 어떻게 보면 힌트송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가오의 시작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가오의 시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 뭔가 저희도 어디로 떠나야 되고 뭔가 출발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노래네요.
1: 네, 맞습니다.
0: 오늘의 빵집념 성지순례 성순남 우리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할 텐데요. 이 WID를 1년 앞두고 어딘가로의 어떤 출발, 시작 약간 이런 키워드인 것 같은데 오늘의 성지순례 주제 어떤 주제인지 알려주세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우리 한국 천주교의 창립 스토리를 따라서 떠나는 게 주제입니다.
0: 한국 천주교회의 창립 스토리. 아, 그래서 힌트송이
1: 네,
0: 가오의 시작이었군요.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우리 약간 창립 스토리 그러면 확실히 평신도라는 주제랑도 딱 맞네요.
1: 네, 맞습니다.
0: 서울이기도 하고
1: 네.
0: 우리가 또 신앙을 어떤 사제나 수도자들, 선교사들을 통해 받은 게 아니라 우리의 또 신앙인들이 직접 또 신앙을 이렇게 키워간 그런 스토리가 담겨 있지 않을까
1: 네,
0: 싶은데,
1: 맞습니다.
0: 네. 약간 어떤 장소들이 좀 이어져 있을까요?
1: 네, 일단 소개해 드릴게.
0: 네.
1: 많이들 아시는 이제 명동 성당과 그리고 또 한국 천주교의 창립터라고 해서
0: 네.
1: 이제 이벽의 집터 그리고 장학원터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김보무의 집터입니다.
0: 네.
1: 일단 이세 군데를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요.
0: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 특별히 오늘 이렇게 그 서울 순례길 또 1코스의 부분이기도 한데
1: 네, 맞아요.
0: 이 코스를 정해주신 이유가 있나요?
1: 사실 그 서울 순례길 1코스가 이게 말씀의 길인데
0: 네.
1: 요 스토리가 한국 천주교의 창립에 좀 맞춰 갖고 짜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차피 서울에서 이제 청년대회를 하면은 해외 분들도 오실 거 아니에요.
0: 네네네.
1: 그러면 이제 트레킹도 좋아하고 이러시니까 순례길도 한번 걸으시면 좋고. 근데 너무 더워서
0: 네.
1: 꼭 걷지는 않아도 될것 같긴 해요. 네.
0: 맞아요. 또 본대회 기간 서울대교구에 정말 일주일 동안 수십만 명의 또 청년들이 이렇게 모일 텐데 그 청년들이 또 걸어갈 길이기도
1: 네,
0: 할것
1: 맞아요.
0: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세계 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미리 걸어본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오늘 따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다들 모이셨나요? 그러면 깃발 대신 빵 들고 한번 출발해 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출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하나, 둘, 셋,
1: 출발!
0: 출발! 네, 오늘 우리 한국 천주교의 근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뿌리를 좀 돌아보면서 한국 천주교의 창립 스토리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 안에서 서울이 지니는 의미, 어떤 의미가 좀 있나요?
1: 네, 일단 그 수도 한양이라는 곳이 결국 이제 사람이랑 물자가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천주교회가 여기서 시작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퀴 시대 때 보면은 우리가 바퀴 때 산속으로 막 교촌을 형성하고 숨어 있잖아요.
0: 네네.
1: 그랬다가도 중간중간에 서울로 와서 장터라든지 이런 데서 소식을 듣는 거죠. 아, 신부님이 또 뭐 외국에서 신부님이 오셨냐?
0: 네.
1: 아니면 지금 박해 상황이 어떠냐? 이제 이런 것들도 접선을 해갖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고
0: 네.
1: 그래서 서울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0: 아, 이 교촌을 형성해서 숨어 살다가도 우리 한국 천주교의 상황과 소식을 듣기 위해서 또 이제 한양으로 약간 들렸다가는
1: 네, 맞아요.
0: 확인하고자 또 모이는 장소였네요.
1: 네, 그때 뭐 우리가 뭐 전화 갖고 확인하고 뭐 이런 시대가
0: 그렇죠,
1: 아니니까요. 네,
0: 그렇죠.
1: 일일이 와서 확인했어야 됐죠.
0: 아, 그렇구나. 제가 또 그런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어떻게 보면 또 신앙인들의 교류의 장이었다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네, 서울이 또 그러한 또 중요한 이또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오늘 순례 성지 사실 서울 안에서도 많은 성지들 또 순례지들이 있는데 특별히 좀 선정하신 기준이 있나요?
1: 네, 일단 그 WID가 열리는 곳이
0: 네.
1: 서울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서울에서 천주교 공동체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그 해외에 나갔을 때도 보면은 저도 그 리스본 청년대 갔는데
0: 네.
1: 여기에 어떤 천주교사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고 가는 경우가
0: 아,
1: 굉장히 많아요.
0: 맞아요.
1: 그럼 이제 해외에서 오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알아야 소개를
0: 아,
1: 해드리죠.
0: 그쵸, 그쵸.
1: 그래서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알고서 외국인들 이제 청년들이 오면은 환대해주면서 설명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네.
0: 그러네요. 내년에 이제 서울 세계 청년대회가 딱 열렸을 때 우리 교구에 또 교구대회 홈스테이 오거나 아니면 본대회 홈스테이 딱 왔을 때 우리 한국 천주교회사가 이렇게 흘러왔어. 서울에 너가 이제 명동을 갈 건데 명동에 약간 이런 길들이 있어라고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배경 지식을 쌓는 역할로도 아주 좋은 선정인 것 같고요. 신문 저 영어 못하는데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새 번역기 쓰면요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오늘 이 길들을 좀 따라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성지들이 품고 있는 사연 어떤 일들이 좀 있었나요?
1: 네, 일단 그 천주교사를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우리나라 천주교가 들어온 게 굉장히 특이하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제 포교 활동을 하다가 천주교가 그 안에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평신도가 스스로 일으킨 교회예요.
0: 그렇죠.
1: 네, 세계에서 좀 전례가 없는 그런 경우인데 어떻게 들어왔냐 이런 지금 백그라운드를 좀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일단 그 우리가 연행사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연행사가 뭐냐면은 그 조선에서 이제 중국으로 보내는 사절단이었어요.
0: 아, 사신단.
1: 네,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외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그 서양 쪽을 아, 서양이 아니라 이제 그 중국 4대 외교를 했기 때문에 네네. 그때 뭐 동지사라든지 이럴 때 그 동 그 뭐랄까 연행단을 보내는 그 사신들이 있었는데 네. 그 사신들이 가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서양의 학문들을 이제 책들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해 놓은 것들 네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사와요.
0: 네.
1: 근데 그런 걸 사오면서 이제 천주교 교리서도 들어오고 네, 기도서도 들어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접하면서 네. 스스로 교리 공부를 하면서 천주교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예요. 좀 긴데 그것도 아, 나중에 좀 해드릴까요?
0: 좋죠. 네.
1: 그래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0: 네.
1: 이벽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뭐 키도 크고 잘생겼고 말도 되게 잘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교리서를 막 읽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유교 사상에 어떻게 보면은 한계를 뛰어넘으면 진리에 가깝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학문적으로 좀 접근해요.
0: 네.
1: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몇 명 예를 들어 뭐 정약종, 뭐 정약용 그리고 또 저 여러 가 학자들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그 천진암 강화회라고 하죠. 그쪽에서 네네. 이제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권철 씨, 권희 씨 쪽에 같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가서는 학문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점점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훈이 친구인 이벽을 이벽이 또 마침 아버지께서 그 연행사에 네. 사신으로 가게 돼서 거기에 아~ 동행을 하게 돼요.
0: 네네.
1: 그래서 네가 간 김에 가서 세례도 받고 오고 그리고 뭐 교리서나 성물들 이런 거 좀 많이 챙겨와라
0: 네, 아~
1: 해서 보내게 됩니다.
0: 간 김에
1: 맞아요.
0: 너가 이제 어차피 가니까 좀 갖고 와라. 약간
1: 네, 네. 그래서 이승훈이 이제 북경에 가서 거기서 세례도 받고 이제 성물들이랑 교리서를 갖고 들어오게 되죠.
0: 네.
1: 그래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한국 천주교회가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모여갖고 처음에 한 게 뭐냐 그 이벽의 집에서 모여갖고
0: 네.
1: 이제 서로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따지면은 신부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0: 그렇죠.
1: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 네네네. 문제이긴 한데 네. 그때 몇 명이 세례를 받고 이제 그 안에서 천주교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거죠.
0: 네.
1: 그 장소가 명동하고 굉장히 그러니까 명동의 지역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0: 아~
1: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세례를 주고 천주교 공동체를 시작한데 이게 한국 천주교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0: 그렇죠.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 네. 맞아요. 그 앞에 천진암도 있었지만 그건 강학이고 그때는 네. 학문적인
0: 그렇죠, 그렇죠.
1: 관점에서 봤다면 이때부터 신앙적인 관점으로 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이분들이 스스로 그 깨달은 진리잖아요. 스스로
0: 네.
1: 깨달았고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방황하는 젊은이들 아니에요. 우리 지금 방황하는 젊은이들 많은데 이분들도 진리를 찾아서 헤매던 젊은이들인데 이 진리를 주님한테서 찾은 거죠. 천주님께 찾았고 그렇게 해서 스스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벽의 집 거기가 지금 그 수표교라고 하는데 저쪽 청계천 쪽이 있어요. 여기
0: 네.
1: 명동에서 이렇게 걸어가서 되게 굉장히 가깝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청계천 그쪽에 이제 수표교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원래 수표교는 아니고 그 이제 개발을 하면서 원래 수표교는 딴 데로 가 있고
0: 네.
1: 이제 나무로 이제 비슷하게 또 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세례를 하고 첫 그 공동체를 시작한 다음에 사람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0: 네.
1: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좁아진 거예요.
0: 네.
1: 좁아져서 그 같이 모인 사람들 중에 또 중인 출신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0: 네.
1: 양반이 아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민인데
0: 네.
1: 그 중간 계층이죠.
0: 네네네.
1: 근데 이제 신분을 뛰어넘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상상도 못할
0: 그렇죠.
1: 굉장히 평등한. 그래서 이 중인 김보무의 집 좁으니까 여기서 하자. 거기서 이제 공동체를 다시 하겠는데 네. 그게 이제 명래방 공동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서 같이 천주교 집회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명래방 공동체가 처음에 모여갖고 집회를 하게 됐을 때 그 앞을 이제 포졸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0: 네네네.
1: 포졸이 지나가다가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 아, 쟤네 노름하는구나. 아. 그래서 들이닥쳤는데 네. 여기서 천주교 집회를 하고 있었던 거죠. 네. 그 뭔지도 모르고 일단 잡아가갖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 천주교에 대한 그렇게 큰 개념이 없었으니까요. 네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양반 자제였어요. 그리고 중인들도 있는데
0: 함부로 건들 수가 없었거든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풀려나고 김범우는 잡혀서 결국 이제 밀양, 네. 단양이라는 설도 있고 한데 네. 그쪽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김범우는 거기서 결국 그 이제 좀 뭐랄까 문초를 당하잖아요.
0: 네네.
1: 고문 당하고 네.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나중에 죽게 돼요. 네. 근데 이제 죽기 전에도 감옥에서도 포교 활동을 하고 네.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0: 어떻게 보면 중인이라서 혼자만 이렇게 좀 유배를 떠날 수 없는
1: 맞아요.
0: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1: 좀 안타까운 네.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한국 천주교의 시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명동성당이 다른 위치가 아니라 네. 이 명래방 공동체가 있던 곳에 이제 언덕 위에다가 네네. 성당을 짓게 되는 거죠. 네.
0: 아 그럼 명동성당이 있던 그 위치가 그 한국 최초의 신앙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명래방이 또 있었던
1: 네, 네 그곳하고 굉장히 가까운
0: 네 근처라고 볼 수 있겠네요.
1: 네,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또 지을 때 이게 보면은 확실히 그 예전에 프랑스 신부님들이 이제 처음에 성당들 많이 짓잖아요. 네네. 우리도 이제 외국에 가 보면은 성당이 그 마을이나 이런 데 중심에 이렇게 언덕 위에 이렇게
0: 맞아요.
1: 지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명동도 굉장히 이제 높은 데다가 지은 네. 그런 네. 케이스인 거죠.
0: 부동산을 고르는 선견지명이 있으셨다라고 네. 저희가 이제
1: 맞아요, 맞아요.
0: 네, 말씀을 드리는데 네. 아, 존경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명동 성당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토리이기도 한 거예요. 네.
0: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뿌리,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스터디 그룹 공부를 해보자 해서 아 정말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돼보자라고 했던 곳이 바로 이 명동 일대라고 할겠네요. 이벽의
1: 네,
0: 집과
1: 맞습니다.
0: 또 이 명래방 공동체 네. 김범우의 집까지
1: 네.
0: 그리고 명동 성당에 있는 곳 역시 그런 명래방과 가까운 곳 근처에 있던 곳에 네. 명동 성당이 지어졌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9328님께서 엄청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우리 천주교 회사가 이렇게 재미나다니. 저 매일 명동 지나다녔는데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분명 알고 있는 내용이었는데 오늘 뭔가 좀 색다르게 또 정리가 되는 그런 느낌이네요.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명동 성당을 약간 막 고딕 성당 뭐 우리한테 몇 번째로 지어주고 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생각하시는데 천주교회사랑 생각해 보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결국 그 함불소 조약으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자유를 갖게 된 이후에도 최초의 분당이 명동이에요.
0: 네.
1: 그러니까 명동 성당이 지어진 거는 완공은 좀 늦어요. 네. 왜냐하면은 완공은 제가 알기로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0: 약현이 먼저 지어지고
1: 네, 네 맞아요. 네, 약현이 먼저 지어지고 네. 왜냐하면은 워낙 큰 성당이니까 그래서 또 그 안에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지어지는데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네. 또 문제들도 있었고 그러긴 한데 본당은 최초로 설정이 됐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명동 지역을 이렇게 함께 순례를 하면서 좀 기억할 만한 인물 먼저 이벽 이벽의 집에서 일단 이루어졌으니까
1: 네.
0: 이벽 세례자 요한 기억할 만하고 김범우 토마스 역시 네. 우리 명래방이 함께 또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을 내어줬던 이 김범우 토마스 역시도 좀 기억을 할 수 있겠네요.
1: 네, 기억을 네.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명동 성당. 아예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한번
0: 네네 좋습니다. 네.
1: 그래갖고 이게 다른 관점이 아니라 천주교회사적 관점에서만 보면은 명동성당에 처음에 들어가시면은 잘 모르실 텐데 원래 중앙에 정문이 있어요.
0: 네네.
1: 출입하는 문이. 근데 네. 평소에 이제 열려 있지 않죠.
0: 저 닫혀 있죠.
1: 네 맞아요. 네. 거기에도 보면은 천주교회사가 그 문에 다 새겨져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대부분들 그냥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네. 저희 안 그래도 그 서울대 교구에서 그 도스트 투어를 가시면은
0: 네네.
1: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요. 근데 그 각 인물이 누구고
0: 네.
1: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는데 그 안에도 천주교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천주교사를 좀 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렇게 잘 보시면은 처음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우리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신부님이시면 중국인 신부님이었던 네. 그 주무모 야고보 네. 신부님이 계시고 그 옆에는 또 정약종 복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단체 명도회 회장이었던 그 정약종 복자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 보면 중앙 쪽에는 갓을 쓴 이제 선교사분들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숨어 다녀야 되니까 외국 선교사들이 이렇게 그냥 하면 드러나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복을 입고
0: 아 그렇죠.
1: 그렇죠. 상복을 입고 다니면은
0: 건드리지 않죠. 그쵸.
1: 맞아요. 네. 그리고 삿갓을 쓰고 돌아다녔다. 그래갖고 그 복장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막 이렇게 때로 몰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박해를 피해서 가는 신자들의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단에 보면은 그 성모자상이 있는데 네. 한복을 입고 한국적으로 오. 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도 하단에 보면 어린이랑 노인들을 돌보았던 이제 성형회까지 네. 거기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자마자 입구부터 사실 네. 우리 천주교사를 담고 있는 거죠.
0: 그게 이 명동성당 중앙 그 정문에 네. 이렇게 맞습니다. 새겨져 있는 건가요?
1: 구조로 새겨져 있습니다.
0: 네. 오, 명동을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1: 대부분 네. 거기로 안 가고 이제 오른쪽 왼쪽에 있는
0: 그렇죠,
1: 문으로
0: 그렇죠,
1: 들어가시니까
0: 그렇죠. 중앙 네. 문으로 들어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1: 맞아요.
0: 네, 어 그렇구나.
1: 네.
0: 네, 이렇게 여러 또 성인들 또 우리가 기억할 만한 그런 선교사들의 그런 또 그림들이 또 부조로 새겨져 있으니까요. 명동에 와보시는 분들 이렇게 또 한 번씩 다시 들려보고 자세히 관찰해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또 이어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1: 네, 그리고 명동성당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가 스테인드글라스나 이런 데 압도되잖아요. 네. 거기를 싹 지나가다 보면은 그 트랜셉트라 그러죠. 이 가운데 이렇게 양 옆으로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0: 어, 네네.
1: 네, 옆으로 이제 드나들 수 있게 네. 그 트랜셉트를 딱 지나서 오른쪽 벽 쪽에 보면은 거기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명래방 공동체의 초상화가 걸려 있어요.
0: 오.
1: 걸려 있고 좌우쪽으로 네. 이제 이벽과 김범우의 초상화가 또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명동을 수없이 많이 오셔도 네. 그쪽으로 안 가면 몰라요.
0: 그렇죠, 그렇죠.
1: 네, 이것조차도 지금 여기 명동성당이 명래방 공동체를 잇는 어떻게 보면 그 천주교 창립에 네. 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0: 약간 그 최초 신앙 공동체가 만들어진 곳이다라는 그 정신을 잊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네, 하셨겠네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네. 다른 부분으로 해석하고 뭐 다른 부분으로 볼 거리도 많지만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0: 네. 그래서 이 서울을 순례할 때 그냥 뭐 명동 성당만 와 크다 예쁘다 하고 사진 찍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가 정말 우리 한국 천주교의 출발점이구나. 그러한 의미들이 또 명동 성당 안에 좌우에 있는 그런 그림들로 또 이어져 있구나라고 이렇게 또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1: 네, 네. 맞습니다.
0: 네, 다음 부분 또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1: 그렇고 그런 부분 쪽으로 좀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사실 거기서 좀 반대편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또 복자화가 또 있어요.
0: 네.
1: 네, 그리고 또 이승훈 그 베드로의 초상화도 있고 또 이제 한국 최초의 김대근 안드레아 신부님의 초상화도 있죠.
0: 네.
1: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냥 모르고 다 지나쳤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돼요.
0: 네. 명동성당 안에 숨어져 있는 그런 역사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숨겨지진 않았죠. 사실 저희가 관심 있게
1: 맞아요.
0: 안 봤던 그런 부분들까지 곳곳에 또 찾아보는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명동성당 이렇게 오실 일이 있으면 함께 또 찾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신부님 저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명동대 성당 이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사전에 예약하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또 이렇게 좋은 시간들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또 영어 프로그램도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명동 성당을 함께 구경하고 또 순례하면서 우리 신앙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함께 또 그 역사에 발 디뎌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한국 천주교의 창립 스토리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또 이민호 작가님께서 특별한 곡을 추천곡으로 또 가져오셨다고 들었어요.
1: 네. 그 사제중찬단 위로의 네. 주님의 빛으로라는 곡입니다. 이거 나온 지 굉장히 얼마 안 되는 곡이에요.
0: 네, 따끈따끈한
1: 네, 맞아요. 그 약간 보통 성가하면은 좀 뭐랄까 그 성스럽고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거는 락입니다.
0: 와, 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네. 우리 인천교구 사제중창단 위로의 노래 주님의 빛으로 함께 듣고 오실게요.

0: 인천교구 사제중창단 위로의 주님의 빛으로 함께 듣고 왔는데요. 오늘 작가님께서 추천곡으로 이렇게 골라주셨는데 사실 우리 사제중창단 위로 앞으로 빵집 콘서트에 한번 모실 예정이거든요.
1: 아, 네.
0: 네, 그래서 돌아오는 18일에 신부님들이 또 직접 라이브를 해주시기로 저희가 약속을 해놓은 상태여가지고
1: 아 정말 좋은 네, 기회네요.
0: 오늘 또 이렇게 선곡을 마침 딱 맞게 해주셔서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방금 들었던 사제중창단 위로의 목소리 듣고 싶으신 분들 돌아오는 18일에 방송 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또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네. 이 명동 제가 출퇴근길만 왔다 갔다 해도 너무 덥다,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 성지순례를 잘하는 꿀팁 좀 있을까요?
1: 제가 특히 요즘 같은 더위 때는 더위를 조심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갖고 이게 꼭 이렇게 천주교 순례길이라고 해서 걸을 필요는 없고
0: 맞아요.
1: 대중교통을 좀 이용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네. 대중교통이 그렇게 잘 발전돼 있지는 않은데 여기는 뭐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저는 너무 무리하지 않고 건강을 꼭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0: 네. 또 우리 작가님과 함께하면 더 좋은 꿀팁이 이제 맛집 꿀팁인데요.
1: 네.
0: 이 또 명동 쪽의 성지 순례를 좀 더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맛집들 어디 쪽에 좀 더 있을까요?
1: 사실 요즘 명동으로 오시면은 여기가 한국인지 막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0: 맞아요.
1: 한국 사람이 적고 외국인들이 많은데 네. 그래서 사실 명동역에서 나와갖고 그 근처에 있는 맛집을 가기에는 들어가 보면 막 외국인 메뉴도, 외국어로 된 메뉴판도 있고요. 예, 그래서 왠지 이렇게 해서 먹기 조금 관광지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 명동에서 그냥 드시고
0: 네.
1: 이제 내국인 같은 경우 네. 명동 쪽이 아니라 지금 저희 방송국이 있는 네. 이 뒤쪽으로
0: 아 을지로
1: 쪽으로 예, 맞아요. 을지로 네, 쪽으로 네. 넘어가면은 거기가 이제 숨은 맛집들이 엄청 많습니다.
0: 맞습니다. 맞습니다.
1: 네.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시는 걸 조금 추천을 드려요.
0: 네. 우리 또 외국인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은 명동 시내에 또 맛집들을 많이 탐방하셔도 좋고요. 또 만약에 신부님 저는 좀 너무 복잡스러운 건 피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명동 성당 길 건너에 있는 가톨릭 평화 방송 뒤편 또 네. 을지로 쪽 맛집들을 많이 또 찾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면 좋겠고 우리 PD님께서 하나 또 꿀팁을 전해주셨는데 우리 명동성당과 평화방송 사이에 가톨릭 회관이 있어요. 우리 가톨릭 회관 지하에 또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또 건강하고 저렴한 그런 식사를 점심 식사 또 이렇게 네.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전해드린다고 합니다. 이 명동 일대 사실 정말 맛집으로 소문이 나 있어요. 이 가톨릭 회관 식당이.
1: 네.
0: 직장인들도 정말 많이 오고요.
1: 저도 몰랐던 네, 사실인데요.
0: 우리 또 이 교구청 직원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고
1: 네.
0: 저도 이제 가끔 이렇게 가는데요. 정말 이제 내가 점심 식사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명동 또 관광지 물가잖아요.
1: 네,
0: 가격대가
1: 맞아요.
0: 좀 부담스럽다. 근데 내가 좀 건강하게 정말 집밥처럼 먹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톨릭 회관 지하에 있는 식당 또 함께 가시면 이렇게 또 편하게 식사하실 수 있다라는 점 네, 알려드립니다. 신자 아니셔도 되고요. 명동 또 상인분들도 많이 가시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로 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명동 쪽 이렇게 좀 둘러봤는데요. 이어서 명동 근처에 또 관련된 그런 성지 또 순례지 어느 쪽 있을까요?
1: 네, 저희 그 천주교 서울 순례길 그 1코스가 말씀의 길이고
0: 네.
1: 2코스가 이제 생명의 길이라고 합니다.
0: 네네.
1: 근데 1코스, 2코스에 같이 이제 맞물려 있는 이제 순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개해 드릴 것은 종로 성당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0: 종로. 네. 네.
1: 우리 종로 성당 하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0: 네.
1: 종로 성당이 사실 그 성지 쪽으로 따지면은 포도청 순례지 성당으로 불립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이쪽이 그 순교터들이 굉장히 많이 그 관할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좌포도 뭐 좌포도청, 우포도청, 그리고 의금부, 형조, 전옥서 등 이런 것들을 관할하고 있는 곳입니다.
0: 명동이 한국 천주교의 어떤 시작과 출발점이라면 이제 종로는 우리 천주교 신앙인들이 약간 피를 흘리고
1: 네,
0: 순교를 당하는 그 핵심을 모아놓은 것이 종로 성당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 가는 곳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그 일단 형조터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0: 네.
1: 이제 형조가 조선 시대랑 고려 시대 때 행정 기관인 6조,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여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법률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기관이었어요. 그때 그 우리 명대만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명대만 공동체에서 그 아까 그 포즈를 들이닥쳐갖고 네. 잡혀갔잖아요. 그걸 이제 을사추조적발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때 집회에 참석했던 신자들이 여기 형조로 압송됩니다. 그래서 형조에서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문초가 네. 이제 최초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지금은 터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광화문 그 세종문화회관 앞에 네네. 보면은 그
0: 있어요.
1: 바닥돌이 있어요.
0: 네네네.
1: 네, 그 여기 위치에 일단 형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옥서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 전옥서가 이제 형조 아래에 있는 그 기관인데 네. 감옥과 죄수를 이제 관리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직 판결이 안 난 미결수들이여 쪽에 구류되는 곳인데 형조에서 이제 신문을 받고 나서 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이제 전옥서에 구금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그 1호선 종각역 한 6번 출구쯤 화단에 있어요.
0: 네.
1: 네. 그리고 이쪽에 표지석이 이렇게 딱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좌포도청, 우포도청 이 양쪽 있는데 요 좌포도청터가 그 단성사 빌딩 앞에 표석이 있어요. 그 네. 거기는 굉장히 또 자세하게 천주교사에 대해서도 많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포도청은 그 광화문 우체국 앞에 화단에 또 표석이 설치되어 있고요.
0: 네.
1: 그렇고 이 포도청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시대 경찰청이에요.
0: 네네.
1: 그렇고 이제 원래는 죄인을 잡거나 이제 치안을 담당했었는데 이제 을묘박해 이후부터는 천주교 박해에 개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역사를 많이 이제 조선시대 천주교사를 보시면은 경찰, 군인, 이런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그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박해 시대 때는 우리 천주교인들을 잡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탄압하는 이제 그쪽으로 이제 쓰였던 기관이 되는 거죠.
0: 네.
1: 네.
0: 이 종로 성당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뭐 형조, 전옥서, 우리 좌포도청, 우포도청 이터 약간 우리 시대로 하면 경찰청, 검찰청,
1: 맞아요.
0: 뭐 구치소 약간 이런 네. 느낌인데 이제 처음 명례방에서 우리가 집회를 하던 우리 또 신앙 선조들이 끌려가서 문초를 당하고 또 이렇게 우리 박해의 어떤 출발점이 되었던 그런 흔적을 남긴 곳이라고 또 할 수 있으니까요.
1: 네.
0: 네, 그런 곳들을 다 관할하는 곳이 지금 종로 성당이다.
1: 맞습니다.
0: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1: 네, 그래서 종로 성당을 딱 가시면은 그 밖에 보면은 외벽에 청동으로 이제 부조가 있어요. 거기에 이게 그 우리 박해 시대 때 이렇게 순환과 그리고 또 이렇게 좀 영광스러운 이제 저 순교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이나 네. 이때 영광과 순환을 다 담은 부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목

0: 이제 기념관처럼 네. 맞아요. 전시실 있죠.
1: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은 지가 앞서 이야기했던 이 관할 지역들의 순교자들과 증거자들의 현황이 굉장히 자세하게 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0: 저는 이제 종로성당을 9월에 가봤었는데요. 9월에는 또 성당에서 이렇게 도슨트처럼 맞아요. 안내를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순교사들이 이렇게 또 설명해 주시곤 했는데 우리 또 종로성당에 문의해보시면 또 시간 맞춰서 또 순교자 성월 이럴 때 맞춰 가셔서 더 설명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제가 갔을 때 제가 신부라고 그랬더니 네. 신부님 잘 아시죠? 라고 하면서 다른 신자분들 설명하러 가셨던 네, 또 그런 기억도 나네요.
1: 네. 네.
0: 우리 또 이렇게 종로 지역 여러 가지의 또 우리의 시작이 또 어우러져 있는 곳인데요. 우리 순교의 시작, 이 또 박해의 시작이 어우러져 있는 종로 지역도 여러분들 함께 또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로 지역도 명동과 마찬가지로 성지순례를 좀 더 맛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이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우리 작가님께서 추천하는 종로 지역 순례의 꿀팁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 종로성당에 네. 이제 크로스 건너편에 보면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1: 요즘 또 외국인들한테 굉장히 핫한 네, 곳인데 네. 그 이렇게 길을 이렇게 두 번 건너고 이렇게 크로스로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이제 서문이에요.
0: 네.
1: 보통 종로성당을 순례하시고 글로 넘어가시면 서문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중앙에 이제 크로스 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먹거리 장터가 잔뜩 모여 있는 곳입니다.
0: 네.
1: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광장시장의 메인 먹거리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이곳이 아닙니다.
0: 네. 네.
1: 이곳은 이제 처음 가시는 분들이 가는 곳이고
0: 광장 네. 처음 가시는 분들이 가는
1: 맞아요.
0: 곳이고
1: 맞아요. 이제 네. 그 서문 바로 옆에 보면은 문처럼 안 보이는데 서이문이라고 있습니다.
0: 서이문.
1: 네. 네. 의류 도매상가 쪽으로 가는 네네. 통로인데 이 통로가 진짜 맛집들이 있는 통로입니다.
0: 와. 여러분 귀 쫑긋하시고 잘 들으세요. 광장시장 서이문으로 가시면 이제 의류 도매상가 쪽 입구에 네. 이제 찐 맛집들 있다.
1: 네, 맞아요. 그래서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누드김밥 네네. 판매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마약김밥이라고 이야기하는 네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먹거리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굉장히 아는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서
0: 네네.
1: 뜨내기 손님이 아니라 단골들만 가 있는 거죠.
0: 네네.
1: 그래갖고 이렇게 먹는데도 좀 분위기가 혼자 가서도 좋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매장이 잘 차려져 있는 데가 아니라 그냥 중간중간 빈 곳에서 의자 놓고 그렇게 먹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맛도 있고 해서 이쪽에서 먼저 드시면서 안으로 서서히 들어가시면서 네.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먹는 메인 네. 그쪽으로 가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0: 좋네요.
1: 네.
0: 이렇게 성지순례도 하고 배도 채우고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이런 말처럼 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근처에 사실 볼거리들도 많이 있잖아요.
1: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촬영을 하니까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오래된 필름 카메라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필름 카메라가 있었는데
0: 네.
1: 그런 카메라들 보면 뭔가 고장나 있거든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네, 고장나 있는데 이거를 버릴 수는 없고 굉장히 이렇게 가지고 막 몇십 년을 가지고 있다가 이쪽에 가보시면 명동, 그러니까 종로성당 위쪽에 보면은 세운스퀘어라고 네. 거기 건물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진짜 막 시계 카메라 요런 그 수리점이 잔뜩 있어요.
0: 네, 장인들이
1: 맞아요. 계시네요. 거기가 이제 장인들이 이제 이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신 거예요. 안에 서울 안에서도 이제 재개발하고 이랬다 보니까 그 안으로 들어와 계신데 거기 웬만한 카메라 갖고 가면은 다 고쳐주십니다.
0: 네.
1: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추천드리는데 여기 4층도 그 맛집이 있어요.
0: 네, 아.
1: 네. 여기 4층에 올라가면은 그 굉장히 오래된 백반집과 네. 냉면집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여기들도 굉장히 저렴하고 네.
0: 원래
1: 네.
0: 시장 밥집이 맛있거든요.
1: 네,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 밥집도 네. 추천을 좀 드려요.
0: 아, 이 또 종로 지역 이렇게 순례하시는 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또 세운상가 그 또 함께 들어가시면 구경도 하시고 배도 채우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눠봤고요. 오늘 성지순례하는 남자 이민호 베드로 작가와 함께 이 WID를 1년 앞둔 시점에서 우리 어떤 시작이라는 키워드를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것 같아요.
1: 네.
0: 명동 지역은 우리 어떤 신앙 공동체의 시작, 종로 지역은 우리 또 순교자와 박해의 시작, 이런 또 시작이라는 주점들을 이렇게 함께 이어서 연결을 해봤는데 우리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시작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글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생일 이런 거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천주교 사실 굉장히 어렵게 박해 속에서 시작된 우리 천주교 신앙인데 우리는 지금 되게 당연하다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을 모르고 있어요. 그 부분들이 조금 안타깝고 그리고 우리의 시작은 굉장히 잘

0: 자랑스러운 시작이잖아요. 어떤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않고 평신도가 스스로 일으킨 신앙이니까 그래서 더욱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들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리고 우리 또 신앙 공동체를 시작을 알렸던 우리 이벽과 같은 그런 분들, 또 이승훈과 같은 분들 사실 그 시대 또 청년들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또 청년들이 교회 주역이 된다라는 그 마음도 세계 청년대회를 1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오늘 이렇게 이민호 작가님과 함께 서울 세계 청년대회 1년 앞두고 한국 천주교회 또 창립 스토리를 따라서 이렇게 순례를 해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신 또 소감도 부탁드릴게요.
0: 네, 이렇게 좀 약간 고정으로 좀 하니까 네. 좀 더 안정적이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신부님께서 어떻게 뭐 같이 해보신 것 같아요?
1: 저는 우리 작가님의 그런 꿀팁들의 귀를 또 쫑긋하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그 코스를 따라갈 수 있는 또 장점들 또 재미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작가님과의 만남이 더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오늘 또 이렇게 더운 날씨 우리의 어떤 마음까지 시원하게 또 신앙으로 더 뜨겁게 이 이열치열로 또 채워주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우리 작가님과는 다음번 순례 때 또 함께 만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강용인의 신신우신 이번 주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주말과 주일 덥지만 주님의 생명의 빵 잘 챙겨 드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2시 15분에 다시 라디오 빵집 문을 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신부님 우리 신부님 오늘 영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끝곡으로요 방탄소년단의 마이 유니버스 함께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드릴게요. 방송이 모두 끝났으니 생명의 빵을 서로 나눕시다.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까사미야 키팅, 에몬스 가구 키팅, 수면 건강 연구소와 함께하는 매트리스 침대 키팅, 이탈리아 명품 가구부터 코웨이 렌탈 전시장까지 키팅, 집을 완성할 땐 키팅, 한 번에 비교하고 키팅하세요. 대구 경대병원역 키팅.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4: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5: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어렸어요.
4: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3: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세상 참 편해졌죠. 평소 좋아하는 작가의 신간이 나오면 제깍제깍 알려주고, 품절이라 아쉬웠던 물건이 다시 들어오면 또 알려주고, 여기에 주차 딱지 끊길 위기에서 얼른 차 빼라고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무언가를 기다리고 또 그 무언가를 놓치지 않기 위해 휴대전화 알림을 켜두며 살아가는 우리들인데요. 그래서 알림 신청! 이 버튼 하나만 눌러주면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까지 대신 기억해주는 그런 편리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앙에도 이런 알림 신청 기능 하나쯤 있으면 어떨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네시는 사랑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이 지친 누군가를 그냥 지나치지 않도록, 무엇보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감사로운 이 시간을 잊지 않도록 말이에요. 행복가족들과 다시 만난 이 시간이 감사한 오늘은 8월 7일 연중 제18주간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첫 곡, 황민현 알람이었습니다.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안녕하세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아네스의 행복찻집. 여러분의 오디를 대신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오늘 달짜 DJ 다시 왔습니다. 우리 행복가족들은 휴대전화에 어떤 알람을 설정해 두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아침에 우리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상시간은 기본일 것 같고, 운동 가야 할 시간, 약이나 영양제 챙겨 먹어야 할 시간, 혹은 아이를 학교로, 학원으로 픽업 가야 할 시간. 여기에 매일 밤 9시 세계 평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주모경 바치는 시간까지. 이렇게 휴대전화 알람 기능엔 기본적으로 설정해두는 기능도 있지만, 요즘은 다양한 영역에 알림 신청을 해두는 것도 정말 많더라고요. 신간 알림, 재입고 알림, 은행 입출금 알림에 가톨릭 굿뉴스에선 그날의 복음 말씀도 알림으로 보내주던데요. 문득 하느님께서도 이런 알림 기능을 좀 써주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요. 띵동, 지금은 감사할 시간입니다. 띵동, 지금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보세요. 띵동,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러면 혹시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보내는 알림을 들을 수 있도록 네 마음속 소원부터 줄여라. 띵동.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알림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의 알림을 알아챌 수 있는 고요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에게 정답과 센스 가득한 오답의 알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퀴즈 나갑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들리시겠지만 오늘이 바로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24절기 중 하나, 땡땡입니다.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래도 일단 문제를 내야겠죠. 24절기 자체가 중국 화북지방 기후를 기준으로 한 거여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때를 전후로 더위의 절정인 경우가 더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을이 오는 건 시간 문제겠죠?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오늘, 과연 무슨 날일까요? 보기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입추, 2번 입동, 3번 입학. 1번 입추, 2번 입동, 3번 입학.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궁금하면서 긴 문자, 짧은 문자 모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0931, 무료 스마트폰 앱 CPBC 빵 빵톡과 유튜브 채널 대구가톨릭평화방송에서 실시간 댓글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센스 만점의 오답 무조건 환영합니다. 저를 웃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정성으로 빚은 한입의 품격 서희당에서 수제 간식 세트, 기도의 마음을 담아 엮은 작은 축복 티나비즈에서 가톨릭 수공예 액세서리, 매일매일이 축하받는 하루이길 바라는 꽃보라에서 작은 기쁨을 담아 보냅니다. 나만의 세례명 머그컵, 사진작가 소피아 선생님이 나도 스마트폰 사진작가 비법책, 건강한 생활습관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닥터 헤빗에서 액상 마그네슘, 국가대표 박기태 명장이 빵장수 단팥빵 한 세트, 교감형 생태동물원 네이처파크에서 초대권 두 장, 플립수녀 김연희 마리아 수녀님이 치유를 위한 노래기도 음반 CD, 대구가톨릭대학교 언어청각치료학과에서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광고 읽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다음 노래는 듣고 와야겠죠. 이 계절의 넥스트 계절, 에스파가 부릅니다. Next Rebel.

Next level. 네, 안 할게요. 자,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었고요. 오늘 퀴즈의 정답은 모두 다잘 아실 거예요. 1번 입추였습니다. 정말 거짓말 같은 정답입니다. 지금이 입추라니 저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계절에 따른 표기들이 있으니까 믿어야겠죠. 그래도 예전엔 입추하면 더위가 좀 갔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그냥 여전히 폭염, 무더위의 정점 계속 이런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말복도 기다리고 있고요. 하지만 시간을 이기는 장사는 없다고 하잖아요. 폭염에서 그냥 더위로, 더위에서 늦더위로 그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언젠간 선선한 가을 날씨가 오지 않을까. 저는 너무나 기다려집니다. 그래도 입추라고 말하고 보니까 살짝 시원해진 듯한 느낌이 들다고 대본에 적혀 있는데 저는 아직은 들진 않습니다. 작가님 죄송하고요. 아무튼 정답 맞춰주신 분 제가 선별을 할 텐데 참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저는 우리 문자 보내주신 8813번님 정답은 1번 입추지만 저는 달짜신부님께 입덕할래요. 물 만난 물고기 같았던 사플리의 신부님 뵙다가 DJ로 나선 신부님의 어색함과 실수투성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네, 입추를 맞춰주셨기 때문에 이분께 정답 문자 드릴 거고요. 이렇게 유튜브 댓글로도 이렇게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중에 배고프다님의 말이 좀 와닿습니다. 입틀막 기대하고 있습니다. 곧 있으면 남시진 신부님 입장. 네. 다음 코너까지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해주시고 기대해 주시는 이분께 오답 문자 드리도록 오답 문자란다. 오답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답 선물 이렇게 드렸고요. 두 분께서는 문자 메시지 샵 0931번으로 성함과 주소 남겨 주시면 추후에 제가 아닌 오디가 선물을 챙겨 드릴 겁니다. 오늘이 제가 진행하는 아마 마지막 날일 거예요. 예,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어디가 이제 휴가를 안 갔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가긴 가야겠죠. 아무튼, 제가 잘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역시 아나운서처럼 말하려고 하니까 계속 입이 아프고요.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자니 여러분들께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될까라는 고민도 드는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작가님께서 노래를 선정해 주셨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네, 김연두의 넌 잘하고 있어라고 신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다음 코너 신나게 준비해 볼게요.

세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와 찬양을 드려보세요. 불타는 금요일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드릴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

0: 네, 아네스의 행복 찻집. 금요일에는 우리 노래 불러주는 신부님, 수녀님, 찬양 사도들과 함께 목청껏 그리고 마음껏 주님께 찬미 찬양 드리는 시간. 우리의 영혼까지 뜨거워지는 불금의 라디오 음악 비정 노래 드리리 코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은 멀리 비행기 타고 한 시간? 뭔가? 아무튼 멀리서 일본에서 오신 우리 교구 신부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름 휴가라서 살짝 들어오셨다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나 혼자 죽을 수 없다. 니도 같이 방송하자 라고 제가 꼬셔서 모셔왔습니다. 일본인은 아니시고요. 한국 사람입니다. 일본 나가사키 대교구에 파견 나가 계신 남시진 스테파노 신부님을 오늘 노래해드리리 찬양도 사도로 모셨습니다. 박수! 와!
1: 감사합니다.
0: 네, 신부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신학생 때부터 일본에 가서 지금 거의 10년 다 되어갑니다. 네. 지금 나가사키 교구에서 파견 사목하고 있는 남시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많은 박수 부탁드리고요. 안경 때문에 약간 일본인처럼 보이는데 우리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 일본인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1: 맞죠.
0: 일본어로 그럼요.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고니치와. 私は 한국から 参りましたけれども 今 夏休み休暇をいただきまして今こうやってラジオの視聴の皆さんに挨拶を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からたくさんの話、たくさんの神様を賛美する歌を歌いますので、どうぞお楽しみにし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0: 네, 아마 번역이 이제 밑에 자막으로 나갈 것 같은데
2: 없는 것 같던데요.
0: 없네요. 아무튼 우리 일본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말한 거니까 네,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2: 알아들으셨어요.
0: 오늘 미리 청취자분들께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하자면 저희 둘이가 동기 신부예요. 네, 20살 때부터 친구였고 그래서 서로 약간 칭찬은 잘 안 해줍니다.
1: 맞습니다.
0: 서로 디스나 할 수도 있어도 칭찬은 잘 안 하니까
1: 까내리기 바쁘죠.
0: 네, 신부님들이 왜 저러지?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아, 오늘 두 친구가 만나 행복하게 좋은 시간 보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신부님께서 이제 일본 나가사키 교구에 계시다 했는데 네. 거기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1: 네, 저는 나가사키 교구에서 현재 소신학교 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소신학교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이제 사제의 꿈을 가지고 다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곳이고 거기에 총 책임자로 있습니다.
0: 네. 어떠세요? 한국에 계신 게 좋아요? 일본에 계신 게 좋아요?
1: 아, 둘 다 좋은데 지금 일본에 너무 오래 있으니까 일본에 적응이 많이 돼서 그런지 일본이 사실 조금 편하긴 해요, 지금은. 그리고 매운 음식을 잘 못 먹어요.
0: 아.
1: 그래서 음식도 일본 음식이 더 좋고 한 번씩 이제 저녁에 배고플 때 야식으로 라면 같은 거 먹으면
0: 네.
1: 그 소가리를, 그 배앓이를 얼마나 하는지
0: 아.
1: 화장실 엄청 왔다 갔다 합니다.
0: 네, 결국 일본이 더 좋다.
1: 아, 한국 본국은 좋은데
0: 네.
1: 일본에 많이 적응이 돼 있다.
0: 아, 알겠습니다.
1: 네, 신부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0: 네, 아마 주교님께서 방송을 보시면 아, 자는 계속 일본에 있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 코너가 노래 드리리잖아요.
1: 네, 그렇습니다.
0: 노래 부르러 오셨어요?
1: 네, 노래와 또 찬미, 노래에 담긴 저의 마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0: 아, 마음. 그러면 노래 주제가 있을 텐데 오늘 주제로 어떤 말씀을 골랐는지 궁금합니다.
1: 네, 오늘 저의 세 곡의 주제는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아쉬울 것이 없어라 라는 시편 9절입니다. 23장 1절인데 제가 서품을 받았을 때 골랐던 성경 9절입니다.
0: 네. 서품 선구라고 네.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쉬운 게 없으신가요?
1: 많습니다.
0: 항상 그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네, 그렇죠. 게 서품 선구니까.
1: 아쉽지 않기 위해서.
0: 네, 주님만 계셔도 아쉬움이 없어야 될 텐데 네, 아직은 아쉬움이 나면 인간적인.
1: 아쉬움이 얼마나 많은데.
0: 그렇죠. 우리 인간적인 신부님을 함께 모시면서 그러면 이 주제에 맞게 오늘 첫 번째 노래 네.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1: 제가 일본에 가서 이제 가라오케라고 하죠. 가라오케 노래방에 이제
0: 아, 일본 튀김인 줄 알았어요.
1: 그건 가라아게.
0: 아, 가라아게. 아, 죄송합니다.
1: 가라오케 노래방에 가서 이제 신자분들하고 이제 가서 같이 노래 부를 때 이렇게 네. 들었던 곡인데 참 그 가사가 저에게 많이 와닿았던 곡입니다. 제가 많이 힘들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아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또 응원을 많이 받았던 곡입니다.
0: 네, 그렇게 힘이 되고 응원이 되었던 우리 첫 번째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제목과 가수 말씀해 네. 주실래요?
1: 가수는 나카지마 미유키고 곡 이름은 이토 실이라는 뜻입니다. 이토.
0: 네. 네. 실 듣고 오겠습니다.

0: 저희가 같이 노래방 갔을 때보다 더 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오늘 좀 살짝 긴장하셨죠?
1: 네,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제가 원래 손에 땀이 안 나는데 땀이 계속 나네요.
0: 안 그래도 옷이 다 젖으셨더라고요.
1: 바지적 삼적 적히시고.
0: 네. 아, 우리 청취자분들 박수 한번 다 쳐드릴까요? 와.
1: 감사합니다.
0: 아마 앞으로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네스의 행복찻집 노래드리리에서 처음으로 일본어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일본인 신부님, 아 일본인이 아니죠.
1: 네, 일본인 신부님.
0: 일본에서 오신 우리 남시진 스테파노 신부님께 아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저의 말로 또 감사드립니다.
0: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1: 네
0: 일본 말을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보다.
1: 맞아요. 지금 일본 말이 너무 익숙해가지고 네. 한국말을 할 때는 그 뇌 안에서 한국말 스위치를 켜야 돼요.
0: 아
1: 안 그러면 내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그 일본말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올 겁니다.
0: 네, 오늘 들어주신 분들 양해를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 우리 신부님이 발음이 좋지 않더라도 아 일본 사람은 아닌데 한국 사람이지만 그래도 노력하고 계시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실이라는 노래 듣고 왔어요.
1: 네.
0: 이 노래를 선정한 이유는 아까 뭐 힘들 때 뭐 이렇게 용기를 주었던 노래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듣는 저희는 가사가 무슨 뜻인지 네. 잘 몰라서 신부님께서 좀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이 가사는 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떤 만남을 가질지 모른다. 그렇지만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과 우리가 서로가 실이 되어서 그 실이 만나서 하나의 천이 되어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천이 되어서 그 천이 한 번은 추운 사람들을 이제 따뜻하게 감싸주는 천이 되고 또 한 번은 상처 입은 사람들의 상처를 덮어주는 그런 천이 된다는 이제 내용이고 만나야 되는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이 이제 만나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 부른다라고 합니다.
0: 굉장히 좋은 노래였네요.
1: 네, 엄청 노래는 별로 안 좋았네요.
0: 노래 불러주실 때는 가사를 모르니까 잘 몰랐는데 그렇구나. 그 맞습니다. 뜻을 알고 나니까 참 좀 신앙적인 것 같기도
1: 그쵸?
0: 하고
1: 네.
0: 예, 저와 우리 신부님 사이에 실이 만나서 뜨개질을 해서
1: 네.
0: 천을 만들어서 우리 행복찻집 청취자분들께 포근하게 이렇게
1: 맞습니다.
0: 덮어주는 상처를 치유해줄 수 있는 오늘이 되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나. 맞죠?
1: 맞습니다. 네.
0: 네, 감사하고요. 이 노래를 통해서 본인도 이렇게 치유가 됐다고 했는데 본인은 일본에서 이렇게 사목하면서 뭐가 제일 힘드셨어요?
1: 일본에 사목하면서 가장 힘든 거는 한국말을 못한다는 거. 제가 이제 일본에 가게 되었을 때 원장 신부님께서 이제 나가사키 가는 거 어떻겠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세 번을 거절했어요. 안 가겠다고.
0: 네.
1: 왜냐하면 저는 제 동기들을 너무나도 사랑해가지고
0: 네.
1: 그 동기들과 함께 신부되고 나머지 시간도 함께 보내고 싶었는데 막상 돌아가니까 뭐 제 동기 아무도 없고 이제 떠나서 이제 저랑 한 명 또 같이 갔긴 했지만 그래도 그 동기들을 두고 온 게 좀 많이 외로웠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0: 네, 그 외로움을 달래주었던 노래가 바로 이 실이었다.
1: 네,
0: 네, 좋습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었고 우리 또 시진 신부님이 일본 갈 때 그래도 기쁘게 다른 동기들 걱정 안 하게 기쁜 모습으로 갔던 게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1: 아, 제가 기쁘게 갔었나요?
0: 아닌가요?
1: 제가 기쁘게 갔었나요?
0: 네, 아무튼 넘어갑시다.
1: 네.
0: 자, 우리 이제 두 번째 노래를 부를 건데
1: 네.
0: 이 노래는 신부님이 같이 이렇게 불러달라고
1: 네,
0: 부탁을 하셔서 저도 억지로 불러드릴까 하는 노래입니다. 네, 우리 이노주사의 아버지.
1: 네, 그렇습니다. 이 이노주사의 아버지라는 곡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이제 차에 타면 항상 제일 처음 트는 노래이고, 이런 노래를 이제 기도로 하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를 지켜주시고, 제 옆에 계시고, 저를 정말 그 하느님의 빛까지는 아니지만, 저를 밝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곡을 또 여러분들도 이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비치고 하느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또 어떤 어려움과 유혹들을 다 막아주시는 산성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또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 곡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신부님과 저도 조금 약간 같이 부르면서 우리 인호주사의 아버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0: 와우.
1: 감사합니다. 저 한국말 잘하죠?
0: 에코를 안 내렸네요.
1: 네. 한국말 잘하죠? 한국말도.
0: 예. 한국말 할 줄 아셨네요.
1: 네. 한국말도 잘합니다.
0: 약간 성가라서 우리가 네. 같이 부르다가 살짝 저는 좀 뭉클했어요.
1: 아, 저도.
0: 우리가 이렇게 진지하게 뭔가를 해본 적이 있나? 맨날 서로 장난만 치다가
1: 장난치고 놀고
0: 네, 같이 성가를 부르니까 뭔가 진지한 그 마음이 우리 청취자들에게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아,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1: 네.
0: 약간 우리 둘이만 좋았던 건 아니겠죠? 아무튼 우리 청취자분들도 우리 너튜브 댓글로 참 많이 달아주십니다. 우리 쿠기님 눈물 광광광광 아이고 윤세호님 권영조님도 눈물 왈칵 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우리 조명희님도 가슴이 뭉클 저희도 좋았어요 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ARARVU님도 진지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1: 아,
0: 네. 이분은 저희가 잘
1: 알죠.
0: 아는 분이죠. 네. 우리 로마에 계시는 네. 우리 전신부님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문자로도
1: 잘 시간이지 않나 싶은데.
0: 아, 그렇죠. 로마 시간은
1: 로마 시간이 지금 밤이잖아.
0: 새벽이지.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이렇게 두 번째 노래 아버지 듣고 네. 왔는데요. 어떠세요? 신앙생활. 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말씀해 주시자면
1: 네 제가 신앙이라기보다는 우리 하느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다들 각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줄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그 사랑을 퍼서 주거든요. 퍼서 줘요. 그러면 결국에는 내 사랑이 점점 없어져요. 내 사랑이. 그래서 끝내 제풀에 지쳐버리기 쉽습니다.
0: 네.
1: 하지만 여기에 가사에 적혀 있는 것처럼 마르지 않는 샘, 넘치는 그 넘치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에 그 사랑을 우리가 준다면 우리의 사랑도 가득 차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의 그 그릇에도 사랑이 가득 참을 느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영어는 우리의 보조 배터리 예수님.
1: 그렇죠.
0: 네, 이 말씀이시죠?
1: 맞습니다.
0: 네,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평소에도 그런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면 좋겠는데.
1: 아, 우리 사적인 자리에서요?
0: 네.
1: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0: 죄송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듣고 오늘 일본에서 멀리에서 오셨지만 이렇게 신앙적으로 또 아름다운 목소리를 전해주면서 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1: 자주 올 수 있으면 자주 오고 싶네요.
0: 네. 자주 오시잖아요.
1: 네, 뭐 한 달에 한 번.
0: 네, 네. 다음에는 요 자리에 앉아서 한번 진행해 주시면.
1: 아, 거기 DJ 자리에서.
0: 네, 얼마나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들으셨죠? 네, 밖에서 좋아하시네요. 네, 이제 벌써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
1: 맞습니다.
0: 아쉽습니다.
1: 네,
0: 여기가 아까 가라아게
1: 가라오케?
0: 가라오케라고. 노래방이 가라오케입니다.
1: 가라오케.
0: 노래방이었으면 돈을 더 주고 연장하고 싶을 만큼
1: 네.
0: 신부님과 이 시간이 너무 재밌는데
1: 네.
0: 네. 그래도 마지막 곡 부르고 우리는 퇴근해야 되잖아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곡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1: 네. 그 빅뱅의 멤버죠. 태양이 부른 나의 마음에 라는 곡입니다.
0: 그 빅뱅 비투더 아투더 뱅뱅 그 빅뱅 말인가요?
1: 맞습니다. 비투더 아투더 뱅뱅 비투더 아투더 뱅뱅.
0: 네,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주세요.
1: 네, 이 곡의 가사가 여러분들도 들으면 알겠지만 이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곡이기도 해서 총체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0: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네. 그러면 이 노래를 끝으로 우리 남시진 스테파노 신부님하고는 네. 작별 인사를 할 텐데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마지막 곡 들으시면서 신부님 안전하게 한국에 잘 계시다가 일본에 가셔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라고 기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곡 정말 네. 멋지게 정말 원곡보다 더 잘 불러주고
0: 이게 태양의 태양이 부른 곡이라서 아 정말 높더라고요. 그래서 네. 정말 연습을 많이 했는데 잘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 용기를 내어라.
0: 감사합니다.
1: 네. 아무튼 우리 마지막 곡 태양의 나의 마음에 듣고 우리 시부님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부님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안녕.
0: 네, 감사합니다. 안녕.

네, 너무 멋진 우리 남시진 신부님의 마지막 곡 듣고 왔습니다. 8월 7일 금요일에 함께한 NX의 행복 찻집. 이제 벌써 문 닫을 시간인데요. 우리 오늘 일본 선교 나가 계시는 신부님께서 멀리서 와서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실이라는 끈으로 우리가 다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치유를 해줄 수 있다. 라는 용기를 불러일으켜 주신 신부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나가 계시는 신부님들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요. 지금까지 이제 마칠게요. 이제 또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우리 저는 이제 사플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의 이지의 채칠리아, 저는 DJ 달자 강동엽 요셉 신부였고요. 끝곡으로 옐로 위크 덕분에 즐거웠어요. 함께 듣고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세요.

CPBC FM.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오늘의 강론. 이번 주에는 장성성당 김창욱 프란치스코 신부의 강론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강론 본방송은 매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 50분, 재방송은 오후 4시 50분, 밤 11시 50분에 들을 수 있습니다. 또 대구가톨릭평화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평화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3: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2: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3: 뭐라고요?
2: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1: 여유 있는 토요일 오후 따뜻한 이야기 손님들과 함께합니다. 오후 2시 토요일 신나는 세상 이야기. 어릴 적 만지고 놀았던 모래, 요즘은 그걸로 아이들 마음 치료도 한다지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모래놀이. 옛날 옛적에 하는 순간 이야기 속으로 쑥 빠져드는 순이와 정의 옛날 옛적에. 대구 골목과 숨은 명소를 알려드리는 우리 동네 골목길 이야기. 역사와 문화의 도시 대구의 매력을 느끼는 대문 열어주세요까지 매주 다양한 얘기 들려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라디오에서 만나요.
4: 어르신들의 경험도 청년들의 열정도 모두 각자의 시대가 만든 장점입니다. 시대의 차이가 세대 차이가 되지 않도록 대화와 공감으로 서로를 이어주세요. 함께 사는 대구 세대를 잇다. 대구 경북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2: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핑크 스웨트의 커피 듣고 왔어요. 자, 2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핑크 스윗의 커피네. 네. 이 노래 듣고 왔고요. 자, 2시의 뮤직 김빈나입니다. 2부 문을 열었어요. 아, 입추로 이행시 받고 있죠. 가장 개연성 없게 이게 뭐야 싶은 이행시 만들어주신 분 선물 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도 계속 왔어요. 8766님 입고 있으면 덥고 벗으면 춥고 추하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4693님 입는 옷마다 옷이 촌스럽고 추한 옷들만 입는 우리 엄마. 안 돼, 이건 불효 이행시라서 안 돼. 입맛을 북돋아주는 점심 메뉴로 추어탕을 직장 동료들과 같이 맛있게 먹었어요. 세 개 정도. 네, 굉장히 개연성이 있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4660님. 입추라라며? 추워진다며? 에어컨부터 끄고 말해봐. 2949님. 입다다! 추어탕! 입을 닫고 어떻게 추어탕을 먹냐고. 네. 아, 자, 오늘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입추 보내주셨거든요. 강금성 님도 입수, 추워요. 좋습니다. 예. 하종철 님, 입방아, 추리극장. 좋아요. 아우, 좋아, 좋아. 자, 이 중에서 장원은 이분께 드립니다. 예,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1호님 입세이는 바람에도 추리닝 청춘 누룽지 선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시고요. 준 장원 발표합니다. 9595님 입구에서 만나자 축 늘어진 보고 같은 내 뱃살 커피 상품권 드립니다. 지금 바로 샵 1053번으로 성함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입추로 많은 이 분들이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합격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난해한 이행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아주 그냥 재밌는 거 쥐어짜서 그냥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금요일 2부 개그맨 이문재 씨 지금 밖에서 부릉부릉 지금 시동 걸고 있거든요. 개그맨 이문재 씨와 여러분의 일상 고민을 함께하는 문제 함께할게요.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너튜브 CPBS 라디오 들어오세요. 노래는 데이먼 시어의 Yours 그리고 우즈의 나나나 듣고 올게요.

0: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아우 이 머리 스타일도 문제고.
1: 잠시만요 잠깐 일단 맥박을 좀 재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맥박 재고요, 혈압 재고요, 심전도 체크해 보고니까.
0: 선생님 바이탈 괜찮나요?
1: 아 심장이 아직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는 정말 가벼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가벼운 문제는 저 이 문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런데 본인의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결할지 나는 모르겠고 문제는
1: 가슴 문제. 아. 아이고 힘들어.
2: 다 했네.
0: 어서 오세요.
2: 다 한 것 같아요.
0: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0: 이제 금요일에 맨, 금요일에 남자, 여러분의 남자 개그맨 이무재가 찾아왔습니다.
1: 금맨.
0: 금맨이죠.
1: 예스.
0: 예, 네. 그렇습니다.
1: 그 저한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살짝 비밀을 털어놓으신 게 있어요.
0: 그래서 어떤 또 이제 시크릿을 제가 또 토크했죠.
1: 시크릿을 right. 예, 토크하셨는데
0: yeah.
1: 예, 이제 자기 린스를 쓴다. 아.
0: Is rinse. Is treatment right? 저는 여러분 린스랑 트리트먼트가 그냥 그런 건 줄 알았어요.
1: 같은 건 줄 알았죠.
0: 뭐 이렇게 예를 들어 킥복싱, 무에타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똑같은 네. 건데 외국에서 네. 부르는 거나 다른 거나 약간 저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1: 오. 네. 아 킥복싱이랑 무에타이 다른 거 아니에요?
0: 아 이름이 다 똑같죠.
1: 똑같아요.
0: 킥복싱, 무에타이 약간 그 출신이 좀 다를 수가 있죠. 근데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구나. 저는 린스랑 트리트먼트가 지금까지 똑같은 건 줄 알았어요.
1: 네, 근데
0: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침 많이 튀었나 봐요. 트리트에서 튀었나? 티그트에서? 아, 왜요?
1: 좀 멀어지기로 해요. 좀
0: 비가 오나?
1: 네, 네. 그래가지고.
0: 그래서
1: 뭘 쓰는 거예요, 본인은? 린스를 써요? 아니면 트리트먼트를 써요?
0: 린스가 머릿결을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
1: 맞아요.
0: 이 트리트먼트가 머릿결에 영양을 주는 거 맞죠?
1: 맞아요.
0: 맞죠?
1: 정답!
0: 와.
1: 딩동댕동댕 그래가지고 본인 뭐 쓴다고요?
0: 린스.
1: 린스 써요?
0: 야.
1: Yeah. 부드럽게.
0: 예. Yeah.
1: 이제 머리를 좀 길러보겠어요.
0: 아 그래서 머리 길러보려고 했더니
1: 네. 땀띠 났죠?
0: 그러니까 이렇게 열이 많은 머리 열이 많은지 제가 또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머리를 항상 짧게 하고 다녔었는데
1: 네네.
0: 머리를 이렇게 길게 한지 지금 두어 달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아 여름이라 뜨거운 건가?
1: 두어 달이 뭐예요?
0: 잠 톤을 왜 그렇게 말? 톤을 잘못 잡은 것 같은데요?
1: 두어 달이 뭐예요? 지금 개편하고 계속 지금 넉 달째 얘기하고 있는데 8월이에요. 8월 이제는 아 이제 지겨워.
0: 린스 쓰니까.
1: 아 지겨워.
0: 머릿결이
1: 진짜.
0: 부드럽고 반짝이는 남자니까.
1: 아하.
0: Right.
1: Right.
0: English.
1: 네, 땀띠는 나더라도 오케이.
0: Yeah.
1: Yes. 김스테파니님, It's 이문재님 반가워요. 네, 썸네일 사진하고 많이 다른 분이지만 귀여운 곰디 반가워요. 네.
0: 아 여러분.
1: 마이크에 가리려고 네. 가려져요 그게.
0: 많이 다르죠. 네. 저도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군지 못 알아봤거든요.
1: 작년과 올해가 또 다르다.
0: 작년에 사실 여러분께 조금 이렇게 하나 이야기하자면.
1: 네.
0: 제가 2시에 뮤직 김민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1: 네.
0: 90kg 정도로 시작을 했었죠.
1: 어허, 그때는 네. 곰디.
0: 그때는 곰디로 진짜 곰디요. 유명했었죠. 네. 근데 그러다가 작년에 우리 디님과 우리 한번 다이어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자.
1: 한 네. 6월 달부터 했나? 네. 그죠?
0: 그래갖고 제가 90에서 68kg까지 딱 뺐었어요.
1: 그때는 진짜 우리가 그만 빼라고
0: 그만
1: 할 정도로.
0: 빼라고 할 정도로 계속 뺐었거든요.
1: 네.
0: 그러다가 그만 빼도 돼요? 어 그래? 그랬더니 지금 83kg로
1: 요요
0: 요요
1: 요요 요요
0: 굉장히 해피데이 늘 행복해 살 뺀다고 스트레칭이 된다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너무 행복해
1: 요요의 남자
0: 예.
1: Rinse and treatment
0: yeah, right.
1: and 요요의 남자
0: It's very happy day Always happy time, happy day. 늘 행복하고 있어요.
1: 행복한.
0: 다이어트 하지 마세요.
1: 다이어트 하지 말라.
0: 여러분의 행복이 사라집니다.
1: 왜냐면 네? 그때 다이어트 할 때 우리 문재님이 아무도 안 만나고
0: 아.
1: 진짜 네, 계속 그냥
0: 맞아요.
1: 뛰고 복싱하고 네. 막 이렇게 하니까
0: 다이어트 성공하려면 여러분 늘 말하지만 고독 왕따
1: 외로움 그리고 짜증
0: 그게 늘 함께 해야 돼요.
1: 맞아.
0: 그래야지 뺄 수 있어요.
1: 행복하면 됩니다. 네. 우리 문재님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
0: 네.
1: 해피 투게더 해피.
0: 좀 더 쪄볼까요?
1: 에브리바디 해피.
0: Right.
1: 네, 좀 더 쪄도 괜찮아요.
0: Right.
1: 90kg를 시작했다면서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요. 얼마?
0: 부여 잡아요 한번.
1: 몇 킬로 안 남았네.
0: 초심 부여 잡아요.
1: 네,
0: 여러분.
1: 부여 잡아요.
0: 다음 주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 최선 다하면 다음 주에 바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1: 입
0: 그럼 오늘 예?
1: 입추로 이행시.
0: 아. 입추로
1: 이행시.
0: 예.
1: 입을
0: 열고 당당하게 소신 있게 하고 싶은 말은 다 하십시오, 여러분.
1: 추방당합니다.
0: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예, think about.
1: 땡이에요. 아까 재밌는 거 있었잖아요. 왜냐면 저희가 이문재님 오늘 일찍 오셔가지고 예, 오자마자 부담드렸어요.
0: 그거요?
1: 네, 예, 그거 해줘요.
0: 다시 한번. 입을 크게 벌렸더니
1: 추.
0: 추간판 탈출. 이게 말하고도 이게 뭐지 싶은 이행시 있죠?
1: 저도 한번 해줘요.
0: 입.
1: 입장 받고 생각해봐.

0: 추가 합격.
1: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잘하는 게 와 이게 이게 이걸 듣고 한번 고민을 하는데 와 이거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정말 야 어려운 코미디입니다.
0: 그냥 예.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그냥 웃자 이거죠. 더우니까.
1: 아, 그렇죠.
0: 약간 정신 놓고 우리가 그러자. 입 추니까.
1: 근데 요 시간 되면 항상 이제 정신 놓고 있잖아요.
0: 예.
1: 늘 금요일 이 시간 정신 놓고 여러분과 함께 즐기는 시간.
0: 정신 놓으셔도 돼요. 후후. 트리트먼트. 자.
1: 근데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0: 어허.
1: 머리를 감는데도 계속 미끄러운 거야 머리가.
0: 맞아 맞아.
1: 그러니까 계속 감는 거야 뻑뻑할 때까지 다시. 에.
0: 그 누가 위에서 이렇게 짜고 있는 거 아니지?
1: 스트레스 많이 오더라. 그래서 어유 뽀득뽀득해야 되는데 계속 미끄러우니까 넘어질 것 같고 씻고 나가다가.
0: 좋습니다. 그래서 머리는 자르지 않겠다. 뭐 알아서 하세요. 에, 린스도 하시고 트리트먼트 하시고. 에. 좋아요. 어머 정승원님이 페트라입니다. 초등 아들이랑 목소리로만 들으면서 맨날 피식피식 웃었는데 처음으로 두 분 뵙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시나 봐요. 네. 아들이 두 분 목소리 들을 때 예상했던 모습은 아니라네요.
1: 미안한. 어떤, I'm sorry.
0: Sorry. 어떤 right. 우리 친구가 어떤 걸 예상했을까요? 네,
1: 미안하고. 네,
0: 어떻게 좀 얘기해 주시면은 최대한 한번 맞춰볼게요 우리가. 최대한 우리 초등학교 이 친구의 이 잘하는 새싹을 밟을 수 없잖아요.
1: 그럼요.
0: 희망을 해줘야 되니까. 초딩 방금 입추 이행시했대요. 입
1: 어디요? 초딩이 입추했대요?
0: 네, 아. 초딩이 방금 입추 입
1: 입으로 입. 내는 목소리로
0: 추
1: 추리했던 모습이랑 달라요.
0: 오, 우리 괜찮다는 거야. 우리 목소리로 들을 때는 굉장히 추리했을 것 같아.
1: 다행이다. 계속 그런
0: 그런 생각이었는데
1: 우리가 좀 그런 모습 많이 비치긴 했죠.
0: 생각보다 괜찮네. 네. 이 사람들
1: 의외로 일반인이다.
0: 아 너무 괜찮다.
1: 의외로 일반인이다.
0: 크게 될 친구다 진짜. 고마워요. 우리 초등학교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감이에요.
1: 대한민국의 기둥.
0: 예스.
1: 희망.
0: 희망.
1: 자랑.
0: 자랑.
1: 우리 아들.
0: 아들.
1: 파이팅이다.
0: 파이팅. 좋습니다.
1: 좋아요.
0: 자 디바라기님 어머나 2주 만에 본 문제님 오늘은 깔끔하네요. 코 부분이
1: 코 부분이. 잠깐만요. 코 부분이요? 그럼 다른 부분은 어땠는지 조금 알려주시고
0: 자 오늘도 방글이들의 고민사연을 살펴봐야죠.
1: 네.
0: 네. 2834님이 보내주신 고민사연 저희가 꽁투로 각색해봤습니다.
1: 네.
0: 문제가 뭔지 한 배
1: 입
0: 함께 입 조심 추 미안해요. 자 뭔지 함께 들어보시죠.
2: 아 저는 30대 남성이고요 아들 둘만 있는 집안의 둘째 아들입니다. 저희 집안은 어렸을 때부터 뭐든 장손인 형 먼저 형이 최고 이런 분위기였는데요 모든 혜택은 형이 받고 굳은 일은 제 몫이 되는 게 이제는 조금 지치더라고요.
3: 아 문제야. 내일 아버지 병원 진료 가실 날이니까 2시까지 집으로 모시러 와라.
2: 엄마 저 내일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 시간에 회사에서 나오질 못할 것 같은데 혹시 형은 시간 안 된대요?
3: 아유 네 형은 바쁘자네. 아 다른 일도 아니고 아버지 병원이니까 아유 네 어떻게 좀 시간 좀 내봐. 엄마 끊는다.
2: 엄마
3: 응?
2: 엄마 형은 무조건 바쁘고 저는 언제든 시간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솔직히 서운하긴 하지만 이런 부탁은 부모님 건강을 위한 거니까 얼마든지 좋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3: 저 문제야 너 대출 좀 어떻게 알아볼 수 있겠냐?
2: 대출은 왜요, 엄마?
3: 아니, 그 뭐시냐. 요즘에 집값이 자꾸 올라가지고 누구 형이 집을 사야겠다 그러는데 아유, 야, 돈이 부족하다는데 어쩌냐, 응? 우리 장남이. 그러니까 너 모아둔 돈 어떻게 없냐? 대출 어떻게 안 되냐? 응? 문제야.
2: 아, 저도 빠듯하게 월세 내면서 살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아 그리고 형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자기 앞가림은 자기가 알아서 해야죠.
3: 아니 그래도 우리 장손이 집 한 채는 있어야지. 아유 내가 그냥 며느리한테 체면이 안 쓴다. 그러면은 우리 집 담보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지 문제야. 네가 한번 알아봐라. 알았지? 엄마 끊는다.
2: 아니 형 보고 좀 알아보라고 해요. 저도 바쁜데.
3: 너그 형은 그 일도 하고 가정도 돌보고 그래야지 언제 그런 걸 신경 쓰냐. 네가 동생인데 형한테 그 정도 못해주냐. 아이고 너무 쓰기 그냥. 엄마 준다 기다린다. 응? 내일까지 어찌게 알아봐. 응? 끊어.
2: 참고로 제가 처음 자취할 때 저희 부모님 저에게 보증금 500만 원도 안 빌려주셔서 전 정말 힘들게 고시원 생활부터 시작했습니다. 생일도 늘 형 생일만 챙기시고 저의 생일은 그냥 넘어가시는 부모님, 그리고 모든 혜택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형. 이런 불만을 가지는 게 제가 속 좁은 걸까요? 아니면 한 번쯤 시원하게 털어놔야 하는 걸까요?
0: 이거 진짜 고민이다. 너무 속상하네요.
1: 일단 또 화가 나고. 일단은 또
0: 어째스까? 김스테파니님 어째스까? 테레사님 남의 얘기가 아니요. 아유 웬수가 따로 없네. 김스테파니님 우짠데 우리 문제.
1: 입추 한번 해줄래요?
0: 입
1: 열지 마 형.
0: 추.
1: 추방 시킨다 진짜.
0: 입 열지 마 형 좋다.
1: 이거는 지금 어디 근데 뭐 얘기해요? 말아요.
0: 잠깐만요.
1: 지금 또 슬슬 화 나는데 또 시작해.
0: 화 나기 전에 숨 한번 쉬고 숨 한번.
1: 핥히고 꼬집고 깨물까 보다 형.
0: 자, 2834님께 누룽지 세트와 비누 세트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고생 많았어요. 네. 오늘 방송 듣고 좀 스트레스 풀어요. 네.
0: 근데 이런 집이 좀 꽤 있는 것 같더라고. 아직도 장손 뭐 이런 거 따지고 막.
1: 저는 사실 그러니까 형제간이나 이런 가족 간의 그러니까 사이를 봤을 때 자녀들끼리 좀 티키타카하는 거 봤어요. 근데 서로 막 싸우고 근데 부모님이 이렇게 누구 하나를 이뻐하거나 누구 하나를 좀 편애하거나 이런 거는 좀 못 봤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거는 예전에 뭐 드라마에서 보는
0: 맞아.
1: 네.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0: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어요. 제 친구도 보면은 딸 셋인데 그중에 제 친구가 둘째거든요. 근데 보면은 언니는 이제 결혼해가지고 애도 키우고 뭐 이렇게 바쁘게 살고 하니까 또 언니한테는 못하고 부모님이 동생은 또 이제 또 취업해가지고 막 또 바쁘니까 막내니까 또 부탁을 못하고 제 친구한테만 그럴 때도 부탁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게 막 뭐 때문에 그런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말하기 좀 편한 요런 게 좀 있나?
1: 둘째한테요?
0: 네, 둘째한테.
1: 아무래도 이제 첫째는 처음 나니까 귀하고.
0: 네, 귀하고.
1: 막내는 이제 크니까 귀하고.
0: 막내는 막내고 또.
1: 그렇게 되면 중간은 뭐예요?
0: 중간은 이제.
1: 사실 중간은 다리 역할을 제일 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맞아. 그렇죠. 둘째들이 또 많이 서럽다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1: 빚대는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0: 저는 외동이라서.
1: 외동이라서. 네. 그러면은 큰 사랑 받고.
0: 큰 사랑 받죠. 아. 네. 그 제가 다 해야죠. 그리고.
1: 아. 네. 오, 그런 게 있네.
0: 네네.
1: 아 외동이면은 아예 혼자 다 해야 되는군요.
0: 네네. 오. 그런데 잘 부탁을 안 하세요. 그래서 부담될까봐 딸한테 부담될까봐 부모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편.
1: 부담스러운 거 아니면 못 믿어온 거예요? 어떤 거죠?
0: 두 가지 다 한 거.
1: 아, 두 가지 다요?
0: 네? 아, 나 몰라 막 이러니까.
1: 아, 그렇죠. 뭔가 이렇게 듬직하게 일을 진행하는 성격은 아니고 나도 몰라.
0: 이거 어떻게 막 이런 성격이니까.
1: 널 시키니 내가 하지. 약간 그런, 이런 느낌.
0: 미안해. I'm so sorry. But I love you. 문재님 가족 중에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좀 떠맡아서 하는 분이 계세요?
1: 저는 사실 저희 누나가 한 명 있는데 저희 누나랑 저랑 사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0: 오.
1: 네, 굉장히 좋고.
0: 왜 그리고, 사이가 좋아요?
1: 아버지가 엄했어요. 아버지가 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누나하고 저는 서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좋게 말하면 소통 많이 한 건데 조금 나쁘게 말하면 누나한테 많이 맞았죠, 제가. 네, 약간 저는 대화로 소통하길 바랬고 누나는 이제 몸으로 소통하길 바랬고 그래서 학교 끝나고 오면은 우리 누나는 운동을 안 배웠거든요. 근데 제법 주먹이 매서웠어요.
0: 문재인님은 심지어 운동을 했는데
1: 저는 운동 선수인데도 한 번도 대들지도 못하고 전 그래도 저희 누나한테 저희 누나 이름이 이정인데 네. 정이야 야 이정이 이런 적도 한 번도 없어요.
0: 진짜
1: 바로 날라오니까.
0: 아하. 예. 어 정이 언니 멋있다.
1: 예. 아주 주먹이
0: 멋있다. 내 스타일이야.
1: 매서워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희 누나가 아들 셋 낳거든요.
0: 네.
1: 아들 셋 낳는데도 누나도 둘째 아들한테 좀 미안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0: 뭔가 이게 미흡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좀 부탁하기 좀 편한 그런 친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1: 저는 근데 이런 거 보면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부터 이제 뭔가 자기가 갖춰온 삶의 가치관이잖아 이게.
0: 맞아. 변하지... 예전에는 우리가 막 장남, 장손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1: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마인드가 변할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저는.
0: 그래요.
1: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형한테 얘기를 잘해야 되는데 형이 또 받는 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란 말이죠.
0: 어, 맞아요.
1: 네, 그래서 정말 나는 형과 잘 이야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또 약간 금전적인 문제가 살짝 나오거든요.
0: 그러니까.
1: 이거는 또 정말 잘해줘야 되고.
0: 근데 이거를 왜 부모님 집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형한테 주냐고 형 집 사는데.
1: 어머님은 이제 형이 잘 되면 우리 집안이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왜냐하면 장남이고 장손이고 하잖아요. 큰아들이고. 그러니까 아, 이 친구가 이렇으면 우리 집안을 다 이렇게 세울 것이다.
0: 근데 요즘에도 그런 세상인가요?
1: 아니 근데 지금 딱 이 형을 보면은 못 일어설 형이잖아요. 동생이 이렇게 세우고 있잖아.
0: 맞아.
1: 그럼 이럴 때는 동생을 이렇게 세워야지. 예, 누가 더 잘할 것인가 보고 해줘야 되는데 형이 약간 조금
0: 형하고 잘 못 찾고 있다. 예, 형하고 미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형하고 술 한잔 하면서 이게 지금
1: 곱창 좋아해요? 우리 또 살쪄야 되니까
0: 형하고 얘기 좀 해야 돼. 형 정신 차리라고 좀 해야 돼. 이거
1: 아,
0: 지금
1: 돼요.
0: 형이 지금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엄마 지금 엄마 집 대출을 받아가지고 형 지금 집 살 판이냐 이걸 얘기를 해야지.
1: 사실 이제 뭐 가족끼리 서로 이제 못해줘서 미안한 건 있지만 네. 더 받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0: 안 되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1: 가족이라는 거는 더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하는 집단인 거지. 뭐 장남이고 장손이고 엄마 아빠에서 역할을 줘서 그 역할에 맞게끔 살게 하면 절대 난 안 된다고 봐요. 막내니까 넌 그래도 돼. 넌 큰형이니까 큰형의 역할을 해. 약간 이런 거는 이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식은 다 똑같고 부모님은 다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 대상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다 똑같이 입장에서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키우는 게 맞다고 봐요.
0: 근데 사실 어른들의 생각을 바꿔놓는 건 쉽지 않아요.
1: 아 절대 안 바뀌죠.
0: 안 바뀌잖아요.
1: 절대 안 바뀌죠.
0: 그러면 또 일단 또 알아보긴 또 할 것 같아 또.
1: 그러니까 이것도 그거야.
0: 그러니까 다 알아보긴 할 것 같아.
1: 다 해 또.
0: 해 또.
1: 안 돼. 아 엄마 나 내일 아버지 보시고 병원 못 가 했는데 아 형한테 알아보면 안 돼. 그리고 회사 가서 또 이제
0: 또 막
1: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아프셔 이런 말도 하면서 또 한단 말이야.
0: 시계 나와. 김영민님 8월 첫날부터 시계 나오는 사연.
1: 네. 안 그래도 더운데.
0: 더운데.
1: 날도 더운데. 네.
0: 요즘 아이가 없다고 난린디.
1: 예. 네. 네.
0: 테레사님이 저희 큰 동생과 연년생인데 큰 동생 말 누나라고 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라면서 떠든지가 벌써 몇십 년 됐어요. 근데 그걸 듣고도 가만히 계시는 부모님이 더 밉상이다.
1: 아, 저도 제가 딱 이런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부모님 있는 데서 누나한테도 야 이정이 하잖아요.
0: 네.
1: 그럼 부모님 지금 보고 있던 걸 다 던졌어요. 아빠가 TV 보고 있었다 그럼 확실히, 리모컨 날라오는 거고.
0: 아, 확실히 이걸 딱 잡아주셨구나.
1: 저희 집에는 확실한 체계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건지 알 것 같아요.
0: 꽃 빗띠바라기님이 문재님은 문재님 누나 같은 분의 아내를 만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1: 그 정도 맞았으면 된 거 아닌가? 더 맞으라고요?
0: 아 이거 문재님은 언제 길을 펴요?
1: 네. 저는 안
0: 언제
1: 될,
0: 길을 펴? 그러면
1: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네. 저희 누나 지금 요즘에 더 세졌어요.
0: 아들 셋 키우니까
1: 남자를
0: 아들
1: 키우니까
0: 그럴 수밖에 없지.
1: 군대 안 갔다 왔는데 재식 훈련 시키고 그래요. 교련 시켜요. 막 앉아 일어서 차렷 열중샷. 엄마 말 들으라고 했지. 빡 말 안 들어 빡. 아이고 근데 잘
0: 멋있어 정희 언니.
1: 예, 네, 그러나 아주.
0: 근데 아들 셋 키우려면 어쩔 수 없어.
1: 예,
0: 네. 네, 어쩔 수 없어.
1: 다 가족이 모이면 남자밖에 없으니까.
0: 김영민님 장손이 뭔지. 그러니까.
1: 이제는 좀 그런 장손이라는 의미가 많이 사라졌잖아요.
0: 많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지방에는 있어요. 경상도 뭐 전라도 막 이런데.
1: 지금 보면은 약간... 보통 저 친구들 보면서 느끼는데 예전에는 이제 아이를 낳으면 야 아들 무조건 아들 이랬었잖아요.
0: 맞아 맞아.
1: 근데 요즘에 제 주변에 친구들 보면

0: 아들보다 딸라야 된다.
1: 아들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0: 조금 달라.
1: 여자친구 생기더니 네. 아주 그냥 네. 여자친구만 네. 너무 사랑하고 아들 이거 그냥
0: 아, 개인적으로
1: 둘째인데
0: 그 따로 얘기 세상에 아니 여기서
1: 아니
0: 개인적인
1: 물고 빨고 키웠는데 세상에 엄마는 세상에 네. 저 관심도 없더라고
0: 따로 네. 저도 만약에 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1: 딸이 있었으면
0: 만약에 집에 저희도 저희 집에도 부모님인데 저도 누나가 어머니랑 소통 많이 하고 아버지 소통 많이 하거든요.
1: 맞아요.
0: 아들이 할 수 있는 대화와 딸이 네. 할 수 있는 대화가 조금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1: 다르긴 달아요.
0: 역할이 조금 그런데 어쨌든
1: 맞습니다. 자 오늘 일단 기본적으로 사연 보내주신 2834님이 착하신 것 같아요.
0: 착해요. 네.
1: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저희끼리 이 좋은 방안이 생각나지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0: 바로 it's 네. shop 1053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죠 여러분. 아니면 이 CPBC is radio application 여러분 빵 아시죠?
1: Yes.
0: 빵 톡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1: 네.
0: 그럼 저희가 하나하나 하나 또 리스닝 해보고 네. 예.
1: 리스닝 해보고 스피킹 해요?
0: 아 라이팅이죠? 아니 쓰는 거죠? 아 루케팅인가? 어쨌든 읽어보고요.
1: 청춘 누룽지
0: 청춘 누룽지 네,
1: 드리겠습니다. 예.
0: 기프트 포 유 네. 하겠습니다. 야
1: 노래 예스 yeah. 이문세 알 수 없는 인생 그리고 노라조의 형
0: 아 형 형

0: 아.
1: 이 노라조에 나오는 형은 굉장히 네. 든든한 형인데.
0: 네네네. 네.
1: 아쉽다. 네. 인생은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0: 네. 더 울어라.
1: 쭉 가줘요. 나는 인생아.
0: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안 돼.
1: 아니 우리 아까 초등이 듣고 있다고요. 지금 계속 듣고 있다고.
2: 삼촌이 미안하고. 네,
1: 이모도 사랑하고.
2: 고맙디.
1: 9941님 거 소개해 주세요.
2: 아, 9941님 거. 네. 아버지 병원 문제는 그렇다 치고 형의 집을 왜 동생이 담보대출로 그럼 그걸 형이 갚아줄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형이 무능력한 것인지 조금 애매해요.
1: 맞아.
2: 마마보인지도 조금 궁금하고 그래서 형이 엄마에게 말하면 다 해줬으니 엄마에게 말해서 사연자의 대출을 빌미로 형의 집과 부를 채운다. 아, 형이 엄마한테 말하면 다 해줬으니까 엄마한테 말해서 형의 그 대출과 이런 것들을 다 채운다. 형의 그 사심을 채운다.
1: 사심을 채운다. 이러면 안 된다.
2: 형이 동생에게 직접 말해야죠. 형의 무능력이 문제인지 마마보이인지 이게 어머니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부터 모른 척할 형일 거예요. 드라마에서 본 게 사연으로 들으니 참 점점점.
1: 드라마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삶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좀 더 이제 극적으로 연출을 해가지고.
2: 드라마는 이제 좀 약간 항상 이렇게 농담으로 말할 때 거짓말 조금 보태서라는 말 하잖아요.
1: 맞아, 맞아.
2: 그런 식으로 조금 크게 크게 가는데.
1: 그렇지, 그렇지. 다 있는 거야.
2: 그게. 있는 얘기들이.
1: 다 있는 얘기예요.
2: 근데 드라마 보면은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결국 해피엔딩에 좋은 일 많이 생기잖아요. 내 인생에 내 현실. 인생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2: 나는 드라마의 장르가 뭐죠? 해피엔딩이어야 되겠죠?
1: 그 지금 저한테 지금 고민을 상담하시는 거예요?
2: 네,
1: 갑자기?
2: 지금 걱정 있어가지고 저도 물어보라.
1: 잠깐만.
2: 갑자기 드라마 같은 삶이라고 말하니까
1: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2: 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난데. 네,
1: 주인공이에요.
2: 그렇죠.
1: 네, 네. 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예. 네, 주인공이에요.
2: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 말 맞는 것 같아요.
1: 해피엔딩이에요. 문재님의 인생은.
2: 사연자분도 네. 당신 삶의
1: 아니,
2: 주인공인데.
1: 물어보고 딴 소리예요 또.
2: 아, 그래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1: 그러니까 맞아. 사연자분이 주인공이니까.
2: 주인공이에요.
1: 이거를. 그 조연 역할을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2: 네.
1: 네, 그죠.
2: 자기 인생을 너무 이런 슬픈 내용으로 안 끌고 와도 될 것 같아요.
1: 맞아.
2: 당당하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1: 4693님 저의 견해로는 형이 완전 상전이네요. 어쩜 부모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선호 사상으로 고정관념이 심한지 늘 아들과 첫째만 상전으로 보는지 참 안타깝고 동생이 불쌍하네요.
2: 맞아요.
1: 맞아.
2: 이게 참 어머니가 어머니가 약간 서러웠었나 봐요.
1: 그랬나?
2: 그런 거 아닐까요?
1: 1573님 거 소개해
2: 1573님. 동생분 착하네요. 꼭 저를 보는 것 같네요. 저는 장남이긴 하지만 부모님이 동생분에게 제일 말하기가 편하신 것 같네요. 동생분 복 많이 받을 거예요. 라고.
1: 복도 많이 받는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것 같아.
2: 원 플러스 원이에요.
1: 원 플러스 원으로 받을 것 같아요.
2: 지금 안 받아도 되는데 굳이 그치? 껴서 주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아, 괜찮은데 고마운데 괜찮은데. 안 줘도 되는데
1: 걱정도 주고
2: 느낌.
1: 말이에요.
2: 네네네.
1: 9967님 부모님이 자녀를 표신하게 편애하시면 가정의 평화를 깨는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부모님께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형과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고 자신의 역할을 적정하게 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변호사. 이분 변호사. 최소 변호사.
2: 변호사 분이세요?
1: 몰라요. 최소 변호사. 솔로몬. 솔로몬.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4693님께 커피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지금 성함 보내주세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끼리 다 이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2: 네네네네.
1: 다수결 문자 받아봐요.
2: 그렇죠. 네. 다수결.
1: 보기 두 가지 드립니다.
2: 두 가지. 다수결과 보기가 헷갈렸어요, 여러분. 네, 지금 스트레스가
1: sorry.
2: 많이 받아가지고.
1: Rinse and treatment and sorry.
2: 지금 머릿속에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이
1: yes.
2: 있다 보니까.
1: 네. 예. 뭐 드리죠?
2: 시트 세제 레코벤. 여러분. 시트 세제 에코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지 보기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네. 듣고 공감하는 쪽에 대한 번호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됩니다.
1: 1번
2: 부모님이나 형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부탁을 몇 번 거절한다.
1: 2번.
2: 2번. 팔자려니 하고 부모님 마음 편하시게 해왔던 대로 한다. 근데 아직 동생 결혼 안 했잖아요.
1: 안 했어요?
2: 네.
1: 아, 그런

0: 문자입니다. 아니면은 CPBC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is 빵이 있습니다.
1: 빵.
0: 빵인데 빵에 접속하셔서 yes. 빵톡으로 여러분 사연을 아니면 네. 또 여러분의 의견을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이 와중에 네. 아들 다 필요 없다. 딸 넷에 아들 하나라 마구마구 감싸기만 했는데 아들 다 쓸데기 없어요. 라고 송민님이 보내주셨고 네. 하선혜님 요즘 딸이 최고.
0: 네.
1: 이렇게 또 보내주고.
0: 근데 이제 진짜 아들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느껴요. 네, 누나한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게 너무 많고.
1: 아니 연애하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 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80s예요. Bad.
0: Bad.
1: Bad.

0: 아, 우리 최산이가 있는 80s의 Bad 들었습니다.
1: 이것도 네. 여러분이 또 화가 났어요.
0: 이산과 함께하고 있어요.
1: Bad.
0: Bad.
1: Isan is bad.
0: is bad. 김병무님이 이런 집들이 덜어 있는데요. 네. 나중에 잘못하면 서로 망해요. 거절해야 돼요. 1번.
1: 맞아요.
0: 송민님도 1번 강력하게 거절한다.
1: 그리고 저희가 약간 네. 여러분의 이 사연 온 거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근데 짧게 재밌게 단타로 칠 때가 많은데 길게 오면 여러분이 공감을 많이 했다는 뜻이에요.
0: 많이 화나셨어.
1: 근데 오늘 다 화가 많이 났어.
0: 화 많이 났어.
1: 네, 오늘 다들 길어요.
0: 많이 화가 났습니다.
1: 네. 그리고 네. 이제 좀 찔리는 게 다들 아들놈들 필요 없다. 약간 이런 게.
0: 김영민님 단칼에 거절하자.
1: 단칼에 거절. 어.
0: 김스테파니님 내 팔자는 내가 편다. 아, 내 팔자야 하지 말자 이거죠.
1: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연락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8835님
1: 1번 장남이 부모님의 아픈 손가락인 것 같아서 부모님이 늘 품고 살면 이제는 아픈 손가락이 환자됩니다. 아하. 아, 자식 망치고 송장되기 십상이에요. 아.
0: 이것이 자식을 망치는 네. 길이다.
1: 이게 어떻게 보면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손가락이 한 명 있잖아요.
0: 있죠.
1: 어찌 보면은 근데 그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상처라고 볼 수 있어요. 아픈 손가락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 아예 이제 저거는 치료가 안 된다.
0: 안 돼.
1: 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요 분은 치료가 안 되는 분 같아요.
0: 네. 네. 맞아.
1: 그래서 혼쭐을 내줘야

0: 1189님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거면 2번. 2번. 어. 부모님 생각해서요. 결혼할 거면 1번.
1: 1번.
0: 배우자가 나중에 힘들 테니까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 그치. 아 이거 정답이죠.
1: 이게 정답이네.
0: 네, 정답이에요. 네.
1: 근데 또 둘째 결혼 안 하면 또 엄마가 너 결혼 안 하고 뭐 하냐고 또 할 거라고요.
0: 또 뭐라 한다고.
1: 네. 네. 이게 힘드네. 1573님 날이 덥긴 덥나 봐요. 두 분 발음이.
0: 예. Sorry.
1: Sorry.
0: Sorry.
1: 예.
0: 입추라서 그래요.
1: 입추. 예.
0: 입.
1: 입이 자꾸
0: 추.
1: 추근덕거려요. 그래서 발음이 조금 안 좋아요.
0: Sorry.
1: Sorry.
0: Sorry.
1: Yeah.
0: Yeah.
1: 와 갑자기 시키니까 당황스럽네요.
0: 와 진짜 잘한다 잘한다. 88 사모님께 세제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1: 축하합니다.
0: 자, 역시 딱 끊어야 된다. 네, 딱 끊어야 된다가 많았습니다.
1: 끊어야 돼요.
0: 끊어야 됩니다.
1: 네.
0: 김스테파니님 오늘도 두 분 재미난 시간 감사해요.
1: Thank you, 김스테파니님.
0: Yeah. Yes. 아, 끝날 시간이에요.
1: 아,
0: 끝났다.
1: 오늘 왜 이렇게 뭐 또 아쉽죠? 오늘 끝나고 회식합니까?
0: 이영현의 그래서 그대는.
1: 다 쳐다보지도 않네요.
0: 이영현의 PD는 진짜 안 쳐다봐.
1: 네, 아니요.
0: 그래서 그대는 들려드리면서
1: 세게 절레절레 고개를 쳤네.
0: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네. 문재님하고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빛나는
1: 오후 되세요. See you next time. Alright.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여러분의 설레는 5시를 책임집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음악과 정보, 유쾌함과 감성을 하나로 종합선물세트 같은 평일 오후 5시에 달콤한 프로포즈. 라디오 듣고 갈래요?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5번. 주 그리스도 우리 왕.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새신려순녀입니다. 122년 만에 전국 최고 기온 갈아치우기 기록 그 기록 아이고 다 갈아치웠네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를 넘어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죠. 체감온도가 우리 시험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폭염 속에 아이고 오늘 입추랍니다. 입추. 아우, 왠지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오늘이 바로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입추. 아, 입추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낮에 뙤약볕 그리고 공기는 여전히 세상을 모두 태워버릴 것 같은 기세로 뜨거운데요. 그래도 계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미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끝이 없을 것 같은 시련 속에 있어도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계절을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겠죠?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오솔길 산책 떠납니다.

사랑의 날개가 불렀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듣고 왔어요. 아, 정말 헉헉 소리가 날 만큼 걷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한낮에 폭염피해서 시원한 실내에서 좀 즐길 수 있는 무난 아들이도 좋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서도 피서지만요. 미술관이나 뭐 음악회, 박람회 같은 것도 좋아서 좀 그런 방법으로 좀 피서 가보는 것도 괜찮겠죠? 지난 방송 때 실시간 문자로 좋은 정보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8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7WYD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6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일대와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4층 후생동 강당에 WID 홍보부스와 또 체험부스가 마련되고요. 수도자와의 대화 등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자리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WYD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가톨릭 문화박람회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네요. 시간 있으신 분들 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솔길 가족분들은 뭐 이번 주말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함께 나눠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또 올라와 있네요. 2037님, 네, 어서 오세요. 뭐 항상 출석하시느라 바쁘시죠? 오늘은 가을의 문턱 입추라고 하는데 무대 위에 끝은 없는 듯하네요. 아이고, 맞아요. 어쩌면 이렇게 뜨끈뜨끈할까요? 예, 오늘 새벽에도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설쳐서 세 번이나 깨고 하니까 아침부터 몸과 마음이 처지고 힘들었네요. 애궁, 그래도 불금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잘 지나가는 듯해서 벌써 주님이 기다리는 시간. 오후 4시에 기도 요설길로 쏙 들어왔어요. 예, 뭐 열대야로 잠들 다 설치죠. 저희 수녀님들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세 번 네 번 뭐 깨다 보니까 아침 미사 새벽에 이제 6시 반에 미사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때보다 미사 경문을 응답을 해야 되는데 사제하고 소리가 작아요, 작아. 반은 수면 상태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수녀님들하고 웃었습니다. 예. 7409님, 네, 수녀님 녹과아빠입니다. 절기상 입추네요. 수녀님 기도 덕에 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내일 감사기도 주먹경 바칠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일이 조금씩 들어오다니.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더웁지만 일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삶에 도움이 되겠죠. 가정 살림도 살아야 되고 애들도 또 돌봐야 되고. 녹과아빠님, 이 더운 여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진 신부님 노래입니다. 해변 드라이브.

김태진 신부님이 부른 해변 드라이브였습니다. 와, 해변을 막 드라이브 하는 것 같은 시원한 노래였네요. 예. 와, 신부님 참 창법이 참 재밌죠? 예. 9155님께서 너무 덥지만 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기를 더위에 지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막 날씨가 너무 덥고 그리고 또 밤에 잠도 설치면서 수면이 부족하면 괜히 짜증내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는 막 잔소리하게 되고 또 마음이 막 온짜나지고 괜히 또 막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평화롭게 지낸다. 이 말이 참 훌륭하신 말입니다. 꼭 필요한 말 같습니다. 네, 8783님. 사무엘입니다. 저도 참 삶이 여는 말처럼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마음에 위로를 얻고자 열심히 일하며 이렇게 오솔길 걸어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본당 청년들이 내일까지 해서 남한산성 순교성지 주변으로 신부님과 함께 캠프를 떠나는데요. 저도 그 시간에 함께 하고 싶 지만 잠시 모든 거 내려두고 정교회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그들이 받아주질 못해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하게 다녀오길 기도할 뿐이고 또한 그들이 저를 다시 받아줄 수 있기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려요. 아이고 많이 가고 싶고 그러셨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뭐 아마도 꼭 뭐 정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닌데요. 뭐 사람이 방황하다가 또 잠시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 하느님께 정말 충실하게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고 아마 그런 모습이 사제나 아니면 동료, 친구들에게도 잘 보여지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보여지겠지 그렇겠죠? 제 생각엔 그런데요. 그냥 인간의 선입견이라는 게 그냥 확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열어주시길 기도하면서 주님께만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별빛사랑 안젤라님. 이건 수녀님 남편 김병문 나파엘 하늘나라 주님 품으로 소풍 갔어요.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렸어요.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주님 품으로 돌아가셨다는 소리시죠? 예.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만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예 주님 품으로 소풍 갔다고 하신 말씀이 참 왜 그런지 슬프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께서는 예 김병문 나팔 형제님을 꼭 안아주시며 맞아드렸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주님 우리 김병문 나파엘 형제를 주님 품에 안아주소서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하고 인사드립니다. 네 주님 꼭 들어주세요. 예 계속해서 저도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황베드로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오솔길 청취합니다. 오늘 보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 되새겨 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오늘 복음 말씀이 그게 참 십자가를 지고 같이 지고 간다는 거 마음은 간절하나 몸과 마음이 다 따라주지 않는 그런 이중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게 되겠는데요. 그런 약하고 또 부조리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실망할 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열심히 그런 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69 하나님, 네, 이 뜨거운 더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조금은 힘든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위를 안 타는 것이 도움되나요? 아, 더위를 좀 덜 타시는군요. 예, 다음 계절은 반드시 돌아오고 지금은 인내심과 끈기로 기다려야 할 순간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겉으로 보면 침묵의 순간 같지만 안으로는 제대로 숙성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해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지금은 겉으로 뜨거운 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고 제 안에서 한창 뜨거움으로 씨름을 하는 중입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쓰셨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항상 하면서 산다는 게 참 아름다운 일 같습니다. 계절이 또 반드시 또 돌아가면서 바뀌죠. 그러면서도 또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계절도 오고, 와 하면서 또 기분 좋게 또 즐기는 계절도 있고요. 다 이게 정말 숙성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죠. 아, 좋은 문장 함께 해주셔서 저도 참 좋습니다. 근데요, 마음 안에 항상 뜨거움하고 씨름한다고 하셨는데 이 뜨거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씨름이 얼마나 은총을 불러오는 좋은 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뜨거움 막 차가운 걸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성령의 뜨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지난 반년간 저의 골치를 썩이는 그런 일이 갑자기 해결이 됐답니다. 와, 네, 처음에는 알터니가 빠진 느낌이 들어서 좋다 했는데 문득 갑작스럽게 다가온 느슨함에 제가 오히려 여러모로 급속도로 후퇴해버린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역시 약간의 고통은 오히려 삶에 도움이 되는지도 아고 물음표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우연히 친하게 된 교우님께서 책을 주셨는데 표지가 수상해서 조사해 보니 한국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금서로 규정한 책이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책을 읽어봤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도요, 고민이 생기니까 미사에도 더 집중이 되고 기도도 더 하게 되고 성지에서 더 가고 싶어졌다. 접었다고요? 아이고야, 우리 디오니시아님은 정말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뭐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훤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심란하지만 주님 덕분에 감사해요 라고 기도했다고요. 와, 이렇게 느슨해졌더니 정말 삶이 후퇴해버리는 것 같다. 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정말 저희도 뭔가 좀 머릿속에서 뭔가를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막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그때는 기도가 더 잘 되고 막 이랬는데 뭔가가 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느슨해져가지고 또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금서는 얼른 그냥 안 읽고 그냥 어떻게 뭐 버리던지, 물어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알아봤더니 교회에서 좀 읽지 않도록 권고해 준 책이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참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는 익명의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반갑습니다. 제 딸 세실리아와 민호가 어렵고 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결혼과 함께 원하는 직장도 선물 받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위 민호가 영세교리를 시작했습니다. 세례식까지 무사히 잘 받을 수 있게 기도 청합니다. 기도의 오솔길 감사드립니다.

네, 상큼한 목소리에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 참 감사하고 따뜻한 기도 사연이라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길고 힘든 순간을 잘 견뎌내셨고 하느님께서 또 좋은 인연으로 세실리아 자매님과 민호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 이런 때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바라던 직장까지 선물로 받게 됐다니 정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에게는 뭐 기다림이 길게 느껴졌겠구나 싶기도 하지만 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꼬리는 하고 이제 뭐 새로운 성가정도 차려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돌아보면 하느님께서는요. 늘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당신의 방법으로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부로 살아갈 두 분도 좋은 때를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민호님, 영세 준비 잘 하시고요. 세례 끝까지 이제 정말 완수해야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는 얼마나 기쁠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동반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가정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기도로 초대해 주신 우리 자매님 고맙습니다.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기쁨의 순간을 맞이한 세실리아 자매님과 민호님의 혼인을 축복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들 안에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매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예,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DES의 노래예요. 감사해.

주님을 향한 발걸음 박명선 노래로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또 목소리로 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또 청하는 기도 주님 꼭 들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예,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예, 2037님, 네, 따님 세실리아와 사위 민호군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사연을 들으니 너무 좋으네요. 성가정을 이루고 이쁘고 또 아름다운 아기 천사도 올 거라고 믿어요. 아멘.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아기 천사까지. 예,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855님,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민호님께서 영세의 준비도 하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좋으실까요? 웃는 눈썹, 네, 세실리아 자매님과 민호님이 성가정 이루시길 두 손 모읍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뭐 문자는 안 올렸어도 아마 기도하시면서 아이고 요즘 결혼한다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너무 기쁘다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느님, 뜨거운 햇살과 거센 바람,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섭리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가을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센 태풍의 움직임 안에서도 자연의 질서와 균형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말을 맞아 길을 나서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시간 안에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소서. 특별히 바닷가와 계곡,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되 자연의 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또한 무더위와 외로움 속에서 지친 이들을 기억하시어 위로와 힘을 보내주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니 저희의 기도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밴드와 최숙희가 함께 부른 노래 오주여 크신 위로여 듣고 왔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7409님 네 어서 오세요.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 늘 건강들 하세요 하셨네요. 눈눈 웃으 뭐라 그러나요? 요거 웃는 눈썹 그리셨고 또 인사할게요. 대구는 지금 40도예요. 아이고 정말 대프리카네요. 아우 여기도 뭐 버금가게 더워요. 여기도 한 39도 되는 것 같죠? 40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밥 먹다 얘기를 대구 수녀님이 얘기하는데 휴가를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아이 대구는 서울보다 덜 더워요. 여기보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 대구가 40도라니. 아이고 오늘 저녁 큰일 났네요. 밤에 또 못 주무시는 분들 많겠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암브로시오님, 네 오늘은 진짜 다들 피서 가셨나 봐요. 가신 분들 많겠죠. 네 비가 오고 해 뜨는 모든 시간 속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비 오고 나면 해가 뜨는 뜨듯 아픔도 희망도 순간 공존하는 이 순간 이곳 어쩌면 그저 믿고 맡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따를 뿐입니다. 아이고 우린 그저 주님 사랑 안에 그저 어린 양 아닐까요? 어쩜 이렇게 정말 꼭 맞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픔도 희망도 순간적으로 공존하는 거니까 다 지나가는 거긴 하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따른다라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꼭 지녀야 할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저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막 제가 수녀원에서 나올 때 마음속으로 투덜거리며 나왔었거든요. 아유, 숨이 막힐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걸어서 잠깐 왔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하도 더워서 이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저희가 전철 타기 전까지 뭐 한정거장이지만 도저히 못 걸어가겠어서 그랬는데 형제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유 네, 주어진 모든 걸 예, 마음으로 그저 따라야겠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네. 이기형 님, 네. 아침에 아들을 아미쿠스 예, 발달 장애인 아미쿠스 그 회에서 네,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캠프 보내면서 예, 캠프하러 보내면서 버스가 떠나자 모든 부모님들이 2박 3일은 자유다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한바탕 웃었다고요. 네. 아내와 함께 손녀 보러 와서 지금 출석하신다 그랬네요. 아이고, 2박 3일 정말, 발달장애인들이 있으면 좀 아무래도 신경 더 많이 쓰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2박 3일 방학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캠프 간 아이들 무사히 잘 돌아올 때까지 조금 마음은 이렇게 내려놓고 쉬셨으면 합니다. 예, 손녀 보러 가셨으니 또 손녀 재롱도 보고 예, 아무튼 잊지 않고 또 이렇게 함께 들어주시고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이신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희망은 깨어있네 함께 읽어봤는데요. 참 따뜻한 시이죠. 우리는 때로 내가 너무 작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희망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것,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하루를 살아낼 힘이 있다는 것 안에도 머물러 있다고요. 폭염 속에서도 계절은 조용히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 삶 안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가을은 이미 시작되었죠. 예, 절기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춘이다. 네, 우리 각자에도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은총의 계절이 꼭 찾아오리라 희망을 품어볼까요? 예, 입추의 길목에서 시작한 오늘의 오솔길 마쳐야겠네요. 네, 끝곡으로 나무와 숲, 네, 주님 나의 희망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김부궁 에밀리아나, 기술의 강신명 제랄도, 작가 김정선 아델라, 저는 성바오로 달수의 전현금 세.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4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8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선종하신 우리 천주교 신자 소설가이신 최인호 베드로 작가는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한 글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최인호 작가 글의 일부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서 맞이한 제일 큰 고통, 벼랑 끝의 이 병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제 십자가가 아닐 것인가? 지금까지 명색이 주님을 따른다는 가톨릭 신자로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적이 있었던가? 지금껏 내가 따른 주님이야말로 십자가 없는 예수가 아니었던가? 최인호 작가의 표현

표현을 조금 더 빌려 글빚을 치자면 십자가 없는 예수를 따르는 일은 얼마나 매혹적인 일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따름이 새벽 달기 울기 전까지이면 곤란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따름이 십자가가 없는 때까지이면 곤란하겠습니다. 새벽 닭이 울고 십자가가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는 뒷걸음질 치며 제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쳐 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체이노 베드로 작가는 이렇게 자신의 암투병을 받아들인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하느님이 주신 더 좋은 십자가일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희를 단련시켰다. 라는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느님이 주신 고난의 용광로일 것이다. 저 역시 지난달에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 상실의 아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생이라는 단 한 번뿐인 이 유일회의 신비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너머에 예수님께서 주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니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멘.

연중제 18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5: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4: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5: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8: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9: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상쾌한 가을바람 프로젝트. 지난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구 서구에서 나온 선거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요. 악취 문제 없는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는 도시, 아이들이 마음껏 숨 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 이게 상쾌한 가을바람 프로젝트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서구에서 하수도 오수시설도 개선하고 악취관리 시스템도 강화하는 등등 상쾌한 가을바람을 맞을 준비가 계획처럼 잘 진행되어 있길 바라보면서 오늘이요, 입추입니다. 상쾌한 가을바람을 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젯밤의 바람도 녹진하진 않고 조금은 더 쾌적하고 상쾌해진 듯도 했어요. 기분 탓일까요? 이건 누가 봐도 가을바람이다 싶게 상쾌한 가을바람이 빨리 오길 기다리면서 우리도 가을 맞을 준비 한번 해볼까요? 가을 맞을 준비 뭐가 좋을까요? 일단 가을 노래 들으면서 마음부터 가을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설디 장효주입니다.

가을 냄새 물씬 풍기는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윤건의 가을에 만나 듣고 왔는데요. 가을 바람이 어서 솔솔 불어오기를, 입추됐다고 또 약간 설레네요. 저는 계절 중에 가을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30년의 울림, 말씀과 평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5시엔 설레는 라디오 시작합니다. 우리 세훈님께서 인사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영민님께서 설디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인사 남겨주셨는데, 불금 주말 잘 보내셨나요? 라고. 아직 주말 안 됐어요. 너무 마음이 지금 주말을 다 즐긴 사람이 되면 어떡해요. 아직 주말이 오지 않았습니다. 설디님 오늘 입춥니다. 초가을도 다가오는 입춥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짱구뭉치님께서도 반갑습니다. 주봉님 무더운 날씨에 방송 기다리다 눈 빠지면 안 되는데 빨리 하이소. 라고 시작했습니다. 설레라 문을 활짝 열었고요. 금요일 코너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코너 대구의 소식을 퀴즈로 대뜸 냅니다. 대뜸 퀴즈 준비되어 있고요. 정답도 대뜸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요일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 시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설디와 라디오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해보는 시간입니다. 라디오로 이렇게나 재미지게 놀 수 있다고? 네, 랜덤 게임 함께하시면은요 재미지게 놀 수 있는데요. 오늘은 영화 제목 맞추는 게임 준비했습니다. 나 영화 좀 아는데 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진짜 유명한 국민 영화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큼한 라디오 에세이 비타민 5C도 이어지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금요일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채팅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에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들어오시면 실시간 채팅 참여하실 수 있고요. CPPC빵 어플 통해서 참여해 주셔도 좋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신청곡, 퀴즈 정답, 이따가 게임 참여까지 모두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이곳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쿠아빠 승유님께서 저도 가을을 좋아합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도요 가을 좋아해요. 그래서 입추 오면 좀 설레고 처서 지나면은 그냥 너무 좋은 그런 가을 바라기고요. 이미데레사님 반갑습니다. 율리안나님도 서구의 악취 냄새 때문에 야단이었는데 가을 이야기에 갑자기 시원한 기분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러니까요 가을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선선해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오늘이 그래서 40도더라고요. 오늘 제 그 자동차 계기판에 41.5도가 찍혔나 그랬는데, 우리 노쿠아빠님께서도 오늘이 입추인데 40도네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이렇게 더운 입추라니, 해가 지날수록요 입추의 폭염이 너무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 절기가 조금 밀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절기상 입추니까 우리 가을 노래 하나만 더 듣고 갈까요? 세훈님께서 신청해 주신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듣고 올게요.

노코아빠 승유님, 제가 좋아하는 노래예요 해주셨는데요.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듣고 왔습니다. 저는 좀 이따 하원회하에서 퀴즈는 패스할게요. 애청자들에게 양보할게요. 하원하러 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기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는 건데 너무너무너무 귀여울 때잖아. 근데 이제 또 아빠는 육아 출근을 해야 되는 거네요. 우리 엄마 아빠들 고생 많습니다. 오후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희는 퀴즈 풀러 가볼까요?

대뜸 퀴즈. 대구의 소식을 뜸들이지 않고 대뜸 냅니다. 정답도요 대뜸 보내주세요.

오늘의 대뜸 퀴즈.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개막이 1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구시는 교통, 주차, 경기장 안전 등 현장 대응 체계를 최종 점검했는데요. 최근 대구 지역에 40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진 만큼 선수와 관람객의 온열질환 날 고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26 대구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세계 마스터즈 육상 경기 연맹에서 주최하는 경기인데요. 이 단체는 1975년 스웨덴에서 조직된 비영리 단체입니다. 이 연령 이상의 마스터즈 선수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멋진 경기를 보여주는데요. 이 연령이 과연 몇 살일까요? 너무 어린 선수는 출연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나이 이상이 되어야 하는 건데요. 힌트를 드릴 건데 오늘은 주관식입니다. 힌트가 너무 쉬워요. 잘 들어보세요. 34세보다는 많고 너무 쉽다. 36세보다는 어린 이 나이가 기준입니다. 너무 쉽죠? 34보다 많고 36보다 적은 숫자는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 연령이 기준이 되는 건데요. 몇 세 이상부터 출전할 수 있을까요? 34와 36 사이에 있는 이 숫자를 문자번호 샵 0931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어른들의 음료 아메리카노 시원하게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힌트송 하나 듣고 올 건데요. 그냥 이 나이보다 1 더하면 돼요. 룰라가 부르는 3, 4, 3, 4 듣고 올게요. Yeah.

룰라 3, 4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아직 발표를 안 할 거지만 2026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8월 2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8월 22일에서 9월 3일까지 13일간 열리게 되는데요. 90개국 1만 천여 명의 선수와 가족들이 대구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스터즈가 육상 초보자 또 아마추어 전문 선수를 포함해서 이 나이 이상의 여성과 남성을 뜻하는데요. 몇 세가 기준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34세보다는 많고 36세보다는 어리다. 여기서 그냥 아, 이 나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산수 힌트 드릴까요? 13 더하기 22는 바로 이 숫자가 오늘의 정답입니다. 과연 몇 세가 기준일까요? 힌트송을 준비해왔어요. 이 34세보다는 많고 36세보다는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30몇 세라는 건데 이 뒤에 나오는 이 숫자가 10의 반입니다. 더 어려워지고 있나? 그래서 들려드릴 힌트곡은 이정현의 반이고요. 정답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 0931, 샵 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과연 몇 세가 기준일까요? 대구 세계마스터즈 육상 경기대회, 여기에서 말하는 마스터즈, 과연 몇 세를 기준으로 참가할 수 있을까요? 34보다는 많고, 36보다는 적은 이 숫자. 정답을 문자번호 샵 0931번으로 받아보면서 이정현의 반 듣고 오겠습니다.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게요.

이정현 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대뜸 퀴즈 정답은요. 바로 35세였습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열리는 마스터즈 육상 대회는 35세 이상 성인이라면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체육인도 참가할 수 있는 국제 육상 대회입니다. 다양한 달리기 종목 이외에도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포환던지기, 창던지기, 그리고 육상의 꽃 마라톤까지 34개 종목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록 경쟁도 하지만 무엇보다 평생 스포츠를 즐기는 축제 성격이 강합니다. 육상도시 대구로 거듭나면서 많은 분들이 대구의 먹거리, 즐길거리까지 다 즐기고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정답은 35였습니다. 오늘의 정답인 35, 율리안나님께서 35세 이상입니다. 참가하시는 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해주셨는데 모두 안전하게 경기 치르시길 바라겠고요. 6122님이 35세 이상입니다. 1166님도 35세, 8892님 35세입니다. 모두 불금 화이팅 하세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7632님 35세 이상입니다. 저는 못 달려요. 나이가 많아요 라고 해주셨어요. 아 이게 달리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좀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런 것 같기도 한데 핑계일까요? 저는 올해는 못 달리겠어요. 9485님 찬미예수님 35세입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덥잖아요. 이 더운 계절인 여름에도 달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 여름에 한 낮에 달릴 수는 없으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달리시거나 아니면은 저녁에 이제 좀 시원한 바람이 분다 할 때 그때 나와서 다들 러닝을 하시는데 그거 이렇게 막 땀을 뻘뻘 흘리시거든요. 저도 가끔 동네를 걷긴 하는데 그럴 때 보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되게 상쾌하고 개운한 것 같은 표정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달리면 엄청 개운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막상 나는 달릴 생각이 안 든다는 거죠. 이렇게 시원해지면은 저도 달리는 것도 좋은데 여름에는 쉽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러닝하시는 모든 분들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마스터즈 육상대회 참가하시는 모든 분들도 안전하게 경기 치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은 35였고요. 오늘 정답 맞춰주신 분들 중에 추첨 통해서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내드리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바로 사용이 가능한 기프티콘으로 갑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은 기한 내에 꼭 사용 등록을 해주시고요. 정답자 분들께 저희가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봉님께서 납작만두 역사는 대구 서민의 역사 하시면서 맛있는 음식을 또 추천해 주셨어요. 경기 참여하느라 대구에 오는 다른 지방 분들도 오시면은 납작만두 꼭 드셔보셔야죠. 그 간장에 푹 찍어도 맛있지만 떡볶이랑 먹어도 맛있다는 거. 대구의 맛있는 음식들 많이 많이 즐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대뜸 퀴즈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 건데요. 이무진의 신호등 듣고 올게요.

0: 컬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저와 소소한 승부 해보는 시간, 설디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시간입니다. 승부욕 자극시키는 신나는 랜덤 게임, 매주 다른 게임 하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게임을 함께 해볼까요? 오늘의 랜덤 게임은요, 소리 퀴즈로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짧은 영화 대사가 나갈 건데요. 여러분들은 이 대사를 듣고 영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 영화 하면 떠오르는 가장 대표적인 대사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리고 이 영화가 메가 히트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모를 일이죠. 그래서 한번 승부를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정답을 알고 있다 하시면요, 바로 문자번호 샵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니까 빨리 휴대전화 문자창에 샵0931 쳐놓고 이 대사 듣자마자 보내주셔야 제가 볼 때 1등 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정답자가 없으면 이 설디의 승리로 끝나는 랜덤 게임, 오늘은 영화 제목 맞추기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경우야! 미안해. 나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 경우야! 미안해!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나 봐. 나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
0: 현우야, 미안해. 약간 왜 갑자기 그 무서운 공포 드라마가 된 것 같지? 자, 견우를 애타게 찾으면서 미안해 하고 외쳤던 이 영화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듣자마자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0931번으로 빠르게 정답 보내주시고요. 이 영화의 OST 듣는 동안 정답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훈이 부르는 I Believe 듣고 올게요.

0: 신승훈 I Believe 듣고 왔습니다. 이 오늘의 정답의 그 영화의 대표적인 OST가 바로 이 곡이었잖아요. 이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네요. 우리 영민님도 모르겠어요. 주봉님도 헷갈려요. 아리송해요. 라고 해주셨는데 이거 한국 영화 맞아요. 제목이 잘 생각 안 나요. 오래돼서 라고 해주셨는데요. 견우를 애착에 찾았던 그 영화.
1: 견우야! 미안해. 나 정말 어쩔 수가 없나 봐. 미안해.
0: 견우한테 계속 미안하다고 외친 이 영화 바로 전지현, 차태현 주연의 엽기적인 그녀였습니다. 정답 들으니까 생각나시죠? 이 당시에 전지현을 진짜 바로 스타 반열에 올려놓았던 그런 영화였고요. 전지현의 아름다운, 영화배우 전지현 씨의 아름다운 그 20대 시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영화가 바로 엽기적인 그녀잖아요. 이렇게 막 그 산봉우리 같은 데 올라가서 전지현 씨가 견우야 미안해 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던 그 장면도 저는 생각이 나고, 이거 말고도 여러 장면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이제 교복을 입고 클럽에 가는 장면이었나? 거기에 가는 건데 교복을 입었잖아요. 근데 성인인데 교복을 입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당당하게 그 주민등록증을 이렇게 그 직원에게 보여주면서 입장하는 뭐 그런 씬도 있었고요. 전지현 씨가 막 취해가지고 그 차태현 씨에게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술 취하고 부리는 뭐라 그래요? 꼬장? 그런 걸 부리는 그런 장면들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당시에 뭐 거의 국민 첫사랑의 시초잖아요. 전지현 배우가. 그래서 너무너무 예쁜 영화였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2001년 영화니까 벌써 25년이 흘렀고요. 저희 그 상홍 씨랑 함께 했던 영화 어때요? 코너에서 저희가 같이 연기를 하기도 했었죠. 정답은 엽기적인 그녀였습니다. 아, 1166님이 견우와 직녀라고 보내주시면서 견우야 미안해 난 직녀야 이렇게인가요? 맞아요. 남자 주인공 이름이 견우였죠. 정답 1등으로 보내주신 분께 저희가 오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건데요. 1748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엽기적인 그녀 하시면서 가장 빠르게 문자 보내주셨고, 그리고 엽기적인 날씨입니다. 건강 잘 챙기셔요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진짜 맞다. 엽기적인 날씨이기도 하네요. 40도가 넘어가는 입추라니. 건강 여러분들 잘 챙기시고요. 아깝게 놓친 2등, 3등, 4등 문자 좀 볼까요? 8363님께서 정답은 엽기적인 그녀. 설디야 미안해. 괜찮아. 설디는 괜찮아. 8363님 정답이었지만 아쉽게 조금 늦었습니다. 8892님도 엽기적인 그녀요 하고 보내주셨고, 2464님은 엽기적인 그녀 하시면서 완전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어머, 최애 영화신가요? 그리고 3993님 전지현, 차태현 주연의 정답 엽기적인 그녀 하고 보내주셨고, 7654님도 정답 엽기적인 그녀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등은 1748님이시고요. 그리고 아깝게 놓치신 분들 하나 더 있어요. 문제 하나 더 있으니까 지금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요 대사는 듣고 나서 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요. 이것도 진짜 너무너무너무 유명한 대사고, 이 대사를 들으면 아, 그 영화 하시면서 바로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듣자마자 정답은요, 문자번호 샵093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제 대사 들려드릴 건데요, 들으면 바로 문자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가 가라. 하와이.
0: 다시 한번 나갑니다.
2: 네가 가라. 하와이.
0: 두 번째 문제. 네가 가라. 하와이.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문자번호 샵0931번으로 정답 받아보면서 OST 대표적인 곡 듣고 올 건데요. Bad Case of Loving You 듣고 올게요.

0: Bad Case of Loving You 이 영화의 OST였습니다.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1: 네가 가라.

니가 가라. 하와이. 2001년의 영화 친구의 명대사였습니다. 듣고 그냥 친구 하시면서 바로 정답 보내주신 분들 많은데요. 주연도 딱

보내주신 분 바로 3886님입니다. 친구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아쉽게 7654님 정답 친구, 8892님도 정답 친구 보내주셨고, 2464님, 1166님 모두 친구 보내주셨고요. 0545님도 정답은 장동건 유호성 주연의 영화 친구입니다 설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2464님이 영화 친구입니다 아싸 1등이길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5시 45분 31초에 2464님이 보내주셨고요. 1등으로 보내주신 분은 5시 45분 14초, 17초의 차이가 있었다. 아, 조금 안타까웠다. 요 차이가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주에도 다시 저희가 랜덤 게임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그때는 조금 더 빠른 스피드로 돌아와 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일단 정답을 보내고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을 한 번 더 보내시면은 훨씬 빠르게 정답이 도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꿀팁 챙겨가시고요. 아쉬워하지 마시고요. 설디와 함께하는 랜덤 게임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옵니다. 오늘 랜덤 게임 1등으로 보내주신 두 분께는 저희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고요. 개별적으로 문자 연락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비타민 5시. 최근 서울시의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요. 기사님들이 라디오를 너무 크게 틀어서 내려달라고 누르는 벨소리도 듣지 못하고 정거장을 지나칩니다. 라디오 트는 걸 금지해주세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 이 설디 가슴이 철렁해지는 민원입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서 전체 버스에서 라디오를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버스회사 측에서 승객을 먼저 생각하겠고 승객께서도 배려를 해달라는 의견을 부탁해왔다라고 전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버스에서 라디오를 틀면 졸음 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또 실시간 재난 교통 정보를 알 수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의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볼륨으로요. 그래도 라디오 끄지 말고 켜주시면 안 될까요? 오늘의 비타민 말, 내일도 라디오를 켜주세요. 제발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버스에서 라디오 금지 하지 마요 이렇게 민원 넣기보다 라디오 볼륨을 조금 조정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소통해도 좋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중요한 거는 라디오를 아예 꺼버리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볼륨을 올려도 부담 없는 라디오 너무 시끄러우면은 저희 문자 주세요. 제가 조용히 조용히 진행을 해볼게요. 5시에 설레는 라디오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끝곡으로 이소라의 신청곡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도 함께 설레기로 해요.

0: 너도마저 잠드네 밤 수백 번 나를 토해내네 그대 아프니까 난 당신의 삶 한 기둥이 한 조각이자 그대의 감정들에 뿌리는 파밀리아 때때론 잠시 쉬어가고플 때 함께 임해도 외로움에 다 멈춰줄 때 추억에 취해서 누군가를 다시 깨워낼 때 그대의 비로소 난 당신의 음악이 되네 그래 난 누군가에겐 봄 누군가에게는 겨울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놈 누군가에겐
1: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6번, 그리스도 왕국,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1: 이러니 잠이 안 올 수 있네.
2: 흑표흑 침대 대구중고점 오픈. 34년 전통 흑표흑 침대 오픈 기념 특별 혜택. 달라진 흑표를 체험 방문하세요. 흑표흑 침대 대구중구점 경대병원역 4번 출구 계층 5층 416-8989.
3: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4: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5: 기사님, 시사천국으로 가주시죠. 김준일의 시사천국.

낮 최고 기온이 연일 40도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누적 온열 질환자는 8월 5일까지 2,655명이고 사망자는 23명입니다. 사망자는 지난해 21명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특히 사망자 중 60%는 8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노동자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쿠팡 택배기사 2명이 배송 중 쓰러져 열 경련과 급성 심부전 진단을 받았고 6일에도 택배기사 1명이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택배노조 쿠팡 본부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16개 배송 캠프의 온도를 측정한 결과 79차례 측정 중 68차례가 33도를 넘었습니다. 40도를 넘은 경우도 10차례에 달했습니다. 쿠팡 측이 저녁 8시까지 배송을 완료한다는 기준을 유지하면서 기사들이 가장 더운 시간대에 뛰어다니며 배송해야 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가전제품 배송 설치 기사도 폭염에 노출됐습니다. 하청업체와 도급을 맺은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을 하는데 배정된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면 계약 유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압박에 폭염 속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에어컨 설치 주문이 폭주하고 반도체 성과를 돌려주겠다며 실시한 삼성전자 감사 페스티벌 주문 물량이 몰려 일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합니다. 택배도 받아야 하고 에어컨도 설치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쓰러질 정도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하게 했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이면 5개 작업 중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이런 지침은 무용지물입니다. 당국의 계도와 함께 사업주들의 노동 인권 존중이 절실합니다. 저도 오늘 낮에 택배 하나를 받았습니다. 기사님의 노고에 감사합니다. 조금 늦어져도 됩니다. 사람이 쓰러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8월 7일 금요일 CBBC FM 김준일의 시사천국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엔젤스 여러분 환영합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엔젤스 여러분 건강은 어떠신지 저는 궁금합니다. 나은 세상을 위해 앞장서는 대천사 김준일이고요. 함께 나누고 싶은 의견 응원 샵1053 유료 문자나 유튜브 채팅창 인스타그램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소음 속에서 논리를 찾아가는 곳. 여기는 김준일의 시사천국입니다.

0: 대통령 지지율에 켜진 경고등과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심상치 않은 민심, 개파 갈등으로 더욱 격화되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요동치는 전국 속 숨은 민심을 숫자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예, 오시는데 좀 안 더우셨어요?
1: 많이 더웠습니다. 예. 지하철 내려서 잠깐 걷는데도 숨이 막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우리 또 김봉신 대표님은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기 때문에 항상 웨이드레스 때 정장 입고 넥타이도 하고 이렇게 다니셔서 죽을 것 같아요. 좀 노타이로 하시면 안 돼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래서 건물 들어와서 맸습니다.
0: 아, 네. 들어오셔서 매셨군요. 예, 아, 다행입니다. 박정욱 기자도 많이 더우시죠?
2: 네, 덥고요. 저는 지난주에 민주당 전당대회 현장 예. 부울경을 다녀왔는데 아이고. 40도를 체감해 보니까 와. 예. 이게 정말 녹아내리겠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예. 오늘 서울도 지금
2: 서울도 근데 40도로 넘었어.
0: 40도 지금 수도권도 지금 뭐 곳곳 지자체가 다 40도를 넘었는데 네. 박정욱 기자는 또 주말에 또 전당대회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2: 네. 일요일에 대구에 내려갑니다.
0: 대구에 대프리카.
2: 더위를 이제 예. 찾아다니는 느낌입니다.
0: 그러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기 네. 바랍니다. 날씨가 뜨거운데 민심도 좀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아요. 이번 주 발표된 대통령 국정조사 국정 지지율 조사를 보면은 일관되게 뭐 어떤 방식이든 무선 ARS든 아니면 전화면접 조사든 전부 다 하락세가 명백하고 부정평가가 매우 올라가고 있는데 김봉신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죠.
1: 예, 예. 세 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개요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제 엠브레인 퍼블리케이스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네 개 기관이 조사를 하는 전국 지표 조사인데요. 지난 27일부터 29일 3일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으로 무선 전화 면접, 이건 전화 면접입니다. 예. 예, 예. 가상 번호 전화 면접

0: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리얼미터가 에너지 경제 심리 의뢰를 받아서 27일부터 31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샘플 수가 표본 수가 2,508명이고요. 이거는 무선 자동응답 ARS 조사입니다. 세 번째는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 토마토 의뢰를 해서 지난 3일부터 4일 조사를 했고요. 이 경우도 ARS 무선 전화 방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는데요. 먼저 MBS 그러니까 전국지표조사 전화면접조사죠. 여기서 긍정률 53, 부정률 37입니다. 그런데 이 53이라는 긍정률은 예 50% 선에 아주 가까이 왔죠. 전화면접에서 예. 이게 전국지표조사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고 나서 최저치를 경신한 지지도입니다. 리얼미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서는 부정이 50.5 ARS인데요. 50.5. 최초로 부정평가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1: 예.
0: 그리고 긍정은 45.9인데 이 격차가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명이 넘는 표본수이기 때문에 4%포인트를 넘으면 이 경우에는 데드크로스. 즉 부정이 더 실질적으로 높다.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1: 오차범위 바뀌군요. 그러니까
0: 이게. 맞습니다. 오차범위를 넘어서서 부정률이 더 우세한 데드크로스 상태입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해서 이번 정부 들어서 조사한 결과에서 최초로 예, 오차범위를 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도 긍정 47.7, 부정 48.5인데요. 이게 직전 조사 대비 긍정은 4%포인트 하락, 부정은 4.9%포인트 상승해서 변동폭으로만 따지면 이것도 상당합니다.
1: 예.
0: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사 방식이라든지 어떤 표본 수라든지 이걸 좀 떠나서 대통령에 대한 긍정률이 많이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는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일단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20대, 30대 지지율이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미디어 토마토 조사는 20대 지지율이 한 주 만에 18%포인트가 빠졌어요. 네. 20대의 긍정률은 33.9, 부정은 59, 폭락을 했고요. KSOI 조사가 있는데 이거에서 30대의 부정평가도 57.4%로 전 세대에서 가장 높았고 한길리서치 조사도 30대 부정평가율이 70.4%로 매우 높습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 KSOI가 지난 3일에서 4일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조사한 거고요.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일에서 3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무선 ARS 조사한 거예요. 박정우 기자.
2: 네.
1: 20대, 30대가 이렇게 빠르게 빠지고 있는 이유는 뭘로 좀 해석이 됩니까?
2: 그게 이제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이제 증시 변동성이 너무 이제 심한 모습들.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머니 무브를 강조를 했는데 또 이제 국장 이제 복귀를 해야 된다.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업개미들,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투자하던 그 우리 국민들을,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봤더니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이것도 실패했다라는 게 드러나면서
1: 예.
2: 이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의 결정으로 투자하는 거지만 결국 제도를 이렇게 만들고 이런 모습을 보인 정부를 또 원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부동산 관련된 건데요. 세제 개편안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세제 개편안 보면은 이게 이제 거주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지 비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세금을 깎아주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보여주는 거.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에 가야 될 길을 보여주는 그런 셈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되면 전월세 공급은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20, 30대 특히 이제 결혼 준비하는 후배들 얘기를 좀 들어보면 전세가 없대요. 월세도 구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매물 자체가 없다 보니까 왜 이걸 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또 지적과 비판이 있는 것이죠.
1: 예.
2: 그다음에 세 번째는 검찰 검사 보안수관 폐지 문제. 이건 특히 이제 여성층에서 많이들 지적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수관이 있으면은 만약에 피해를 당하게 될 때 경찰 또 검찰 두 단계에 거쳐서 이걸 들여다보고 피해자들 입장에서 수사를 열심히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한 단계가 사라지는 셈 아니겠습니까?
1: 예.
2: 그러다 보니까 특히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걱정이 더 되는 거예요. 과연 안전한 대한민국을 계속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예. 우려감 이런 게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1: 그렇군요. 이제 20대, 30대 여성이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을 더 국민의힘보다는 민주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 남성 20대, 30대 남성들은 이제 보수 정당을 더 많이 지지해 왔는데
2: 네.
1: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렇게 빠지면은 다음 선거 전망이 매우 좀 어두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치 성향별로 봐도 미디어 토마토 조사에서 중도층의 긍정은 42.9, 부정은 49.7 이렇게 나왔고 진보층은 긍정이 70.8이지만은 전주보다 5.7%포인트 이제 빠진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김봉신 대표님 뭐 한때 김어준 씨가 뭐 코어가 흔들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도층이 흔들린다고 보는 게 좀 더 맞나요? 어떻게 예, 봐야 되나요 이게?
0: 맞습니다. 지지 이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중도에서의 이탈이 뚜렷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이번에 ARS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중도에서 이와 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하락, 그러니까 긍정률 하락을 중도가 오히려 지금 견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1: 예.
0: 그렇게 된다면 코어가 빠지는 것은 아니고 코어도 사실은 그 지지 강도가 약해진다라고는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이탈은 아직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중도에서 이탈은 지금 확실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굉장히 위험한 게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에 긍정평가가 많이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1: 예.
0: 그때 중도에서 상당히 빠졌습니다. 중도에서 빠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선거를 준비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중도에서 부정평가 ARS에서 한 절반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예. 엄청난 이거 경각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그 박정호 기자가 얘기한 게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MBS 조사를 보면은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 부정평가가 56%로 올해 1월 4주차 조사와 비교하면은 부정평가가 9%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주택담보대출 규제 지금보다 완화해야 된다. 응답이 55%. 그리고 전세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된다가 55%. 전반적으로 다 지금 좀 불만이 있고 KSOI 조사를 보면은 30대 주가 하락의 큰 원인으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정부 정책이 1순위로 꼽혔으면 이거는 결국은 정부 정책과 김용범 정책실장에 대한 비판 뭐 경질 이런 요구로 이어질 것 같고 한길리서치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평가가 57.6 긍정평가 35.6 그래서 뭐 박정호 기자가 얘기한 게 거의 맞네요. 네. 지금 뭐 회의하고 있죠 정부에서.
2: 네, 부동산 예, 정책 이제 점검 회의가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이제 공급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 같아요.
1: 예.
2: 그래서 세제 개편안 사실 이게 부동산 시장 정책은 아니고 세제 개편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로 나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또 많이 예, 언급이 되고 집중되다 보니까 더 불안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공급 대책이 또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지율에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층의 여러 가지 이제 불만 중에 하나가 아니 기존의 40, 50대는 빚내서 다 이렇게 집을 사서 자산 가격이 올랐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하게 해주냐 역차별 아니냐 왜 이렇게 젊은층한테는 자산 생성 기회를 안 주느냐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1: 일종의 이제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
2: 그렇습니다. 예. 자산을 형성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불공정 이슈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그걸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나올 수 있을지. 이제 규제 측면에서 보면은 대출이 안 된다는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느껴져요.
1: 예.
2: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출을 풀어주게 되면 또 이제 문재인 시즌 2 아니냐. 부동산 정책이 또 상승 국면으로 가서 더 힘들어질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걸 지혜롭게 풀어내고 대책을 내놓는 게 또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1: 예.
2: 오늘 회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1: 그렇군요. 어제는 이제 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이 간담회를 열었고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재건축 뭐 이거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부동산 서울시 대토론회를 열고 그래서 네. 부동산이 지금 연이 뜨겁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봉신 대표님 그런데
0: 예.
1: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다른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네요.
0: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얼미터 조사만 보더라도 이게 그 물론 이제 리얼미터 조사는 대통령 긍정률과 정당 지지도는 약간 조사하는 시기가 다릅니다. 대통령 긍부정은 월화수목금에서 5일 조사를 하는데요.
1: 예.
0: 정당은 목금에서 이틀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당은 동일한 의뢰, 동일한 조사, 동일한 방식인데 기간만 좀 다르다라는 걸 고려하셔서 보시면
1: 예.
0: 지금 대통령 긍정률은 이번 정부 들어서 부정률이 최초로 50%가 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부정률이 더 높아지는 데드크로스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놀라운 건 같은 주에 목요일, 금요일 조사한 정당 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1입니다. 국민의힘은 살짝 낮아서 37.7입니다. 이렇게 따지면 우점이를 넘어서서 더불어민주당이 더 우세했고 직전 조사 대비 민주당은 더 높아졌습니다. 민주당이 높아질 때 대통령의 긍정은 빠지고 있다. 살짝 빠졌다라고 예. 하는 것은 완전한 디커플링 상황이다. 이게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올라간 거는 전당대회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의 여론조사 응답 적극성이 상당히 좀 강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1: 예.
0: 그렇게 강해진 분들이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는 했는데 덩달아서 대통령도 긍정평가해 줄 법한데
1: 예.
0: 그 정도는 아니더라라고도 해석이 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1: 예.
0: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하나, 그러면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가 크게 발생해서 민주당이 지지도를 선거 지방선거 전을 회복해서 고공행진하더라도 대통령 긍정률은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겠다.
1: 예.
0: 이걸 나타내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렇게 봤을 때 대통령 긍정률은 전당대회를 앞둔 그 14일 정도가 이제 다음 주 금요일인데요. 이때까지 계속해서 사실상 조금씩 조금씩 내지는 좀 크게 빠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1: 예.
0: 그러면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리고 전화면접조사가 나타날 때 대통령 긍정률이 그러면 이번 정부 들어서 또 최저치를 경신해서 50% 선을 하향 돌파해서 40%대로 내려앉을 수도 있는 그러한 정세가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ARS랑 전화면접이랑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민주당 정당 지지율보다 한 10%에서 20%포인트 높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리얼미터를 보니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이 45.9 그리고 민주당 지지율이 45.1
0: 동일해요. 같습니다.
1: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이 빠졌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박정우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2: 제가 볼 때는 중도층의 이제 이탈 이게 크지 않나 생각이 돼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될 때도 보면 50%가 안 되는 그 수치로 당선이 됐는데 득표율을 예. 보면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구조적 다수 이건 좀 내세우면서 또 통합과 실용을 내세우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부동산 뭐 증시 이런 것들 영향을 주면서 좀 쪼그라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중도층을 좀 견인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대응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개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2: 개각의 폭과 개각에 대한 인사 그다음에 그 메시지 이걸 또 내놓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청와대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 지도부가 어떻게 들어섰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 시나리오를 준비할 것 같아요.
1: 예.
2: 결국 중요한 건 중도층의 민심을 다시 어떻게 되돌릴 것인가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치러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당정 간 협의도 좀
2: 그렇죠.
1: 숙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통 세제 개편안 같은 거 내놓으면은 미리 좀 당정이 협의를 하고 뭐 이런 네.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 일단 정부가 내놓고 당에서는 약간 뭐 당황스러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전당대회가 끝나고 새로운 당대표가 들어서야지 좀 이렇게 그렇죠. 어수선한 게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2: 네.
1: 그런 것도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고요. 자,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김봉신 대표님
0: 예.
1: 일단 좀 추세 뭐 여론조사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대략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0: 예예. 미디어 토마토 조사를 보시게 될 것 같으면 일단 전체값은 이제 별로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쓰이지 않으니까.
1: 예.
0: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만의 내지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무당층 요 합산 결과가 중요한데요. 미디어 토마토에서는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김민석 45. 정청래 43.2,
1: 예.
0: 송영길 7.8.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김민석 살짝 더 높은 비율 이렇게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하고 무당층을 이제 평균 내봤더니 거의 똑같습니다. 정청래 39.9, 김민석 39.8, 송영길 7.9 이렇게 나왔습니다.
1: 0.1% 포인트 차이네요.
0: 같다고 봐야죠.
1: 네, 동일하네요. 예. 예.
0: 그런데 KSY. 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이게 좀 다른데 김민석 51.1입니다. 반이 넘었어요.
1: 과반이 넘은.
0: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31.4니까 격차가 좀 있습니다.
1: 거의 20% 포인트네요.
0: 예.
1: 아니 같은 ARS 여론조사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죠?
0: 이제 이 기간이 좀 있을 수가 있는데 기간은 비슷할 거고요. 다만 저게 있습니다. 설문 문항이 KSY는 문항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미디어 토마토는 문항 자체만으로 따지면은 그러면은 그 좀 간명하게 이 전당대회의 중심으로 해서 물어본 게 되고요.
1: 예.
0: KSY는 가상번호 방식인데 미디어토마토는 RDD 방식입니다.
3: 예.
0: 그러면 지금 그 뭡니까? 요 RDD로 했을 때가 조금 더 맞을 수는 있어요.
1: 그러니까 이미 전화 걸기 예. RDD는
0: 그렇습니다. 예.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생성해서 하는 방식. 왜냐하면 당원분들 중에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0: 뭡니까 그 민주당 중앙당에서 하는 여론조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가상번호 방식은 조금 뭐랄까 샘플링 프레임이라고 하죠. 그게 약간 좀 좁습니다.
1: 예.
0: 좁은데 당원분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알뜰폰이나 이런 거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RDD가 조금 더 가까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둘의 중간 정도일 수 있다.
2: 아, 그렇군요. 예. 어쨌든 이거를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냐, 박정욱 기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3: 일단은 이 구조적으로 좀 보면은 어쨌든 예. 김민석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여론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지난주 첫 주차에도 보면은 충청권 같은 경우는 정청래 후보 고향이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가 좀 불리하다. 뭐 7% 정도 질 것이다 이런 관측도 김민석 후보 쪽에서 내놨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충청권은 이겼습니다.
2: 예.
3: 이런 걸 볼 때
2: 303표 차이죠.
3: 예, 303표 정말 거의 붙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을 좀 보면서 당원들이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 싶어요.
2: 아, 위기감. 상대적으로 더 친명 후보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한테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3: 그게 좀 작용했지 않았을까. 물론 이제 부울경에서는 울산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이겼지만은 부산 경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이겼습니다.
2: 예.
3: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전통적인 지지층에 또 결집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충청 여기가 캐스팅부터 역할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좀 보면서 당원들 아니 지금 집권 2년 차인데 이렇게 흔들리면은 큰일 난다. 정권 재창출 또 총선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위기감이 반영되는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앞으로 남아있는 이번 주에 2주차 다음 주 3주차 다음 주 뭐 호남 수도권 중요한데 네. 결국 김민석 후보 그러니까 이른바 이 친명계 후보들한테 좀 표가 더 몰리지 않을까라는 예상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렇군요. 이번 주는 지금 토요일이 인천 제주
3: 그렇습니다.
2: 그리고 일요일은
3: 강원
2: 대구경부
3: 예.
2: 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네. 권리당원이
3: 얼마 안 됩니다.
2: 10% 정도
3: 초반 예.
2: 10% 12% 뭐 네.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호남과 서울 경기인데 호남이 33%
3: 네.
2: 그리고 서울 경기가 한 40% 정도
3: 가까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보면 사실은 제주 뭐 이제 강원 인천 포함해서 TK를 후보들이 가야 되는 게 맞아요.
2: 예.
3: 근데 거의 안 가고 다 호남에 집중을 했습니다.
2: 아, 그렇군요.
3: 그만큼 지금 이번 주는 당원 수가 적기 때문에 좀 유의미한 결과가 없을 것이다.
2: 예.
3: 그래서 호남에 집중하자 이런 분위기가 읽히고 있습니다.
2: 예. 그 김봉신 대표님.
1: 네.
2: 어쨌든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비슷하거나 아니면 김민석 유리하거나 막 정청래 후보가 막 치고 나가는 건 현재 없는 걸로 보이니까 그럼 이제 당원들이 약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위기감을 느끼고 친명 후보한테 더 결집하는 효과 이것도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금 전당대회를 둘러싼?
0: 일단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호남이 말씀 주신 것처럼 51만입니다. 그러면 전체에서 한 3분의 1 정도 규모고 그리고 서울 마지막에 이제 개표를 하는 서울 경기가 59만이니까 60만이 약간 안 되는 거니까
2: 예.
0: 거기에서 거의 끝나죠. 근데 서울과 경기를 따지면 경기가 또 인구가 많고 당원도 많고 그리고 경기는 호남 향후에 영향이 있고 해서요. 호남에서 가장 큰 결정이 나고 여기에서 서울 경기 중에 경기가 움직이는 호남과 호남 향회가 연동되는 요 흐름이 있을 텐데요.
2: 예.
0: 호남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는 호남이 지금 굉장히 그 투자라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것도 있는데 또 하나는 호남의 당원들은 전선을 그을 때 보수와의 전선을 일단은 먼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2: 예.
0: 당대표 정도 되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총선을 앞두고 얼마나 이길 것이냐 대선까지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거를 볼 때에 과연 그러면 TK라든지 말씀 이번 주말에 개표를 하는 TK 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인천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2: 예.
0: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거기에서 과반을 한다라고 하면 호남에서는 그러면 이기는 후보한테 좀 몰아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겁니다.
2: 예.
0: 그렇지만 마찬가지로 김민석 후보가 만약에 뭐 굉장히 좀 잘 방어를 했다 내지는 과반이 됐다 이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호남 쪽에서 김민석 후보가 우세했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2: 예.
0: 이거는 여론에서 나타나는 그 지역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당원 중에서는 권리당원 중에서는 또다시 한번 잘 봐야 될 텐데 지금까지는 민심 당심 동조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민심에서 나타난 경향이 당심에서는 증폭돼서 반영이 된 것은 맞습니다.
2: 예.
0: 그리고 그러나 이번에도 그게 적용이 될지는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보실 일입니다.
2: 알겠습니다. 그럼 박주호 기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가 권리당원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지금 1승 1패 김민수석 정청래 1승 1패인데 누가 네. 2연승 하면은 3승 1패 되면서 약간 대세론이 확 불 수가 있는 거잖아요.
3: 그렇죠.
2: 지금은 어떻게 전망이 되고 어느 쪽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어요?
3: 일단 지금 이번 주에서는 뭐 이제 1승 1패나 아니면은 거의 큰 차이가 안 나는 만약에 승패가 갈라지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은 인천에 관심이 좀 쏠리고 있거든요.
2: 예.
3: 인천에 보면은 지금 인구 구성, 그러니까 출생지 구성을 좀 보면 이 인천 제외하면은 호남, 충청, 서울 이런 순이에요.
2: 아.
3: 그러니까 인천의 결과를 보면 호남의 또 결과 예측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인천이 가장 중요한 그런 지역 아닌가 싶기도 하고
2: 인천은 또 송영길 후보가 거기에서 그렇죠. 우선을 하고 지금도
3: 인천시장.
2: 인천시장도 하고
3: 지금도 의원이고
2: 그런데
3: 예. 아무래도 이 양강 구도가 형성돼 있고 치열하기 때문에 글쎄요 이제 3위 후보한테 표가 가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김민석 송영길 두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같이 연합 전선을 펴고 있는 그런 뭐 분위기이기 때문에
2: 예.
3: 정청래 후보가 어느 정도 표를 얻느냐 이게 좀 중요해 보이는데 내 지역 가운데는 인천의 결과가 앞으로 영향을 더 많이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알겠습니다. 지금 이 아직 더 가봐야 되지만은 이렇게 가면은 1차에서 과반이 나오지 않아서 3위를 컷오프하면서 3위 후보가 받은 2위 2순위 표 이거를 이제 나눠 갖게 되는 선호 투표제가 발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데 선호 투표제 이 결과를 받아 보면은 아무래도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표님.
0: 그게 맞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당원 조사가 시원스럽게 지금 공개된 게 있으면은 뭐 좋을 텐데 그거는 없기 때문에 민심에서 그 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서의 의견 분포를 가지고 추정을 했을 때에. 1순위 표를 송영길 후보한테 던졌던 분들의 2순위 지지 분포는 김민석 쪽으로 확실히 쏠려 있다. 요거는 민심에서 나오는 예. 추정치입니다.
2: 몇 대 몇 정도로 대략 지금 추정이 돼요?
0: 보통 한 6대 4에서 많게 보시는 분들은 8대 2까지도 지금 분석들을 하시더라고요.
2: 예.
0: 그런데 이제 왜 그러냐면 잘못 온 분답을 빼고 다시 계산했을 때는 요 격차가 더 벌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는 더 벌어질 것이다. 이런 추정치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여기에서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지지했던 2순위 표 중에 정청래 후보 쪽으로 더 많이 쏠려 있다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안 나온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그 최고위원 후보도 네. 지금 굉장히 경쟁이 치열한데 지난번에는 이제 최민희 후보가 1위를 하고
3: 그렇습니다.
2: 그 뒤로 이제 박선원, 한민수, 서미와
3: 김용
2: 그리고 이성윤
3: 네.
2: 그리고 약간 떨어져서 이제 인미의 김용 이렇게 예. 있어서 아무래도 5위 싸움이 좀 치열할 것 같고 누가 1등 최고 수석 최고위원이 되느냐.
3: 으흠.
2: 근데 지금 최민희 의원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노이즈를 그러니까 많이 일으키면서 부전할
3: 네.
2: 거라는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3: 예, 뭐 이 서미아 후보 연설할 때 그 태도 논란도 있었고, 그다음에 김영호 의원을 후보를 향해서 박쥐 발언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영향을 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내부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2: 예.
3: 그때 최고위원 선거 나왔을 때 1위를 달리다가 정말 마지막에 아예 5위권 안에 들겠지 이런 생각을 기자들도 많이 했었는데 5위권 밖으로 밀려나면서 탈락했습니다.
2: 예.
3: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될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최민희 후보가 그런 논란이 벌어진 다음에는 서미아 후보나 다른 후보들 뭐 인사도 잘하고 악수도 잘하고
2: 예.
3: 카메라 이제 비치고 이렇게 되면 또 박수도 많이 치고 경청한 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2: 예.
3: 이런 것들 어떻게 작용할까 좀 초반이니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또 하나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뭐냐면 이성윤 후보가 SNS에 어떤 글을 썼냐면은 주석야청 호남의 민심입니다. 이런 글을 썼어요.
2: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석야청이?
3: 그러니까 낮에는 김민석, 밤에는 예. 정청래 이렇게 쓴 거 아니냐.
2: 아, 호남 야청. 사람들이 낮에는 김민석 후보를 지지하지만 밤에는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기 네. 때문에 결국은 정청래가 이길 거다.
3: 그런 식의 이제 앞에서는 김민석 외치지만은 아, 속내는 정청래다 이런 뜻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왔어요.
2: 예.
3: 그래서 서미아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박쥐부터 주석 야청 호남 갈라치기까지 팀 정청래 이제는 제발 자중하십시오 이런 글을 쓰기도 했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는 당원을 동원의 대상이나 표 주는 기계쯤으로 여기는 정신 상태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도 비판을 했습니다.
2: 예.
3: 그랬더니 이성윤 후보가 송영길 후보님 주석 야청은 호남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많다는 뜻입니다. 곡해 마시길 이런 글을 썼는데 어쨌든 호남 경선 앞두고 이게 또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싶어요. 내일 연설에서도 이게 꼭 내용이 좀 나올 거라서 예상을 합니다.
2: 뭐 어떻게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우리한테 좀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근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호남 사람들이 당원들이 이중 플레이를 한다 뭐 이렇게 조금 그렇죠. 모욕적으로 느끼실 분도 있는 것 같고
0: 그리고 한국 전쟁 시기에 이게 이제 낮에는 국군 편에 있다가 밤에는 또 인민군 편에 있다
2: 예,
0: 이게 좀 역사에 굉장히 아픈 대목인데요. 그게 그렇게 또 이해되면은 좀 서운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 알겠습니다. 이게 전당대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번 주말 보면은 또 유무하게 네. 많이 드러날 것 같으니까 다음 주에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심천국 김봉신 메타보이스 대표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2: 노래로 이어갑니다. 빌리 조엘의 Honesty.

0: 요즘은 실제보다 이미지가 먼저 도착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전문가가 미래를 이야기하고 SNS에는 수없이 많은 인플루언서가 방향을 제시합니다. 문득 이 사건을 접하고는 이런 질문을 품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진짜인가? 오늘 천국의 서재에서는 최근 미래학자이자 역사학자로 활동해온 이병한 작가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우리가 소비하는 이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서윤 씨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예, 이 사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수도 있으니 김성환 평론가님이 좀 설명을 해주시죠. 먼저.
1: 아니요, 이거는 서윤 씨님이 훨씬 더 잘 아실 거예요.
0: 아, 서윤 씨, 시인님께서 그러면
1: 네, 시인이 작가를
0: 시인은 못하는 게 없어 진짜. 브리핑 좀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도대체?
2: 이병헌 작가가 그 인문학계에서는 베스트셀러로 통했어요. 그리고 탐문 시리즈라고 최근 작은 대한민국 탐문이라는 게 베스트셀러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0: 작년에 뭐 네. 각종 서점에서 1위 찍고 그랬던 네. 책으로 기억하는데.
2: 네, 맞습니다. 근데 저서가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많은 책을 낼 수 있나? 심지어 그 미래학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방대한 정보와 공부가 필요한데
0: 예.
2: 그런 의문이 있었으나 어쨌든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네, 그분이 뭐 200억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말을 하고 그 청년들을 직원으로 많이 썼는데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또 그분들께 신용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을 빌렸는데 갚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고요.
0: 예.
2: 또 광주과학기술원 기스트의 특임 교수로 일했다고 본인이 말하고 다녔는데 그 경력도 허위였다고 기스트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JTBC 뉴스로 나온 취재로 나온 이야기인데 본인은 아직까지 특별한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0: 이분이 무슨 청년 멘토로 좀 유명해지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뭐 네. 이렇게 뭐 이렇게 포장이 네. 돼 있던데 그러니까
1: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명해지기도 했고요.
0: 예.
1: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도 많이 쓰고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특히 유튜브 활동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죠.
0: 예.
1: 알릴레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릴레오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0: 알릴레오도 출연하고 뭐 매불쇼도 출연하고
1: 네, 매불쇼도 뭐 하고.
0: 이렇게
1: 그러니까 유시민
0: 나오더라고.
1: 작가가 지금 이병헌 씨 책을 너무 감명 있게 읽었다 그러면서 이병헌 작가를 데려다가
0: 예.
1: 알릴레오에 출연시키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근데 뭐 알릴레오 아시다시피 구독자가 뭐 몇십만 뭐 동접자가 있기도 하고
0: 예.
1: 구독자는 실제로 그거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름을 알리고 나니까 또 그걸 보면서 매불쇼에서 아 우리도 같이 좀 출연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또 출연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훨씬 더 많이 알려졌죠.
0: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게 뭐 뒤에 좀 얘기 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책이 유명해지고 책이 잘 팔린 것과 이 사람이 사기를 지금 사기 의혹이긴 하지만 사기를 친 거는 또 별개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책은 또 내용이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 그래서 책을 보니까 그냥 작가로만 뭐 허위로 경력을 부풀리거나 뭐 청년들에게 그렇게 사기성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작가로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책이 좋은 인문학 책이냐
0: 예.
2: 제대로 된 미래학 저서이냐는 좀 더 학계의 토론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런 학계의 토론이 있었다면 그의 경력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토파볼 수 있었을 거예요.
0: 예.
2: 그런데 우리는 학계의 토론, 뭐 자성, 인문학적인 논의 대신에 유튜브 출연이 그 자리를 대신한 거죠.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우리 출판계 그리고 미디어계에서 좀 생각할 부분은 굉장히 많은 사태였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근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미디어와 유튜브에 노출이 많이 됨으로 인해서 유명해지고 유명한 사람이 쓴 거니까 네. 또 이 책도 많이 팔리고 이 책이 많이 팔리니까 다시 이 사람이 또 유명해지고 약간 이런 되먹임 피드백 현상이 좀 있었다.
1: 네, 네.
0: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1: 그래서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다니엘 부어스틴이 쓴 이미지어 환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0: 유명한 책이죠 이거.
1: 네, 예. 미국 역사학자가 1962년에 쓴 이제 미디어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현실보다는 이미지를 소비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0: 예.
1: 근데 유명인이 탄생에 대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유명인은 유명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일가를 했어요.
0: 이거는 요즘에 진짜
2: 그렇죠.
0: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인플루언서나 셀럽이라는 말 자체가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유명한 사람이야.
1: 그렇죠.
0: 유명하니까 유명해진 거잖아요.
1: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얘기, 그거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면 유명인이 되는 거죠.
0: 예.
1: 그리고 그 유명인이니까 그냥 유명해지는 거고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처음 글을 쓰게 된 거는 프레시안이었던 것 같아요. 유라시안 견문이라고 하는 글을 쓰기 시작하고, 근데 뭐 그게 꼭 견문록만 쓴 건 아닌 것 같고 뭐 인터뷰도 여러 개가 있고 막 하던데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조금 이름이 알려졌고 책을 냈는데 그걸 이제 묶어서 책을 낸 것 같고요.
0: 예.
1: 그래서 책을 낸 게 유시민 작가한테 눈에 들었고, 그리고 이제 알릴레오, 매블쇼, 그러면서 또 다시 책을 내고 이게 이제 아까 되먹임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순환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으면서 유명인이 썼으니까 또 사람들이 이제 책을 그 만지게 되고 또 예. 책을 사는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소윤신이 훨씬 더 잘하실 거예요. 출판사 대표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0: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좀 더 알려줘야 되겠지만은 이 정도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면은 돈을 좀 많이 버는 거 아닌가요? 굳이 다른 사람한테 몇 천만 원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들어가야 되나?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부분이.
2: 돈은 있어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1: 출판사 사장으로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아요.
0: 저는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출판사 대표님, 사장님은 역시 배포가 다르죠.
1: 아니 영세 출판사예요.
2: 주변을 보니까 그렇잖아요.
0: 그렇더라는 겁니다. 있어서 부족하시군요. 우리 대표님은. 네.
2: 저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없어서 부족하지만 있어도 네. 부족하겠죠.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고요. 또 이런 일들이 좀 많아요. 요즘 뭐 그 학력이나 경력을 부풀리고 속여서 책을 내서 그 책을 통해서 미디어에 노출돼서 유명해져서 다음 책이 더 잘 되는, 그러다가 그게 발각이 되면 갑자기 책을 다 내리고 뭐 잠적하거나 뭐 그런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우리 이번 경우 그래서 출판계에서 이렇게 자정작용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이병환 작가의 책을 많이 낸 출판사가 상당히 굴지의 출판사예요. 유명한 책을 많이 낸
0: 예.
2: 회사 이름을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그래서 망신당했다라는 생각도 들 것 같고요. 또 그 출판사뿐 아니라 출판계 전체로도 좀 씁쓸한 기분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출판계에서는 아무리 베스트셀러가 되더라도 몰랐어요.
0: 예.
2: 그런데 그분이 유튜브에 나가서 더 유명해지니까 이 일이 세상 밖으로 알려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은 찻잔의 태풍이 되게 큰 것처럼 이 안에서는 굉장한 베스트셀러 작가였는데 밖으로 내놓으니까
0: 예.
2: 바로 정체가 발각되는 이 현실이 출판인 한 사람으로서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1: 근데 제가 책 낸다 그러면 아마 안 내줄 것 같거든요.
0: 왜 안 내요?
1: 아, 그런가요?
0: 그 정도 주면은 뭐 유명하신 네. 셀럽이시잖아요.
1: 맞아, 안. 그러니까 책을 처음 내는 사람은요, 책 내기 진짜 어려워요.
0: 예.
1: 더군다나 좀 이름이 있고 규모가 있는 출판사에서는요, 책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름이 어느 정도 알려져야 책을 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글을 살펴볼 만한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0: 예.
1: 그러니까 애초부터 글을 잘 쓴다고 책을 내서 꼭 책이 팔리는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명인이 써야 책이 팔리는 시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병환 씨 같은 사람은 굉장히 좋잖아요. 이름이 알려져 있으니까.
0: 예.
1: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거든요. 그리고 말도 아마 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라는 생각으로 호기심에 책을 사게 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책 판매 부수가 많이 나오니까 큰 출판사가 붙어가지고 계속 책을 내는 거죠.
0: 예.
1: 그러니까 그 만약에 그 사람이 덜 알려진 사람 같으면은 그 사람의 이력도 다 한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그 사람의 글도 어떤지 좋은지 안 좋은지 사실관계에 맞는지 틀리는지도 아마 살펴봤을 거예요, 편집자가.
0: 예.
1: 근데 그런 과정들이 훌쩍훌쩍 이제 건너뛰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 지금 이런 현상이 발견이 된 거죠.
0: 그렇군요.
2: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예전에 좋은 책을 가늠하는 지표가 뭐 각 언론사 일간지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북 섹션 같은 데 예. 서평이 실리거나 아니면 뭐 창작가 비평사나 문학가청사 같은 개간지에서 그 책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이렇게 평론을 하고 그게 실리면 또 서점에서 반응이 있기도 하고 반대로 좋았다고 얘기했지만 단점을 얘기하면서 논쟁이 붙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이죠.
0: 예.
2: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그 이병헌 씨의 책은 그런 류의 그러니까 지성계죠. 지성계에서 다뤄지진 않았어요.
0: 아 그렇군요.
2: 네, 다룰 만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0: 예.
2: 그런데 지금 이른바 청년 독자들에게는 꽤 매력적으로 끌렸을 것 같아요. 책을 내용을 보니 특히 최근작 대한민국 탐문을 보니 그 미국과 중국의 G2 사이에 벌어진 틈바구니에서 지금 이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나라가 강국으로 세계 거의 최강국 판위로 오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0: 예.
2: 그 책의 취지가 짧게 말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죠. 이른바 그렇죠. 국뽕이라고 하는. 근데 이게 과연 진짜로 미래학이냐, 인문학적인 책이냐라는 반성과 자성을 그 누구도 하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 점이 좀 더 크게 느껴져요.
0: 네, 미래학 하면은 뭐 예전에 이제 제3의 물결의 엘빈 토플러라든지
1: 그렇죠, 그렇죠.
0: 뭐 이런
1: 유발 하라리도
0: 예,
1: 그렇고
0: 유발 하라리 뭐 이렇게 좀 비전과 어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관점들을 제시하는 뭐 이런 분들인데 뭐 제가 저는 이 책을 아직 못 봐가지고 제가 평가는 못 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또 많이 팔리는 데는 또 이유가 있지 않나 생각은 드는데 유명하니까 또 많이 팔렸을 수도 있고 참 평가하기가 어렵네요 이거.
1: 맞아요. 뭐 사실 많이 팔릴 걸 안다 그러면은 서유인 씨는 이미 뭐 큰 출판사 사장이 돼 있겠죠.
2: 그렇죠. 그래도 돈이 그냥, 부족하고.
1: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시대의 흐름을 읽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요.
0: 예.
1: 근데 어느 부분가 어느 부분에선가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독자들한테 다가온 측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유명해서인지 아니면 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있어서인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듣고 싶은 말을 해줬기 때문이었던지도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0: 예.
1: 우리가 뭐 늘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인지 부조화도 얘기하고 확증 편향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사람은.
0: 예.
1: 그리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누군가 얘기할 때 더 믿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부분인가를 콕 찌르는 능력이 있었던 거 아닌가 싶어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청년층한테도 뭔가 거창한 프로젝트 얘기를 하면서 사실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0: 예.
1: 그 전에 청년층의 가슴을

0: 뜯어낸 아직 의혹이긴 하지만 뭐 이런 거라서 좀 더 사람들이 충격적으로 좀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거 얘기를 짧게 보면은 이 검증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허술해요. 무슨 얘기가 맞아요. 있었냐면은 몇 년 전 한 5년 전에 있었던 건데 모 지상파 방송국에 출연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내가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 동시통역사를 했다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외교부 출신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거가 한쪽에서 그렇게 방송을 한번 타게 되니까 다른 데서도 또 그거를 저기에서 나왔으니까 검증을 했겠지. 근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은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어 전부. 거짓말이었고 한 기사를 좀 섭외를 해가지고 텍스트 기사로 거기에서 그런 기사를 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뚫어가지고 한 군데를 뚫으니까 저쪽에서 나왔으니까 이쪽에서 또 쓰고 그러면서 그냥 서로 검증을 안 하고 믿고 쓰다가 근데 워낙 실력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저한테 한 작가분이 얘 검증 좀 해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팩트체크 매체를 운영할 때였는데 저희 기자 한 명이 추적을 해가지고 다 밝혀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계속 지방에 또 지자체에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 때 동시통역사로 그 경험을 가지고 강연을 다니면서 계속 돈을 벌고 있고 들통이 났는데도 계속 돈은 또 벌고 있고 이게 얼마나 우리나라의 검증 시스템이 허술한가를 그리고 유명하니까 유명해지는 게 이런 거라는 거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였어요.
1: 왜 신정아 씨 사건 유명하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학력 위주에서 대단한 뭐 미술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처럼 됐고 그리고 이제 대학교 미술사학사 사학 교수까지 미술사학과 교수까지 지냈잖아요.
0: 예.
1: 근데 예일대 출신이라고 하는 거 거짓으로 다 드러나고 뭐 수사하고 형사처벌까지 받는 거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그때도 사람들이 거짓말이야 그 말 아니야. 그 사람 내가 옆에서 봤는데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 말 다 안 믿었어요. 기자들도 그럴 리가 없는 사람이라고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당시에도.
0: 그러니까 실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사실은.
1: 네. 네.
2: 근데 글빨은 네.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1: 글빨은
2: 글빨은
1: 그럴듯하게 말도 못하면 어떡해요.
2: 등재돼 있는 말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글빨이 아무리 있어도 그 전에 경력이 있어줘야 사람들이 더한 신뢰 자산을 그렇죠. 쌓을 수 있다는 거죠.
1: 네,
2: 최근에 그 육아 심리학 책이 작년에 되게 출판기에서 떠들썩한 일이었어요. 그때 네. 하버드 대학교에서 심리학과 뇌과학을 공부하고 UCLA에서 임상 심리학 박사를 취득했다고 한 저자가 육아 심리학 책을 내서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거기에 추천사가 하워드 가드너 하버드 내 교육대학원 교수 예. 데이비드 키루소 예일대 감성지능 전문위원 딘 키스 시문턴 UC 데이비스 심리학과 교수 이런 사람들의 추천사를 자기가 다 받아 실은 거예요.
0: 예.
2: 근데 그냥 다 자기가 쓴 추천사였어요. 모든 경력은 허위였고
0: 와.
2: 그래서 책이 회수되고 이분도 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뭐 그렇게 사건이 결말이 지어졌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유명해지니까 더 유명해지는 것도 있지만 그 유명해지는 데 있어서 그 학위나 경력이 너무 기대어서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1: 제가 아는 분이 서울의 예. 4년제 대학교 개공교수 그 공개 모집 하잖아요. 요즘에는 예. 거기에 이제 지원서를 냈는데요. 그 지원 요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쭉 요건들을 막 조건을 막 해요. 뭐 어디에 하고 뭐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되고 막 조건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맨 마지막에 처우 이런 게 나와요.
0: 예.
1: 얼마를 돈을 주거나 어떤 처우를 해주겠다는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딱 두 글자가 써져 있어요. 없음.
0: 아.
1: 그냥 개공교수 타이틀을 주는 거예요.
0: 타이틀을
1: 대학에서.
0: 주는 거예요?
1: 처우는 형편없어요. 개공교수한테. 왜? 당신은 그 타이틀 가져가서 다른 거 해.
0: 먹고 살아라 그걸로?
1: 예. 예. 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학 그 교수 자격 교수를 사칭했다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1: 그것도 아마 그런 것 때문일
0: 기수트?
1: 거라고 봐요.
0: 네. 교수,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제가 똑바로 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세상 만사 다 불신하거든요.
1: 그 원래 그런 것 같아 보니까.
0: 그래서 서효인 시인이 진짜 시인은 맞나? 김성한 평론가가 진짜 제대로 된 평론가가 맞나? 가끔 의심도 합니다, 제가.
1: 어떡하지?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지?
2: 그럼 제가 뭐 서류를 떼와야 되는데.
0: 근데 내신 시를 보고 제가 그 불신에 거둬들였어요. 하지만은 항상 이 남이 검증했다고 나도 당연하게 믿지 마. 제가 좀 약간 농담 섞인 얘기를 한 건데 검증이 됐다라고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게 아마 이번 사건의 교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1: 근데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요.
0: 짧게.
1: 출판 평론가란 직업이 별로 없어요.

0: 우리나라에 글을 평론하거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검증하는 작업이 너무 허술해요. 출판계가 그런 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1: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천국의 서재 김성환 평론가 서윤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8월 7일 금요일 김준일의 시사천국 마무리하겠습니다. NGS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3: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4: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5: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6: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 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7: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한국폴리텍대양로봇 캠퍼스 한국폴리텍대학 하나뿐인 로봇 특성화 대학
8: 로봇 캠퍼스에서 장학금, 생활지원금까지 받으면서 로봇 전문가가 되자 취업이 고민이라면 로봇 캠퍼스를 검색하세요. 신입생 모집 중.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3: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82번, 주 찬미.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새롭게 등장했다는 줄임말을 접하면 오호 이렇게 줄일 수도 있구나 감탄하게 될 때도 있는데요. 자, 집중이란 단어는 원래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걸 뜻하잖아요. 근데 이게 줄임말이 되면 집에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또 불금, 이 불금은 요즘은 불타는 금요일이 아니라 불러도 나가지 않는 금요일로 사용된다고 하네요. 줄임말은 계속 새롭게 생기지만 주말을 기다리는 이 마음만큼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든 휴가지에서든 어디서든 길게 길게 여유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기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0: 8월 7일 금요일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오늘 첫 곡 모노의 넌 언제나 들려드렸습니다. 아,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근데 놀랍게도 오늘이 입추예요. 가을이 시작된다는 날인데, 자, 그래서 일기예보를 제가 봤거든요. 와, 근데 신기하게도 내일부터 최고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더라고요. 아, 참 정말 너무 더우니까 이 불금도 불러도 나가지 않는 금요일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던데, 어디서든 늘어질 대로 늘어져서 지친 몸과 마음, 아, 충분히 회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광고 듣고 갈게요.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0: 윤하의 바람 듣고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서 9시 음악 안에서 일상과 마음을 나누는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죠. 자, 1부에선 오늘 하루를 음주풍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하는 내 마음의 풍경 준비하고, 주말을 앞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소소하고 평범한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자풍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성함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자, 이렇게 음자풍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한 선물 있죠? 소개해 드릴게요. 재즈가 가득한 세상을 꿈꾸는 재즈피플에서 드리는 월간 재즈피플, 굿 인터내셔널에서 제공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 클로드 볼링의 피아노에 플룻 연주가 더해진 유럽의 낭만이 느껴지는 앨범 Suit for Flute and Jazz Piano Trio, 베사메 무초, 마리아 엘레나 등 20곡의 라틴 아메리카 명곡을 네킹콜의 목소리로 만나는 앨범 Canta Español, 홍두깨살 그대로를 천연 재료로 양념해 맛을 낸 오니제에서 드리는 수제 육포 세트, 피부생태계를 연구하는 바이옴 액티베이트에서 기미 없는 깨끗한 피부로 만들어주는 비타민C 스틱, 자 그리고 특별한 여행 선물까지, 가격은 반인데 감동은 그대로인 고흥 반전 여행, 고흥에 여행가서 소비한 금액의 50%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득템 여행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자, 여기에 이번 주,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음접풍 청취자들을 위한 스페셜 문화 선물도 준비하고 있죠. 바로 창극 살로메, 오스카 와일드의 탄미주의 희곡을 우리 고유의 판소리와 창극으로 새롭게 재해석한 살로메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8월 23일 일요일 오후 2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 맥에서 열리는 이번 공연, 이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요 문자로 신청해 주셔야 하고요. 성함 꼭 함께 적어서 말머리 창극 혹은 살로메라고 달아서 신청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5분 선정해서 한 분당 2매씩 티켓 보내드리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하시고 선물 공연까지 많이 많이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까요? 4080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방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 여자 조카랑 외식했는데요. 문어를 엄청 잘 먹길래 제가 재밌게 해주려고, 문어를 너무 많이 먹으면 식당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조카가,
1: 이모 10점 만점에 2점이야
0: 라고 하네요. 네, 4080님 저는 10점 만점에 1점 드리겠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야겠어요. 요즘 조카들 어설픈 유머 안 통합니다. 자, 9903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쫑디, 저 울진 해수욕장 다녀왔는데요. 발리나 푸켓 부럽지 않던데요. 물이 엄청 맑고 깨끗했어요. 네, 요즘 뭐 우리나라 휴양지, 바닷가, 전 세계 어디에 비교해도 절대 처지지 않는, 다른 건 또 모르겠는데 이 편의시설과 그리고 또 음식 맛, 인심 뭐 이런 거, 그리고 편리함, 그리고 가성비까지, 아유 뭐 하나 흠잡을 데 없죠. 우리나라 여행지가 최고입니다. 0752님께서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애청자입니다. 고속도로가 꽉 막히는데 쭝디와 함께 해서 집에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무더위를 날려버릴 수 있게 쿨의 작은 기다림 듣고 싶어요. 아, 차 막힐 때 덥고 짜증나실 텐데, 조금 덜 짜증나게 신청해 주신 노래 준비해 드릴게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자, 그리고 0732님께서 또 사연 주셨는데, 쭝디님 더워요, 이 노래 듣고 싶은데 REF의 찬란한 사랑 신청해 봅니다. 노래방에서 즐겨 부른 노래이기도 해요. 이 노래 나왔을 때 당시 파격적이기도 했어요. 보컬인 이성욱님의 랩이 제일 기억 남는 노래입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 분의 신청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0752님의 신청곡 쿨의 작은 기다림, 그리고 0732님의 신청곡 REF의 찬란한 사랑.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제가 관심과 애정을 듬뿍 담아 제 마음껏 준비해보는 중디의 내 마음대로 플레이리스트. 그래, 그렇게 매주 금요일은 신곡들과 함께하죠. 자, 그 첫 번째 새 노래의 주인공은요, 데이식스의 멤버 영K입니다. 예뻤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등 수많은 히트곡을 작사 작곡하며 음악적인 실력을 인정받아온 영K가 이번에 15곡을 실은 솔로 2집 앨범을 발표했는데요. 타이틀곡 Shut the Door 역시 직접 만든 곡입니다. 문을 닫은 채 스스로에게 괜찮아질 거라고 되뇌는 순간들을 그려내며 솔직한 마음을 일기처럼 써내려갔다는데요. 다음 주에는 솔로 투어 콘서트도 개최한다는 이 영K의 새 노래 잠시 후에 들어보기로 하고요. 자, 두 번째 새 노래 주인공은 한 시절을 풍미했던 청아한 목소리 러브홀릭의 보컬 지선 씨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아주 궁금하셨을 텐데요. 결혼하고 엄마가 되고 또 강의도 하면서 알찬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음악 활동을 시작해 그 어느 때보다 바쁘다고 합니다. 이번에 선보인 새 노래 Cosmic Summer, 이 곡은 청량함이 느껴지는 모던 팝 록 장르의 곡인데요. 아, 앞으로도 자주 활동하는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영케이의 Shut the Door, 지선의 Cosmic Summer.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이번 주 신곡 영케이와 러브홀릭 지선 씨의 새 노래 만나봤는데요. 자, 영케이는 뭐 이제 믿고 듣는 뮤지션이자 또 월드스타잖아요. 다음 주에 솔로 투어 콘서트도 이미 전석 매진이라고 하네요. 바쁜 와중에도 솔로 앨범 발표했다는 사실이 정말 대단하게 또 느껴지는 아티스트입니다. 자, 그리고 러브홀릭의 보컬이었던 지선 씨. 아, 참 잘 지내시는 것 같아서 저도 참 반갑기도 하고 그런데 새 노래 언제 내시나 좀 기다려지기도 했고 궁금했거든요. 아, 새 노래 발표하셨다니 너무 반갑고 응원합니다. 2000년대 초반 한때는 뭐 거리 어디에서나 이 러브홀릭의 러브홀릭 많이 흘러나왔었죠. 지선 씨 목소리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 예전처럼 그렇게 여기저기서 지선 씨 목소리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네요. 9237님께서 사연 주셨어요. 오늘 목동 아이스링크에 2시간 있었는데요. 패딩 입었는데도 발가락 동상 걸릴 것처럼 추웠어요. 하지만 나오니까 바로 햇빛 알러지 생길 것 같았어요. 이래저래 적응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와, 진짜 이렇게 더울 때는 이 아이스링크에서 더위를 피하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긴 하겠네요. 한 번도 그래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야, 근데 이렇게 추워요? 패딩 입었는데도 발가락이 시릴 정도로? 와, 궁금하네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1028님께서 내일 남편이 캠핑장 예약해서 아들이랑 가는데요. 짐 싸는 게 거의 이삿짐 수준이네요. 원래 이렇게 많이 갖고 가는 거 맞나요? 네. 글쎄, 제가 보기에 1028님이 남편분 캠핑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분 같은데? 보니까 이 캠핑 취미도 꽤 엄청난 취미더라고요. 그 장비 갖추시는 분들 보면 진짜 거의 약간 프로 캠핑러 같은 느낌으로 이 장비에도 막 등급이 있고 꼭 필요한 장비들도 되게 많고 제대로 하려면 아무래도 아들이랑 가는 캠핑이니까 혹시 빠뜨리는 거 없이 하나하나 챙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1028님 가서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기만 하면 되니까 남편분이 다 준비하는데 뭐 좋을 것 같아요. 가서 좋은 추억, 즐거운 시간 되고 오시길 바랍니다. 1967님께서 출석하옵니다. 김영중님과 함께 불금을 보냅니다. 젤리지의 톡식이나 김영중의 오늘의 운세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네, 1967님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왕이면 제 노래, 저도 이 노래 오랜만에 듣는데 김형중의 오늘의 운세 신청해 주신 곡 틀어드릴게요.

오늘 하루를 음작품 가족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기억해봅니다. 내 마음의 풍경. 내 마음의 풍경, 오늘은 5277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쭝디, 휴가를 맞아서 덥지만 엄마와 강화도에 다녀왔습니다. 엄마가 나무들 보고 싶다고 해서 검색해보니 강화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가득한 곳이 있더라고요. 나무 보더니 엄마가 신난 소녀처럼 사진 찍어달라고 하셔서 100장 찍어드렸더니 제 마음이 더 신났어요. 이 더운 날에도 빼곡한 나무 사이는 그늘 덕에 시원했답니다. 거기 소금빵 바게트 파는 곳도 있어서 맛있게 먹고 서울 와선 스파이더맨도 봤어요. 이렇게 저의 일주일 휴가는 끝이 납니다. 다음 주부터 다시 일상인데 제발 조금은 더위가 사그라들면 좋겠어요.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신청해요.

내 마음의 풍경 사연 보내주신 5277님의 신청곡 윤종신의 수목원에서 듣고 왔습니다. 아유, 너무 잘하셨네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예, 사연 속에서도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던 그 모습이 막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틈틈이 어머니 모시고 맛있는 것도 드시러 다니고 좋은 데도 모시고 다니시고 진짜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나 재밌는 데 데리고 가겠다고 좋은 거 먹이겠다고 이렇게 함께 데리고 다녀주신 거 그게 몇 번일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거고 지금부터 내가 부모님께 해드린다고 해도 부모님한테 받은 것에 진짜 한 100분의 1이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항상 하게 됩니다. 네, 어머니와 계속 그렇게 좋은 시간 많이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내 마음의 풍경 이렇게 사연 보내실 분들은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 또는 CPBC 플러스의 음제품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2846님께서 사연 주셨는데 쭝디 제가 요즘 푹 빠져있는 책 쭝디에게 추천드리고 싶어 문자 드려요. 우승희님의 한자가 삶의 위로가 될 때라는 책인데요. 단어 하나하나에 한자에 담긴 철학과 따뜻한 뜻을 전하며 마음에 잔잔한 힐링을 주어요. 이 책에서 행복은 일상을 한결같이 사는 힘이라고 해요. 꼭 읽어보세요. 쭝디 늘 숨쉬듯 행복을 주는 음저품 오늘도 사랑합니다. 아, 2846님 감사해요. 좋은 책 추천해 주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 책 제가 꼭 리스트에 넣어 놓을게요.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도 들려드릴게요. 6573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김상민의 You.

6573님의 신청곡 김상민의 You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이 됐네요. 1부 끝곡으로요. 윤수일의 환상의 섬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2부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수다 마련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주말 뭐 하면서 보낼까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2부 함께해 주시면 됩니다. 2부에 뵐게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2: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3: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 끝에 언박싱.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 오디세이가 개봉하자마자 56만 장의 예매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IMAX관 티켓 구하기는 거의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합니다. 거기다 기원전 8세기, 약 3000년 전에 쓰인 영화의 원작 책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는 1년 전보다 판매량이 무려 595%나 늘어났다는데요. 도서관에선 대출 예약이 밀릴 정도라고 하니까 영화 한 편이 3000년의 시간의 장벽을 무너뜨린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은 인공지능 프로그램으로 만든 영상과 영화가 넘치고 있는데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91일 동안 그리스와 아이슬란드를 오가며 10m가 넘는 트로이의 목마를 실제로 만들어 세웠고 러닝타임 172분 전부를 필름 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를 둘러싼 열풍을 접하니 이 컴퓨터 그 최첨단 컴퓨터가 모든 걸 움직이는 시대라고는 하지만 어쩌면 많은 관객은 진짜 사람의 손길로 완성된 이야기를 간절히 기다렸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원작에서 여신 칼립소가 오디세우스에게 영원한 젊음과 죽지 않는 삶을 제안했는데요. 오디세우스는 그 제안을 거절하죠. 그리고 늙어갈 아내가 기다리는 작은 섬, 고향 이타카로 돌아가는 길을 택하죠. 오디세우스가 위대한 건 괴물을 이겨서가 아니라 거대한 폭풍 그리고 고난을 헤치고 20년이 걸려서라도 끝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오디세우스의 여정처럼 우리도 더위에도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한 뒤 자신의 이카타라고 생각되는 곳에 앉아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좋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하나의 역작 오디세이와 함께 극장에서 시원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이 여름 아주 훌륭한 피서가 될 것 같습니다.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2부의 시작과 함께 여러분 하루 끝 언박싱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이태리의 아트록 밴드입니다. 이후의 판타지아 들려드렸습니다. 자, 영화 오디세이를 둘러싼 화제성이 지금 아유 어마어마하죠. 이 아이맥스관은 티켓이 열리자마자 바로 매진이 돼서 심지어 아이맥스관 안표까지 등장했다는데, 자, 아무리 그래도 이런 거 사면 안 되는 건 아시죠, 여러분? 아무튼 이 오디세이는 OTT가 넘치는 시대에 다시 한번 극장의 가치를 증명한 작품인 것 같아요. 또 원작과 영화의 결말이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영화에선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또 주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영화관에서 2시간 50분 길이의 영화를 보면 약간 더 추울 수 있거든요. 겉옷, 가벼운 겉옷 가져가시는 거 영화 보러 가시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잠시 후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수다 시간 꾸며볼 텐데, 영화, 드라마, 뮤지컬도 좋고요. 주말에 즐기기 좋은 작품들 추천도 해주시고, 듣고 싶은 또 좋아하는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입추를 보내며 마음만큼은 시원하게 재밌는 드라마 영화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져수다. 다시 보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영화, 드라마, 뮤지컬과 듣고 싶은 OST 있으시면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이나 빵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CD 선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자, 그럼 먼저 저의 추천작들 만나봐야죠. 자, 오늘은요 오랜만에 레전드 뮤지컬 음악을 들어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자, 그 중에 특히 큰 사랑을 받았던 여자 솔로 넘버들을 만나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소개해드릴 작품은 뮤지컬 캣츠. 아, 정말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멋진 작품이죠. 1981년에 런던 웨스트엔드에서 초연이 됐고, 1983년 토니상 최우수 뮤지컬을 포함해 7개 부문을 휩쓸고요. 전 세계 30개국 300개 도시에서 8천만 명 이상이 관람한 기념비적인 뮤지컬입니다. 이야기의 무대는 도시의 거대한 쓰레기장이고, 고양이들이 하나 둘 모여드는 밤인데요. 등장하는 고양이들이 차례로 자기 삶을 노래하다가 드디어 한때는 아름다웠지만 이젠 넉마를 걸친 늙은 고양이 그리자벨라가 나타납니다. 이 그리자벨라가 부르는 노래 메모리, 이 곡은 초연 배우 일레인 페이지의 버전이 영국 차트 탑10에 진입했고요. 뮤지컬 넘버가 대중가요 시장에서 독자적 생명을 얻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브라 스트라이샌드를 비롯한 세계적 가수들이 무려 180여 차례 녹음한 곡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뮤지컬 사상 최초로 200만 관객을 돌파한 작품이 바로 캣츠인데요. 내한 공연도 여러 번 했고요. 국내 배우들의 열연으로 꾸며진 라이센스 공연도 인순이 선배님, 박혜미님, 그리고 홍지민 배우 등이 출연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인순이 선배님이 종종 방송에서도 들려주신 메모리, 이 곡 정말 큰 감동으로 다가왔었죠. 그 노래 뮤지컬 캣츠의 메모리 오늘 들어보려고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할 IBC를 응원하며 솔로 넘버도 또 들어보고 싶은데요. IBC가 시카고에서도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제킬 앤 하이드에서 루시 역할을 맡아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루시는 작품 속에서 유일하게 제킬과 하이드 양쪽 모두를 만나는 인물인데요. 다친 몸을 치료받으러 지킬의 연구실에 찾아갔다가 돌아온 뒤 태어나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조건 없는 친절을 받아본 그 마음을 부르는 넘버 Someone Like You. 자, 이 곡
IBC의 열창이 돋보이는 버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뮤지컬 캐치 넘버 일레인 페이지가 불러주는 메모리 준비했고요. 이어서 IBC가 불러주는 지킬 앤 하이드의 Someone Like You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오늘은 레전드 뮤지컬 여성 솔로 넘버들을 들어봤는데요. 이 뮤지컬 캐츠의 메모리는 정말 오늘도 듣는데 약간 소름이 돋는다고 해야 될까?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감동적인 그런 곡이 바로 이 메모리인 것 같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전율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명곡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BC가 이제 17일부터 브로드웨이에서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시카고의 럭시 역할을 맡아 공연하는데요. 이 브로드웨이 뮤지컬 무대는 정말 아무나 설수 없는 무대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전 세계 뮤지컬 배우들의 꿈의 무대. 가 바로 브로드웨이인데 그만큼 IBC의 능력이 인정받았다는 뜻인 것 같아서 참 제가 다 기분이 좋네요. 공연 멋지게 잘 해주실 거라 믿고 그리고 아마 현지에서도 이 팬들의 뭐랄까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홀딱 사로잡는 그런 럭시의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주 OTT에 공개되는 영화들을 좀 찾아봤는데 은근 반가운 작품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휴 그랜트 주연의 네 번의 결혼식 후한 번의 장례식, 그리고 산드라 블록 주연의 미스 에이전트 2도 공개가 됐던데 이두 작품 다 오랜만에 왠지 또 보고 싶어지는 작품들이죠. 더울 땐 어디 밖에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에어컨 켜고 이런 재밌는 영화 한편 보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혜인 씨의 새로운 OTT 드라마가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제목이 이런 엿 같은 사랑인데요. 기억상실증에 걸린 검사 앞에 복싱 코치인 정혜인 씨가 남자친구라며 등장해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이야기가 펼쳐지는 동네가 전통 연마을이래요. 로맨틱 코미디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다시 보고 싶고 듣고 싶은 드라마, 영화, 뮤지컬 OST 있으시면 CPBC 빵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문자 샵 1053으로 보내주세요. 자, 정혜인 씨 이야기 나와서 이 노래가 또 듣고 싶네요. 드라마 밥잘 사주는 누나 OST 중에 칼라 브루니의 Stand by Your Man.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의 폭삭 빠졌수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또 추천 OST들 만나봐야죠. 3009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노트르담의 꼽추를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엔딩 크레딧에 All for One의 Someday가 흘렀는데 듣고 싶어요.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8311님께서 브래들리 쿠퍼와 제니퍼 로렌스 나온 제가 좋아하는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에 나오는 스티비 원더의 My Cherry Amour, My Cherry Amour 신청합니다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들의 추천곡들 이 두 곡 함께 들어볼까요? 3009님의 추천곡 영화 노트르담의 꼽추 OST 중에 All for One의 Someday 그리고 8311님의 추천곡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 OST 중에 스티비 원더의 My Cherry Amour

음악 있는 천의 풍경 김영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추천작들, 추천곡들 만나보도록 하죠. 3662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더운 여름 갑자기 겨울연가 OST 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듣고 싶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야 진짜 생각해보니까 이 겨울연가라는 드라마 이 상상만 해도 뭐가 이렇게 시원해지네요. 그 화면 자체가 약간 눈이 하얗게 내린 겨울 그 풍경이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6720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 더우니까 신나는 곡 듣고 싶은데요. 영화 써니의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도 등장해요.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참 써니도 참 재밌는 작품인데, 네, 다시 한번 또 보고 싶어지는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두 분의 추천곡들 함께 들어볼까요? 먼저 3662님이 보내주신 드라마 겨울연가 OST 류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6720님의 추천곡 영화 써니 속에 등장하는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음악 있는 저녁 풍경 김형중입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폭삭 빠졌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5121님께서 추천해 주신 곡입니다. 가을을 기다리며 영화 국화꽃 향기의 OST 성시경의 희재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해주셨습니다. 너무 더우시니까 가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진짜 5121님의 말씀대로 빨리 가을이 오기를 기다려보며 자 신청해 주신 영화 국화꽃 향기 OST 성시경의 희재 함께 들을까요?

네. 5121님이 신청해주신 영화 국화꽃 향기 OST 성시경 씨의 희재 이 노래 들려드렸고요.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 또 3968님께서 신청해주셨거든요. 영화 맘마미아 OST 중에 댄싱 퀸 신청해주셨어서 함께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이 댄싱 퀸은 이 영화 OST 버전이 굉장히 훨씬 더 웅장하군요. 이 원곡은 이렇게 웅장하진 않은데 아무래도 뮤지컬 OST이기도 하고 영화 속에 또 등장했던 넘버라서 그런지 오 훨씬 더 뭐가 좀 감동이 있다고 해야 될까? 영화 속에서는 메릴 스트립도 함께 이 노래를 열창을 해줘서 참 너무나 멋진 장면 중에 하나로 기억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하고 인사 나눌 시간이 된것 같아요. 오늘 끝곡으로는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뮤지컬 OST 한곡 준비해 봤습니다. 바로 라라랜드 OST 중에 아마 첫 장면에 등장하는 곡일 거예요. 정말 그첫 장면이 압권인 이 뮤지컬 영화인데, Another Day of Sun. 라라랜드 OST 이곡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저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주말 즐겁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도 음저풍 함께해 주세요. 오늘 하루도 모두 최고였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0: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3번. 가난한 자입니다.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가톨릭 평화방송은 매일 밤 9시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모경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하루 동안 흐트러진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 저녁 9시.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지금 당신은 어디로 향하고 계신가요? 그곳이 어디든 당신만의 BGM이 되어드릴게요.

당신을 위한 BGM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 높고 뾰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 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 작은 봉우리 얘기해 줄까? 봉우리. 지금은 그냥 아주 작은 동생일 뿐이지만 그래도 그때 난 그보다 더 큰 다른 산이 있다고는 생각지를 않았어. 나한텐 그게 전부였거든.

혼자였지. 난 내가 아는 제일 높은 봉우리를 향해 오르고 있었던 거야. 너무 높이 올라온 것일까? 너무 멀리 떠나온 것일까? 얼마 남진 않았는데 잊어버려. 일단 무조건 올라보는 거야. 봉우리에 올라서서 손을 흔드는 거야. 고함도 치면서. 지금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저 위 제일 높은 봉우리에서 늘어지게 한숨 잘 텐데 뭐.

이봐, 고갯말에 먼저 오르더라도 뒤돌아서서 고함치거나 손을 흔들어 댈 필요는 없어. 난 바람에 나부끼는 자네의 옷자락을 이 아래에서도 똑똑히 알아볼 수 있을 테니까 말이야. 또 그렇다고 괜히 허전해하면서 주저앉아 땀이나 닦고 그러지는 마. 땀이야 지나가는 바람에 식혀주겠지 뭐. 혹시라도 어쩌다가 아픔 같은 것이 점이 올 때는 그럴 땐 바다를 생각해. 바다. 봉우리란 그저 넘어가는 고갯말일 뿐이라고.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2: 대구대교구 제4대리구 사회복지위원들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생일을 축하해드렸는데요.
3: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너무 어렸어요.
2: 그저 생일을 축하해드렸을 뿐인데 뭐가 그리 미안하고 고마우실까요? 많은 것을 챙겨드리지 못해도 찾아가 인사를 전하고 잠시 곁에 머무는 일. 그 짧은 만남이 오늘을 환하게 하고 내일을 기다리게 합니다.
1: CPBC FM 공감 캠페인 한 걸음 더 함께. 이 캠페인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CPBC가 함께합니다.
4: 여름 더위 이렇게 이겨내보세요. 더울 때는 수분 섭취가 중요하죠. 단, 카페인 음료보다는 생수나 이온 음료를 선택하세요.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에서 28도, 바깥과 온도 차이를 5도 안팎으로 유지하면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음식은 꼭 신선한 상태에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의 어린이와 어르신의 안부도 꼭 한번 살펴주시고요. 작은 실천이 건강한 여름을 만듭니다.
5: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6: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5: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당신의 신청곡에 DJ의 답가가 이어집니다. 밤 10시 당신과 DJ 오직 둘만의 음악으로 쓴 우리의 비밀일기

당신을 위한 BGM 신청곡은 샵 1053 방송 홈페이지 우리의 비밀일기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9시에서 11시, 저녁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시간, 음악이 건네는 위로, 당신을 위한 BGM.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0: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2: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1: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2: 진짜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1: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3: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1: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4: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4번,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2: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대요설길 전현금 새신려수녀입니다. 122년 만에 전국 최고 기온 갈아치우기 기록 그 기록 아이고 다 갈아치웠네요. 서울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를 넘어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죠. 체감온도가 우리 시험보다 훨씬 높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폭염 속에 아이고 오늘이 입추랍니다. 입추. 아유, 왠지 실감이 나지 않는데요. 오늘이 바로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입추. 아, 입추라는 말이 무색하게 한낮에 쾌약볕 그리고 공기는 여전히 세상을 모두 태워버릴 것 같은 기세로 뜨거운데요. 그래도 계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이미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끝이 없을 것 같은 시련 속에 있어도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의 계절을 바꾸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선선한 가을이 오고 있겠죠?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오솔길 산책 떠납니다.

사랑의 날개가 불렀습니다. 주님의 섭리로 듣고 왔어요. 아, 정말 헉헉 소리가 날 만큼 걷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정말 한낮에 폭염 피해서 시원한 실내에서 좀 즐길 수 있는 문화 나들이도 좋을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피서도 피서지만요. 미술관이나 뭐 음악회, 박람회 같은 것도 좋아서 좀 그런 방법으로 좀 피서 가보는 것도 괜찮겠죠? 지난 방송 때 실시간 문자로 좋은 정보를 보내주신 분이 계셨었잖아요. 그래서 8월 8일과 9일 이틀 동안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2027WYD 서울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6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일대와 서울시청 서울시청 서서

서문 별관 4층 후생동 강당에 WID 홍보 부스와 또 체험 부스가 마련되고요. 수도자와의 대화 등 신앙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다양한 자리도 준비된다고 합니다. WID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가톨릭 문화박람회라고 하니까 궁금해지네요. 시간 있으신 분들 좀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오솔길 가족분들은 뭐 이번 주말엔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실지 함께 나눠볼까요?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이나 무료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셔서 사는 얘기 또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오후 4시는 생방송, 밤 11시는 재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예, 문자가 또 올라와 있네요. 2037님, 네. 어서 오세요. 뭐 항상 출석하시느라 바쁘시죠? 오늘은 가을의 문턱 입추라고 하는데 무대 위에 끝은 없는 듯하네요. 아이고, 맞아요. 어쩌면 이렇게 뜨끈뜨끈할까요? 예, 오늘 새벽에도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설쳐서 세 번이나 깨고 하니까 아침부터 몸과 마음이 처지고 힘들었네요. 애궁, 그래도 불금이라서 그런지 시간이 잘 지나가는 듯해서 벌써 주님이 기다리는 시간. 오후 4시에 기도의 오솔길로 쏙 들어왔어요. 예, 뭐 열대야로 잠들 다 설치죠. 저희 수녀님들도 마찬가지라 그렇게 세 번, 네 번 뭐 깨다 보니까 아침 미사 새벽에 이제 6시 반에 미사를 하잖아요. 근데 다른 때보다 미사 경문을 응답을 해야 되는데 사제하고 소리가 작아요, 작아. 반은 수면 상태로 다 있는 것 같아요. 밥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수녀님들하고 웃었습니다. 예. 7409님, 네, 수녀님 녹과아빠입니다. 절기상 입추네요. 수녀님 기도 덕에 일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내일 감사기도 주먹경 바칠게요 하셨어요. 아이고, 일이 조금씩 들어오다니.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더웁지만 일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또 삶에 도움이 되겠죠. 가정 살림도 살아야 되고 애들도 또 돌봐야 되고 녹과아빠님 이 더운 여름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제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김태진 신부님 노래입니다. 해변 드라이브.

김태진 신부님이 부른 해변 드라이브였습니다. 와, 해변을 막 드라이브 하는 것 같은 시원한 노래였네요. 예. 와, 신부님 참 창법이 참 재밌죠? 예. 9155님께서 너무 덥지만 서로 조금씩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화롭기를 더위에 지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합니다 하셨어요. 그러게요. 막 날씨가 너무 덥고 그리고 또 밤에 잠도 설치면서 수면이 부족하면 괜히 짜증내지 않아도 될 부분에서는 막 잔소리하게 되고 또 마음이 막 온짜나지고 괜히 또 막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배려하면서 평화롭게 지낸다. 이 말이 참 훌륭하신 말입니다. 꼭 필요한 말 같습니다. 네, 8783님. 사무엘입니다. 저도 참 삶이 여는 말처럼 보이지 않는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도 마음에 위로를 얻고자 열심히 일하며 이렇게 오솔길 걸어요. 오늘 그러고 보니까 본당 청년들이 내일까지 해서 남한산성 순교성지 주변으로 신부님과 함께 캠프를 떠나는데요. 저도 그 시간에 함께 하고 싶 지만 잠시 모든 거 내려두고 정교회를 다녀왔다는 이유로 그들이 받아주질 못해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하게 다녀오길 기도할 뿐이고 또한 그들이 저를 다시 받아줄 수 있기를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려요. 아이고 많이 가고 싶고 그러셨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근데 뭐 아마도 꼭 뭐 정교회를 다녀왔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그게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아닌데요. 뭐 사람이 방황하다가 또 잠시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죠. 현재 하나님께 정말 충실하게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고 있고 아마 그런 모습이 이 사제나 아니면 동료 친구들에게도 잘 보여지어야 되겠는데 그렇게 보여지겠지 그렇겠죠? 제 생각엔 그런데요. 그냥 인간의 선입견이라는 게 그냥 확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은 마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받아들이면서 예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열어주시길 기도하면서 주님께만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별빛사랑 안젤라님. 이건 수녀님 남편 김병문 나파엘 하늘나라 주님품으로 소풍 갔어요. 오랫동안 병고에 시달렸어요. 영원한 안식을 빌어주세요 하셨는데요. 오늘 주님품으로 돌아가셨다는 소리시죠? 예.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만 긴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다가 예 주님품으로 소풍 갔다고 하신 말씀이 참 왜 그런지 슬프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께서는 예 김병문 나팔 형제님을 꼭 안아주시며 맞아드렸으리라 생각을 하면서 주님 우리 김병문 나파엘 형제를 주님 품에 안아주소서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하고 인사드립니다. 네 주님 꼭 들어주세요. 예 계속해서 저도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황베드로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오솔길 청취합니다. 오늘 보고 말씀처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이 말씀 되새겨 봅니다 라고 하셨네요. 맞아요. 오늘 복음 말씀이 그게 참 십자가를 지고 같이 지고 간다는 거 마음은 간절하나 몸과 마음이 다 따라주지 않는 그런 이중의 잣대로 나를 바라보게 되겠는데요. 그런 약하고 또 부조리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은 사랑해 주신다. 그리고 기다리신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 실망할 거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지요.
그래서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열심히 그런 약한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이 시간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069 하나님, 네, 이 뜨거운 더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조금은 힘든 며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더위를 안 타는 것이 도움되나요? 아, 더위를 좀 덜 타시는군요. 예, 다음 계절은 반드시 돌아오고 지금은 인내심과 끈기로 기다려야 할 순간들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겉으로 보면 침묵의 순간 같지만 안으로는 제대로 숙성되기 위해서 여러 시도를 해보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 지금은 겉으로 뜨거운 것은 사실상 큰 문제가 아니고 제 안에서 한창 뜨거움으로 씨름을 하는 중입니다. 아주 철학적으로 쓰셨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사고를 항상 하면서 산다는 게 참 아름다운 일 같습니다. 계절이 또 반드시 또 돌아가면서 바뀌죠. 그러면서도 또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계절도 오고 와 하면서 또 기분 좋게 또 즐기는 계절도 있고요. 다 이게 정말 숙성되기 위한 어떤 과정이죠. 아, 좋은 문장 함께 해주셔서 저도 참 좋습니다. 근데요, 마음 안에 항상 뜨거움하고 씨름한다고 하셨는데 이 뜨거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 씨름이 얼마나 은총을 불러오는 좋은 계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뜨거움 막 차가운 걸로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성령의 뜨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네, 혜정 디오니시아님, 네, 지난 반년간 저의 골치를 썩이는 그런 일이 갑자기 해결이 됐답니다. 와, 네, 처음에는 알터니가 빠진 느낌이 들어서 좋다 했는데 문득 갑작스럽게 다가온 느슨함에 제가 오히려 여러모로 급속도로 후퇴해버린 것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역시 약간의 고통은 오히려 삶에 도움이 되는지도 아고 물음표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우연히 친하게 된 교우님께서 책을 주셨는데 표지가 수상해서 조사해보니 한국 가톨릭에서 공식적으로 금서로 규정한 책이더라고요. 그 자매님이 책을 읽어봤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도요, 고민이 생기니까 미사에도 더 집중이 되고 기도도 더 하게 되고 성지에서 더 가고 싶어졌다. 접었다고요? 아이고야, 우리 디오니시아님은 정말 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뭐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훤히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심란하지만 주님 덕분에 감사해요 라고 기도했다고요. 와, 이렇게 느슨해졌더니 정말 삶이 후퇴해버리는 것 같다. 아, 이거 맞는 말이에요. 정말 저희도 뭔가 좀 머릿속에서 이렇게 막 뭔가를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막 나를 괴롭히고 있을 때 그때는 기도가 더 잘 되고 막 이랬는데 아, 뭔가가 좀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정말 느슨해져가지고 또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런 금서는 얼른 그냥 안 읽고 그냥 어떻게 뭐 버리던지 물어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알아봤더니 교회에서 좀 읽지 않도록 권고해 준 책이었다. 그러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참 좋은 글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음성기도 들으실 차례는 익명의 자매님께서 신청해 주신 기도사연 만나봅니다.

수녀님 반갑습니다. 제 딸 세실리아와 민호가 어렵고 긴 시간을 보내고 행복한 결혼과 함께 원하는 직장도 선물 받게 되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위 민호가 영세교리를 시작했습니다. 세례식까지 무사히 잘 받을 수 있게 기도 청합니다. 기도의 오솔길 감사드립니다.

네, 상큼한 목소리에 자매님 안녕하세요. 아, 참 감사하고 따뜻한 기도 사연이라 저도 참 기분이 좋네요. 길고 힘든 순간을 잘 견뎌내셨고 하느님께서 또 좋은 인연으로 세실리아 자매님과 민호님께서 가정을 이루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 이런 때는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바라던 직장까지 선물로 받게 됐다니 정말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두 분에게는 뭐 기다림이 길게 느껴졌겠구나 싶기도 하지만 또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꼬리는 하고 이제 뭐 새로운 성가정도 차려야 되잖아요. 아, 이렇게 돌아보면 하느님께서는요. 늘 가장 좋은 때에 또 가장 당신의 방법으로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부로 살아갈 두 분도 좋은 때를 맞이하실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민호님, 영세 준비 잘 하시고요. 세례 끝까지 이제 정말 완수해야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때는 얼마나 기쁠까 싶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도 동반하겠습니다. 예, 두 분의 가정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면서요. 이렇게 기도로 초대해 주신 우리 자매님 고맙습니다. 잠시 마음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기쁨의 순간을 맞이한 세실리아 자매님과 민호님의 혼인을 축복해 주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도록 도와주소서. 앞으로 걸어갈 모든 날들 안에 주님의 축복과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자매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노래 같습니다. 예, 노래 같이 듣겠습니다. DES의 노래예요. 감사해.

주님을 향한 발걸음 박명선 노래로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예, 여러분 마음속 소망 직접 주님께 또 목소리로 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둘이나 셋이 마음 모아서 또 청하는 기도 주님 꼭 들어주시리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예, 음성기도 신청하실 분은 100원 드는 문자 샵 1053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 꼭 필요해요 하고 문자 남겨주세요. 예, 2037님, 네, 따님 세실리아와 사위 민호군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는 사연을 들으니 너무 좋으네요. 성가정을 이루고 이쁘고 또 아름다운 아기 천사도 올 거라고 믿어요. 아멘.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아기 천사까지. 예,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7855님,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민호님께서 영세 준비도 하고 계시다니까 얼마나 좋으실까요? 웃는 눈썹. 네, 세실리아 자매님과 민호님이 성가정 이루시길 두 손 모읍니다. 예, 많은 분들이 뭐 문자는 안 올렸어도 아마 기도하시면서 아이고 요즘 결혼한다고 하는 소식만 들어도 너무 기쁘다 하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준비한 기도 함께 올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느님, 뜨거운 햇살과 거센 바람, 계절의 변화를 바라보며 그 안에 담긴 주님의 섭리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의 어려움만 바라보며 걱정하고 두려워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당신의 사랑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가을을 준비하게 하시고 거센 태풍의 움직임 안에서도 자연의 질서와 균형을 이루시는 주님, 우리에게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번 주말을 맞아 길을 나서는 모든 이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소서. 여행을 떠나는 이들에게 안전한 길을 열어주시고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시간 안에 기쁨과 평화를 내려주소서. 특별히 바닷가와 계곡,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들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되 자연의 힘 앞에서 겸손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또한 무더위와 외로움 속에서 지친 이들을 기억하시어 위로와 힘을 보내주소서. 언제나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오니 저희의 기도 들어 허락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밴드와 최숙희가 함께 부른 노래 오주여 크신 위로여 듣고 왔습니다. 예, 기도가 필요하신 분은 100원 문자 샵 1053이나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 앱 CPBC 빵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7409님 네 어서 오세요. 주말 주일 잘 보내시고 늘 건강들 하세요 하셨네요. 눈눈 웃으 뭐라 그러나요? 요거 웃는 눈썹 그리셨고 또 인사할게요. 대구는 지금 40도예요. 아이고 정말 대프릭하네요. 아우 여기도 뭐 버금가게 더워요. 여기도 한 39도 되는 것 같죠? 40까지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밥 먹다 얘기를 대구 수녀님이 얘기하는데 휴가를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아이 대구는 서울보다 덜 더워요. 여기보다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그렇구나 했는데 오늘 대구가 40도라니. 아이고 오늘 저녁 큰일 났네요. 밤에 또 못 주무시는 분들 많겠습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암브로시오님 네 오늘은 진짜 다들 피서 가셨나 봐요. 가신 분들 많겠죠. 네 비가 오고 해 뜨는 모든 시간 속에 행복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비 오고 나면 해가 뜨는 뜨듯 아픔도 희망도 순간 공존하는 이 순간 이곳 어쩌면 그저 믿고 맡기는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따를 뿐입니다. 아이고 우린 그저 주님 사랑 안에 그저 어린 양 아닐까요? 어쩜 이렇게 정말 꼭 맞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아픔도 희망도 순간적으로 공존하는 거니까 다 지나가는 거긴 하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따른다라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꼭 지녀야 할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네요. 저에게도 정말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더워? 하면서 막 제가 수녀원에서 나올 때 마음속으로 투덜거리며 나왔었거든요. 아유, 숨이 막힐 것 같다. 막 이러면서 걸어서 잠깐 왔는데요. 이러면서 이제 하도 더워서 이제 마을버스를 탔습니다. 저희가 전철 타기 전까지 뭐 한정거장이지만 도저히 못 걸어가겠어서 그랬는데 아, 형제님 말씀을 들으니까 아유 네, 주어진 모든 걸 예, 마음으로 그저 따라야겠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네. 네. 이기형 님, 네. 아침에 아들을 아미쿠스 예, 발달 장애인 아미쿠스 그 회에서 네, 아이들 친구들과 함께 캠프 보내면서 예, 캠프 하러 보내면서 버스가 떠나자 모든 부모님들이 2박 3일은 자유다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 모두 한바탕 웃었다고요. 네. 아내와 함께 손녀 보러 와서 지금 출석하신다 그랬네요. 그러면 이제 2박 3일 방학이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캠프 간 아이들 무사히 잘 돌아올 때까지 조금 마음은 이렇게 내려놓고 쉬셨으면 합니다. 예, 손녀 보러 가셨으니 또 손녀 재롱도 보고 예, 오솔길 단상 들어가겠습니다.

오솔길 단상. 나는 늘 작아서 힘이 없는데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운데 그래도 괜찮다고 당신은 내게 말하는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희망이라고 내게 다시 말해주는 나의 작은 희망이신 당신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숨을 쉽니다. 힘든 일 있어도 노래를 부릅니다. 자면서도 깨어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희망은 깨어있네 함께 읽어봤는데요. 참 따뜻한 시이죠. 우리는 때로 내가 너무 작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는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희망은 특별한 일이 일어날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오늘 숨 쉬고 있다는 것, 내 곁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하루를 살아낼 힘이 있다는 것 안에도 머물러 있다고요. 폭염 속에서도 계절은 조용히 다음 시간을 준비하고 있듯이 우리 삶 안에서도 하느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망의 씨앗에 물을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뜨거운 여름 한가운데서도 가을은 이미 시작되었죠. 예, 절기가 이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입춘이다. 네, 우리 각자에도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은총의 계절이 꼭 찾아오리라 희망을 품어볼까요? 끝곡으로 나무와 숲, 네, 주님 나의 희망 남겨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재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연중제 18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입니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 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들이 더러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그렇다면 내가 태어나서 맞이한 제일 큰 고통, 벼랑 끝의 이 병이야말로 주님께서 주신 제 십자가가 아닐 것인가? 지금까지 명색이 주님을 따른다는 가톨릭 신자로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 적이 있었던가? 지금껏 내가 따른 주님이야말로 십자가 없는 예수가 아니었던가? 최인호 작가의 표현을 조금 더 빌려 글빚을 지자면, 십자가 없는 예수를 따르는 일은 얼마나 매혹적인 일입니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따름이 새벽 달기 울기 전까지이면 곤란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따름이 십자가가 없는 때까지이면 곤란하겠습니다. 새벽 닭이 울고 십자가가 다가온다고 해서 우리는 뒷걸음질 치며 제 십자가를 버리고 도망쳐 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체이노 베드로 작가는 이렇게 자신의 암투병을 받아들인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병은 하느님이 주신 더 좋은 십자가일 것이다. 나는 너희를 은처럼 불 속에서 녹여내고 고생의 도가니 속에서 너희를 단련시켰다. 라는 이사야서 48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느님이 주신 고난의 용광로일 것이다. 저 역시 지난달에 아버지를 암으로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이 상실의 아픔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주님께 나아가면서 생이라는 단한 번뿐인 이 유일회의 신비를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 십자가 너머에 예수님께서 주실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니고 예수님을 따르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그 십자가 너머에 주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영광을 함께 노래하고 싶습니다. 아멘.

연중제 18주간 금요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김창욱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CPBC FM
1: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2: 가스통 신부 이상자의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1: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거 믿음의 시작입니다.
2: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3: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0: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구 설정 120주년과 조선 교구 설정 200주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말씀, 징교, 전례, 이웃사랑, 그리고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매 2년씩 중점적으로 실천하고자 하나이다. 전례의 해를 지내는 두 해 동안 아름답고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을 찬미하고 성사 안에 계시는 하느님과 더불어 일체의 기쁨을 누리려 하오니 저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1: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2: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1: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라탄으로 조명을 만들던 출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라탄은 물에 적시기 전에는 잘 부러지지만 물을 머금으면 훨씬 유연해진다고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사람도 너무 단단하기만 하면 오히려 쉽게 부러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데요. 라탄을 붙이는 글루건을 사용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글루건은 어느 정도 식은 뒤에야 원하는 모양으로 다듬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의 마음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감정이 너무 뜨거운 순간에는 상대의 말도 내 마음도 제대로 바라보기 어렵지만 조금 가라앉은 뒤에는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갈 수 있다고 말이죠. 혹시 누군가와 서운한 일이 있었다면 당장 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잠시 마음이 식을 시간을 가져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다시 바라보면 어려웠던 일도 생각보다 조금씩 풀릴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비밀 DJ입니다. 오늘 고해소 첫 곡으로 더 크로스의 당신을 위하여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람 간의 관계에서 갈등이 아예 안 생기면 좋겠지만 우리가 관계를 계속 맺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고 서로 생각이 달라서 때로는 다투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뭐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항상 고민이 됩니다. 아, 지금 가서 화해를 하고 이 얘기를 풀거나 아니면 얘기를 더해서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을 너무 길게 두지 않고 바로 끝내는 게 좋을 때도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경우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아, 내가 왜 그때 그렇게 느꼈을까? 나는 왜 그렇게 그때 했을까? 하고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그때그때 조금씩 다르죠. 근데 게다가 요즘 조금 생각하게 된 것은 그룹 카톡방이 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오해도 많이 생기고 아, 이게 그냥 카톡방이 없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어느 성당에 갈 때마다 그룹 카톡방을 잘 이용하고 카톡방을 잘 만들어서 활용하곤 했었는데 아, 이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간의 관계는 때로는 너무 급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마음도 상대방의 마음도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살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순간이 참 많잖아요. 억울해서, 서운해서, 속상해서 당장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순간들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조금만 시간이 있었더라면 하지 않았을 때도 있고요. 조금만 기다렸다면 다르게 풀렸을 일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감정을 참아야 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다만 내 마음이 너무 뜨거운 순간에는 잠시 내려놓고 식힐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누군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복잡하신 분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천천히 말아보세요. 유연해진 마음은 생각보다 더 좋은 방법

방법을 찾아줄지도 모릅니다. 8월 7일자 비밀들을 열어보기에 앞서 오늘 하루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당신에게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모두의 비밀이 열리는 비밀 고민 상담소,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비밀을 나누고 그 비밀 사연을 풀기 위한 미션을 드립니다. 편안한 비밀 고백을 위해 사연자와 DJ 모두 익명으로 운영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비밀 사연 보내시는 방법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 고민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샵 1053, 샵 105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 비밀 사연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의 비밀 고민들 언제나 애타게 기다리고 정중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깊은 비밀 고민들 모두 저희에게 보내주시고 마음속엔 평안만 남기시기 바랍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써니사이드의 첫사랑.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수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그럼 비밀 사연 만나볼게요. 6097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저희 팀은 업무 분담제라 각자 맡은 몫을 해내야 다른 팀원들도 다음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 한 분 때문에 요즘 정말 힘듭니다. 본인이 하겠다고 우겨서 가져간 업무가 있는데 그마저도 너무 못하셔서 답답할 지경이에요. 사실 다른 업무는 도저히 맡길 수 없을 정도라 그나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케이 했던 건데 그것조차 제대로 소화를 못하십니다. 이분은 나이도 많고 경력 단절로 재취업을 하셨는데요. 면접 볼 때만 해도 안 해본 업무가 없고 다 잘한다고 하셔서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함께 일해보니 업무 숙지 자체를 너무 힘들어합니다. 회사 사정상 계속 함께 일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답답해서 화를 내고 싶은 순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난번에는 대화 중에 편한 업무가 들어왔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모르게 욕이 목 끝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 말씀드리기도 조심스러운데 이젠 제가 회사를 관두고 싶을 정도로 지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일이 늦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멈추는 구조라서 사연자님께서 더 지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분이 일을 잘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주변 사람들이 계속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 더 화가 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게다가 본인 편한 업무가 들어왔다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힘든데 저분은 상황을 모르고 있나 싶어서 더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화가 많이 날 때는 상대방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기 전에 나는 회사에서 어떤 사람으로 남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너무 힘드니까요. 꼭 모든 일을 잘하고 모두에게 좋은 동료가 될 필요는 없죠. 그냥 내가 맡은 일은 가능한 만큼 해내고 모르는 것은 물어보고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 누군가 일을 못한다고 무시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의 목까지 말없이 떠안아서 내 마음까지 힘들게 만들지는 않는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면 좋을까요? 어쩌면 그 정도로 나의 모습을 설정해두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참다가 화를 내기보다 업무가 언제까지 필요한지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를 중간에 계속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업무가 늦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일까지 멈추게 되니까 그 사실을 분명히 또한 알려야 하겠고요. 그래도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분의 성격이나 능력을 평가하기보다 업무 진행의 문제로 윗사람에게 전달해야 할 때가 오겠죠. 업무를 다시 나누거나 교육하는 일이 사연자님 혼자 감당할 몫은 아니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동료의 업무가 다시 늦어질 때 말없이 대신 처리하지 않고 지금까지 어디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코헬렛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평온으로 가득한 한 손이 노고와 바람 잡는 일로 가득한 두 손보다 낫다. 모든 일을 두 손 가득 떠안기보다 내가 감당할 몫을 하면서 나의 평온도 함께 지키면 좋겠습니다.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실 텐데 그 부분들 우선은 내 마음이 너무 지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적어도 내가 너무 상처받지 않고 내가 너무 힘들지 않게 내 마음부터 차리는 방향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계획을 세워서 함께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사연 기다리면서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바닐라 어쿠스틱의 체크리스트.

여기는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저는 여러분의 익명 DJ 신부입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한 고민 이곳에 조용히 남겨주세요. 라디오 고해소는 언제나 당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요일마다 준비된 특별한 코너에서 당신의 하루와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드립니다. 고민이 있다면 라디오 방송 시간에는 유료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으로, 방송 외의 시간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검색해 홈페이지 비밀사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원하는 요일에 사연이 소개되길 원하시면 날짜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고민에 귀 기울이며 진심을 다해 상담해드리고 고민을 해결할 작은 미션도 선물해드릴게요. 이 밤 샵 1053으로 고민뿐 아니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작은 속삭임도 기다립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에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사연을 보내주시고 선정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나를 위한 일상 속 쉼표 수월 경화에서 티 컬렉션을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의 문자메시지 소개해드릴게요. 5752님, 집 앞에 소금빵 맛집이 생겼어요. 정말 너무 맛있어서 일주일에 3번씩 사 먹었더니 몸무게가 2kg이 늘었어요. 그런데 소금빵 어떻게 참죠? 별다른 양념이나 소스 없이 소금만으로 저런 맛을 낸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소금빵은 일본에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일본 가서 먹으면 우리는 이제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소금빵이 더 맛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정말로 밀가루랑 이스트랑 소금 외에는 잘 안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더

업그레이드돼서 버터도 넣었고요. 훨씬 더 맛있는 소금빵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그만큼 가격도 한참 올라갔지만 말이죠.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밀가루와 소금과 예스트, 뭐 버터도 들어가야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렇게 작은 것들로 이렇게 많은 맛있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9628님, 아기 겨우 재우고 해장국을 시켜 먹었는데 하얀색 아기 놀이 매트에 뻘건 해장국 국물이 튀어버렸답니다. 딱두 방울 튀었는데 너무 후회되네요. 몇 방울 안 튀었으니까 바로 빨 필요는 없겠죠? 요즘에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얼룩을 지우는 것들이나 어떤 그런 정보를 또 검색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빨래해도 안 지워질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걸또 지워주는 기가 막힌 또 사람들의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아기 겨우겨우 재우고 맛있게 해장국을 드셨으니까 두 방울 계속 거슬리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잠잘 주무실 수 있도록 마음속으로 기원하겠습니다. 0926님, 아내가 결혼 전부터 키우던 고양이를 친정집에서 신혼집으로 데려왔는데요. 낯선 공간이 무서운지 풀 주거 지내다가 이제 좀 적응했는지 여기저기 온대로 돌아댕기면서 늘어져 있는데 자꾸 저를 감시하네요. 참 귀여운데 감시당하는 기분이 이상합니다. 노란색 고양이라서 옐로우, 옐린이라는 애인데 잘 지낼 수 있겠죠? 신청곡으로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신청합니다. 네, 나만 없어 고양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옛날에 안녕 마이콜이었나? 그 만화책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고양이가 주인공인데 고양이의 습성을 잘 알려주는 갑자기 만화가 떠오르네요. 이게 무언가 탁자나 뭐 선반 같은 거를 갑자기 옮기면 고양이는 그것을 인지하고 있던 게 있어서 그게 굉장히 고양이한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옮기고 나서도 정말 한동안은 고양이가 거기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충분히 적응이 다잘된 친구인 것 같고 또 정말로 아직은 생소할 때도 있지만 그 고양이라는 존재가 때로는 별거 아닌 건데 굉장히 또 우리를 기쁘게 해주잖아요. 신혼집에서 함께 아내와 함께 정말 좋은 가정 잘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샵1053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사연 기다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콜드플레이의 옐로우.

맑고 투명한 물빛을 떠올리게 하는 이 지명처럼 옥천은 시인 정지용이 태어나 자란 고향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남긴 노래 향수의 가사처럼 마음 한켠에 아련한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고장입니다. 이 옥천 읍내 한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옥빛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옥천 성당인데요. 충북 지역의 하나뿐인 1950년대 성당 건축물로 그 역사적 건축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록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기도 합니다. 1900년대 초 작은 공소에서 출발해 수많은 부침을 겪으며 100년 넘는 세월을 이어온 이곳은 전쟁의 상처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56년 지금의 모습으로 다시 봉헌되었습니다. 종탑에 걸린 종은 그 시절 프랑스에서 건너온 것으로 지금도 맑고 청아한 소리를 낸다고 하는데요. 성당을 스쳐온 오랜 세월이 그 종소리 안에 고스란히 담긴 듯합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서면 은은하게 스며드는 스테인드 글라스 빛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밖으로 나오면 소나무와 은행나무 사이로 성 모자상과 십자가의 길이 조용히 이어집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하고 정갈한 정원의 정취가 오히려 더 깊은 울림을 주는 곳이죠. 성당의 문턱을 넘어보는 것만으로 분주했던 일상에 작은 쉼표 하나를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지용의 시심이 깃든 고장 충북 옥천, 그 안에 100년의 시간을 품은 옥천 성당으로 잠시 발걸음을 옮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동원 박인수의 향수 듣고 오셨습니다. 사실 옥천 하면 제일 유명한 거는 택배가 보이는 옥천 허브일 텐데 그렇게 더 오래전에 옥천 성당이 있었네요. 사진을 보니까 단아한 성당의 건물 모습이 보이는데 우리가 또 지나갈 일이 있을 때 잠깐 멈추어서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유 있게 한 걸음 가볍게 나들이 가기 좋은 곳이 있다면 어플리케이션 빵톡이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53 또는 검색창에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이수영의 그레이스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모두가 익명인 공간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가톨릭 신부고요.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의 비밀 DJ입니다.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6098번째 비밀 사연입니다. 요즘 어머니께서 몸이 편찮으셔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자식으로서 잘 해드려야 한다는 생각은 늘 있는데 막상 실천하려니 생각처럼 쉽지가 않네요. 병원도 같이 다니고 식사도 챙겨드리고 나름대로 신경 쓴다고 쓰는데도 막상 어머니를 뵈면 저도 모르게 약은 챙겨 드셨는지 자꾸 무리하셔서 그런 거다 하며 잔소리가 먼저 나올 때가 많습니다. 분명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어느 순간 보면 제 말투가 너무 날카롭더라고요. 어머니 얼굴에 서운한 기색이 스칠 때마다 저도 마음이 철렁하고 그런 제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게 됩니다. 분명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건데 왜 자꾸 짜증 섞인 말투가 되어버리는 건지, 효도한다고 하면서 정작 어머니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저 스스로도 참 많이 지치고 힘듭니다. 이런 제 마음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비밀 사연 잘 들었습니다. 편찮으신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중에 감정 조절이 잘 되지 않아 고민이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왜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다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실까 싶었죠. 기도하거나 뭔가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 하려고 하는데 항상 부모님은 왜 이거 안 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께서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아프시게 되면 어느새 우리가 부모님께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은 드셨는지 식사는 하셨는지 왜 자꾸 무리하시는지 확인하면서 말이죠. 어쩌면 그 마음의 시작에는 사랑이 있을 거예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하게 곁에 계셨으면 하는 마음이죠. 다만 잔소리 자체가 항상 사랑인 것은 아니죠. 마음 안에서 자라나는 슬픔과 두려움을 감추려다 보니 그 사랑이 때로는 날카로운 말로 나오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더 아프시면 어떡하나, 내가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말을 쏟아낸 뒤에는 후회하고 또 그런 나에게 실망하게 되고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을, 사랑하는 사람의 생애를 내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병원에 함께 가고 식사를 챙겨드리면서도 어머니의 삶에는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사랑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인데 좋은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역할을 자꾸 나에게 부여하다 보면 그 사랑이 의무가 되고 짜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잔소리하지 않고 들어주고 기다려주며 함께하는 사랑의 길이 참 어렵죠. 그래도 우리가 다시 가고자 하는 곳은 어머니를 완벽하게 돌보는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다정하게 곁에 머무는 자리가 아닐까 해요. 말이 날카롭게 나왔다면 자신을 몰아세우기보다 미안하다고 말씀드리고 다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드리면 됩니다. 한 번도 잘못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요. 오늘의 미션은 하루에 한 번 어머니를 바꿔달라고 청하기보다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는 어머니의 삶을 하느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1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내려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의 무게를 나 혼자 짊어지지 말고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노래 듣는 동안 샵1053 문자메시지로 여러분의 비밀 고민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SS501의 내 머리가 나빠서 듣고 올게요.

오늘도 많은 분들의 비밀을 듣고 또 비밀의 열쇠도 들었는데요. 비밀스러운 고민들이 모두 풀릴 수 있도록 저 또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 안된 사연들은 내일이나 모레 혹은 그 이후에도 소개될 수 있으니 매일매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비밀들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버스커버스커의 여수밤바다입니다. 라디오 고해소 비밀번호 1053, 지금까지 진행해 저 비밀 DJ였습니다. 그럼 12시에 다시 만나요. 오늘도, 내일도.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돈만 있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돈도 다 부질없구나 느껴질 때, 내 마음을 다 내줬는데 믿을 사람 아무도 없구나 느껴질 때, 한 번뿐인 인생 즐기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빈 껍데기처럼 느껴질 때, 그럴 때 다시 찾게 되는 곳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의 하느님, 무한히 용서해주시는 사랑의 하느님,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시는 빛의 하느님 품이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이 하느님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기쁜 소식이 멀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힘을 보태주세요. 053-251-2630번에서 후원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408번. 주의 영광.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입추입니다. 최근 몇 년 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려서 그런지 입추 매직이라는 말도 생겼는데요. 입추가 지나고 나면 더위가 한풀 꺾일 거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담긴 표현이죠. 아직은 한창 8월이기 때문에 가을의 선선함 아직 느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을 시작으로 계절의 변화가 조금씩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추 매직, 이 아름다운 가을 날씨를 가져다 주길 바라면서 마법 같은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네, 핫단의 미라클로 8월 7일 금요일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입추 매직 너무 느끼고 싶네요. 너무 더웠죠. 어제 정말 덥지 않았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저도 밖에를 잠깐 걸을 일이 있는데 정말 몇 발자국 걷지도 않았는데 막 땀이 나더라고요. 정말 더웠어요. 횡단보도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요? 조금 그래도 입추 매직 오늘을 계기로 조금 꺾이길 바라면서 알고 계시죠? 또 이제 내일이랑 모레예요. 2016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립니다. 작은 서울 체계청년대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축제 시간입니다. 8월 8일과 9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덕수궁 돌담길 일대랑 또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4층 호생동 광장에서 2026 가톨릭 문화박람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톨릭교회의 다채로운 영성 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꼭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날씨가 조금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성경 같이 조금씩 읽는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두곡 듣고 이어갈게요. 17이다의 새로운 노래죠. 약속 듣고요. 이어서 최섭 요셉의 희망 띄워드립니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조금씩 성경 함께 읽는 시간이죠.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회서 46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용감하였고 예언자로서는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는 자기 이름이 뜻하는 대로 그분께서 뽑으신 이들 가운데 위대한 구원자가 되어 반역하는 원수들을 응징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의 땅을 차지하도록 해주었다. 그가 손을 쳐들었을 때, 성읍들을 거슬러 칼을 빼들었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던가. 여호수아 이전에 누가 그처럼 당당했던가. 참으로 그는 주님의 전쟁을 수행하였던 것이다. 그의 손으로 태양이 멈추어 하루가 이틀이 되지 않았던가.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그는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신 분께 호소하였고 위대하신 주님께서는 그의 호소를 들으시어 엄청나게 세찬 우박을 보내셨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다른 민족을 쳐내려가 산비탈에서 적군들을 무찔렀다. 그리하여 이 민족들은 그의 무장을 보면서 자신들이 주님을 거슬러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참으로 그는 전능하신 분을 충실히 따랐던 것이다. 칼렙. 모세 시대에 여호수아는 충성을 다하였고 그와 여풋네 아들 칼렙은 회중 앞에서 백성이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았으며 그들의 사악한 불평을 가라앉혔다. 이 둘만이 60만 보병 가운데에서 살아남아 백성을 상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였다. 주님께서는 칼렙에게 힘을 주시어 그 힘이 노년까지 그에게 머무르게 하셨다. 칼렙은 산악지대까지 정복하여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상속으로 차지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따라 걷는 일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었다. 판관들. 판관들도 각각 그 이름에 걸맞게 우상 숭배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주님에게서 돌아서지도 않았다. 그러니 그들이 축복 속에서 기억되기를, 그들의 뼈가 그들의 무덤에서 다시 일어나고 그들의 이름이 그 후손들 가운데에서 영광스럽게 받아들여지기를. 사무엘. 사무엘은 주님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예언자로서 왕정을 수립하였으며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통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었다. 그는 주님의 법으로 회중에게 판결을 내렸고 주님께서는 야곱을 돌보셨다. 사무엘은 자신의 믿음으로서 참 예언자로 확인받았고 자신의 말로서 믿을 만한 환시가로 알려졌다. 원수들이 그를 사방에서 에워싸 좁혀올 때 전능하신 주님께 호소하였고 젖먹이 양을 제물로 바쳤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천둥을 내리시고 큰 소리로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다. 사무엘은 티로의 군주들과 필리스티아의 통치자들을 모조리 없애버렸다. 사무엘은 영원히 잠들 시간이 다가오자 주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서도 재물은커녕 신발 한 켤레도 빼앗은 것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잠든 다음에도 예언을 하였는데 임금에게 닥쳐올 죽음을 미리 알려주었고 예언으로 백성의 무도함을 없애려고 땅속에서조차 목소리를 높였다.

둘이나 셋이 모인 곳에 오늘은 집에서 46장 말씀을 함께 들었고요. 이어서 포도나무 찬미 선교단의 난 주님만 따르리 띄워드렸습니다. 8838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가 꽃 들려주세요 하셨고요. 이미 대리사님은 요즘 아침마다 걷기 운동하면서 그대에게 평화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곡이 있거든요.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 듣고 싶어요 하고 이렇게 신청곡 보내주셨어요. 네, 신청곡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모아서 꼭 들려드리니까요. 신청곡 보내실 곳 아시죠? 문자 메시지, 방송 토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53이에요. 유료 100원이고요. 우물정 1053으로 보내실 수 있고, CPBC빵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사연과 함께 신청곡 기다릴게요. 신청곡 보내주셔서요. 두곡 이어드립니다. 나혜선의 꽃 듣고요. 이어서 한덕훈 신부님의 힘을 내라까지 듣고 올게요.

신청곡으로 두곡 이어드렸어요. 나혜선의 꽃, 그리고 한덕훈 신부님 목소리였죠. 힘을 내라 였습니다. 오늘 성인 중에는 교황성 식스토 2세가 있습니다. 이단들과 갈등이 커지던 초대교회 시절에 교황이 됐지만 교회를 일치시키려 노력했는데요. 그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려는 배교자들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주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교의 모호적이었던 황제가 갑자기 돌변해서 박해령을 내렸고요. 하느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체포돼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교황성 식스토 2세, 또 오늘 축일 맞으셨고요. 이 밖에도 오늘 축일 맞이한 성인, 성 가야타노, 성 알베르토 등 28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리고 폴리나님이 천안 오룡동 성당의 안성준 도미니코 신부님 축일 축하드립니다. 신부님께서 늘 영육간에 평안하시길 기도드리면서 사명 신청하셨는데요. 네, 요곡 잠시 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일 맞으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주위에 또 축일 맞으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우리 화살기도 바로바로 보내드립시다. 유선영이 부르는 사명 띄워드리겠습니다.

유선형의 사명 듣고 왔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선물 대신 세상의 것들을 더 바라고 있는 건 아닌지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것들을 먼저 찾으면서 살아야겠다 하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 한번더 되새겨 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돈보스코 탄생 200주년 음반에서 나를 구원하신 사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묵주기도.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2: 아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맞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 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2: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2: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2: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0: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2: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2: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2: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하느님, 위아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 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대구에서 보내드리는 HLDK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기쁜 소식 밝은 세상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하느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을 잇는 소통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체현해 이 땅에 그리스도의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은 FM 93.1MHz 출력 3kW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21시간 방송합니다. 편성 책임자 김현정, 광고 책임자 전인찬입니다.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 8일 토요일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 오늘 미사는 서울대교구 WID 행사총괄부 부장 김윤욱 루카 신부 집전입니다.

오늘 미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미사를 청해 주시는 지향에 따라 필요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은인들도 미사 중에 기억합니다.

오늘은 8월 8일 토요일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입니다. 주님이 그를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회주

0: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1: 아멘.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진심을 의우친 사람을 용서하러 오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1: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성부 오른편에 중재하러 계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1: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0: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1: 아멘.
0: 기도합시다. 주님, 복된 도미니코 사제는 주님의 진리를 전하는 훌륭한 설교자였으니 저희가 그의 성덕과 가르침으로 도움을 받고 그의 전구로 보호를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오늘 제일 독서는 하박국 예언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3: 하박국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은 옛날부터 불멸하시는 저의 하느님, 저의 거룩하신 분이 아니셨습니까? 주님, 당신께서는 심판하시려고 그를 내세우셨습니다. 바위시여, 당신께서는 벌하시려고 그를 세우셨습니다. 당신께서는 눈이 맑으시어 악을 보아 넘기지 못하시고 잘못을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시면서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바라보고만 계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일을 집어삼켜도 잠자코 계십니까? 당신께서는 사람을 바다의 물고기처럼 만드시고 우두머리 없이 기어다니는 것처럼 만드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모두 낚시로 낚아올리고 그물로 끌어올리며 쟁이로 모으고 나서는 기뻐 날뛰며 자기 그물에다 재물을 바치고 쟁이에다 분향을 합니다. 그것들 덕분에 그의 몫이 기름지고 음식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그가 줄곧 그물을 비어대고 민족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됩니까? 나는 내 초소에 서서 성벽 위에 자리 잡고서 살펴보리라.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내 하소연에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환시를 기록하여라. 누구나 막힘없이 읽어갈 수 있도록 판에다 분명하게 써라. 지금 이 환시는 정해진 때를 기다린다. 끝을 향해 치닫는 이 환시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늦어지는 듯 하더라도 너는 기다려라. 그것은 오고야 만다. 지체하지 않는다. 보라, 뻔뻔스러운 자를 그의 정신은 바르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성실함으로 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2: 하느님 감사합니다.
3: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나이다.
2: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나이다.
3: 주님은 영원히 자정하여 계시고 심판하시려 어자를 든든히 하셨네. 그분은 누리를 의롭게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피신처, 환난 때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네.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니 당신 이름 아는 이들이

0: 너희는 시온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업적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피갚음 하시는 분이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련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잊지 않으신다.
1: 주님, 당신을 찾는 이들을 버리지 않으시나이다. 알렐루야,
0: 알렐루야.
1: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0: 알렐루야.
2: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0: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2: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0: 주님 영광 받으소서.
2: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도로 여기에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0: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2: 찬미 예수님.
1: 찬미 예수님.
2: 예, 저는 2027 세계 청년 대회 조직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윤우 루카 신부입니다. 저는 작년 9월쯤에 조직위에 이제 합류하게 됐는데, 그때 11월쯤 성탄을 앞두고서 그 행사가 있어서 그 처음으로 봉사자들을 만났고 봉사자들과 처음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협력 신부였고 담당 신부와 신녀님이 이렇게 끝에 앉고 저까지 셋이서 끝에 앉고 그 옆으로는 봉사자들이 청년들이 쭉 앉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회의에 많이 참석은 했는데 그 자리에 앉은 모양새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청년대회에 대한 공부를 막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대회 정신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란, 신앙이란 막 하다 보니까 좌석 배치가 조금은 우리 정신과 안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니까 사제와 수도자가 끝머리에 이제 윗자리에 앉은 것 같고 청년들은 너무 멀리 있으니까 발언 기회 얻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건의한 게, 청년들은 담당 신부님과 가까운데 앉히고 도우미로 온 저와 신녀님은 저 끝으로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자리를 이제 바꿨습니다. 청년들을 위로 다 몰았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청년들이 와다다다 얘기를 하는데 말 못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 기획에 대한 회의하는데 이거 어때요? 저거 어때요? 말을 못했지만 자리가 바뀌니까 이제 가깝게 신부님에게 편하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 회의가 그 제가 봉사자 만났던 첫 번째 회의였는데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었고 배웠던 그런 인상 깊은 만남이었습니다. 저는 조직위에 일하는 신부고 오늘이 8월 8일이죠. 네, 정확히 1년 전입니다. 1년 남았죠. 네. 1년 뒤에 교황님과 함께 우리 100만 명 청년들과 함께 청년대회 하이라이트인 폐막미사를 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1년 앞두고서 제가 오늘 매일 미사를 통해서 이 청년대회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청년대회는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사목적인 행사인데 이 행사를 이루는 것만큼 그 대회 정신을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 대회 정신이 뭘까? 청년들이 청년들의 신앙을 그들의 손으로 이루어가는 신앙과 순례여정. 그러니까 청년들이 깔아놓은 판에서 뭐 한번 해봐 그게 아니고요. 그 판조차도 청년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본당에 있을 때 경험을 봐도 신자분들이 가장 행복해 할 때를 되돌아보면 신자분들이 스스로 뭐 행사든 뭐 다른 일이든 그 신앙생활을 스스로 만들어 갈 때, 이루어 갈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사제가 일일이 지시할 수도 있지만 신자들이 알아서 스스로 해 나아갈 때 그때 주인의식이 생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고 내 주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모든 게 그땐 다 잘 되고 행복했습니다. 왜냐면 신자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옛날 옛적에는 사제가 다 했어요. 신부가 다 했어요. 왜? 사제만이 복음과 교리를 배웠으니까 신자들은 바빴어요. 농경사회, 농사 지어야 했고 바쁘니 사제가 혼자 이래라 저래라 다 했던 시절이 있었었었지만 지금은 신자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저보다 훨씬 많이 배운 분들이 차고 넘칩니다. 일을 맡기면 기가 막혀요. 그러니 존경하는 전임 교황님, 프란시스 교황님도 이 얘기 맨날 하신 거예요. 신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혼자 하는 그 왕놀이 하는 것 같은 그 성직자 중심주의, 그 성직자 중심주의만큼 교회를 갉아먹는 건 없다. 수도 없이 얘기했던 거예요. 신자와 함께 가라, 평신도와 함께 가라 했던 거죠. 그러니 이 8월 이후에, 내년 8월 이후에 우리가 대회를 잘 치르고 교황님과 청년들을 잘 맞이하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까? 우리의 사는 신앙과 삶의 공동체. 저는 무조건 이거 하나는 떠오른 게 있어요. 청년대회 마치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본당 사목회에 청년회장, 연합회장이라 하죠. 그러니까 분과장님 들어갈 겁니다. 청년회장 무조건 참석시켜야 된다 봅니다. 같은 한 세대의 축으로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이제 신부님 뭐 사목회에 무슨 청년을 부릅니까? 청년들은 본당 행사 때 뭐 힘 좀 쓰고 가끔 맥주 한잔 사주고 뭐 여름 캠프 좀 보내주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뭐 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내년 8월 이후에도 있다면, 정말 그 8월 이후에도 있다면 그냥 우리는 교황님 모시고 수천억 원짜리, 예산이 수천억 원이에요. 그 수천억 원짜리 지역 축제 한 거밖에 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밖에 안 남을 겁니다. 청년 대회의 가치와 정신은 완벽합니다. 저 아무리 봐도 로마에 있는 그 부서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도 완벽하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고 살아야 되고 그 청년들을 어떻게 이끌고 도와줘야 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신을 살고 못 살고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고 그 숭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서 이 대회를 다른 교구와 본당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소원 한 가지. 응답하라.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어릴 적 아이들이 와글와글 떠들었던 성전이 가득 찼던 그 성당. 출신본당이 행당동이거든요. 부주임 신부 없었고 조그맸어요. 하지만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어요. 한 학년에 25명, 30명은 됐었고 초중고 합치면 200명이 넘었어요. 교리실을 가득 채웠던 그 청년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은 성당에서 모였고 함께 기도했고 함께 만들어갔어요. 그들의 신앙을.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그때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앞으로 1년간 교황이 오실 때까지 영혼을 갈아 넣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고 하느님 구원 역사에 실패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고 수많은 신자분들이 기도와 봉사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년 8월 행사를 마칠 즈음에 사제들은 조금 더 신자와 청년들을 배려하고 신자들은 조금 더 열심하고 청년들은 보다 더 열정을 가진 멋진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를 함께 기도와 봉사로 만들어 가기를 저 역시도 함께 기도하며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심으로 저희가 땅을 거둔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0: 주 하느님 참이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와 권수를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1: 하느님 길이 참이 받으소서.
0: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0: 주님, 복된 도미니코의 전구로 저희의 기도를 인자로이 들어주시고 이 제사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의 은총을 베푸시어 신앙을 지키는 모든 일을 보호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0: 마음을 드높이
1: 주님께 올립니다.
0: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1: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0: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성 도미니코의 축일을 지내는 기쁨을 교회에 주시어 교회가 그 거룩한 생활을 본받아 튼튼하여지고 그 설교로 주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그 기도로 보호를 받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천사들과 성인들의 무리와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0: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1: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에 합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만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0: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1: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레오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0: 아멘.
1: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성성드려 바칩시다.
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 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1: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0: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1: 아멘.
0: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1: 또한 사제 영과 함께.
0: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1: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0: 보라 하늘이며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1: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

0: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1: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복된 도미니코를 기념하며 천상 성사에 참여하였으니 그의 설교로 더욱 빛나게 된 주님의 교회가 그의 전구로 도움을 받고 성체의 힘으로 경건한 신심을 키워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2: 아멘.
1: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1: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 항복하소서.
2: 아멘.
1: 주님을 찬미합시다.
2: 하느님.

0: 묵주 기도 환희의 신비를 함께 바치겠습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전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흗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0: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0: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1: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0: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2: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연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1: 모으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0: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1: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0: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1: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0: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2: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아드님께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1: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자의 강생과 파스카 신비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저희는 교우 설정 120주년과 조선교

0: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영원한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님,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이윤일 요한과 한국의 모든 성인과 복자들이여, 저희와 저희 교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2: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0: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1: 기쁜 소식 밝은 세상 가톨릭 평화방송.
0: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0: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1: 성령으로 잉태하셨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주님의 종이오니
1: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1: 저희 가운데 계시나이다.
0: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1: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0: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1: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0: 기도합시다. 하느님,

0: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은총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1: 아멘.
0: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1: 아멘. 아멘.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지금처럼 음향 시스템이 없던 과거에는 어떻게 먼 자리에 앉은 신자도 사제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성당을 지을 때 소리가 더 멀리 퍼지도록 설계했대요. 특히 고딕 양식의 성당은 그 높은 뾰족한 천장 덕분에 소리가 더 잘 울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사실 인류는 해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 마주했을 때 너무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그대에게 평화를. 저는 김슬의 멜라니아입니다.

8월 8일 토요일 최준익의 믿음의 문으로 그대에게 평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새로운 문이 열리는 거죠. 고딕 양식을 이용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인류는 정말 어려울 때마다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해결 방법을 찾아냈어요. 우리도 그중 하나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다는 또 그런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노래의 날개를 달고 또 제가 고른 슬디픽 생활성가의 가사를 함께 들어보는 시간이죠. 어떤 곡을 골랐을지 기대해 주시면서 노래 두 곡 먼저 듣고 올게요. 안부용의 주님께로 와요. 이어서 피데스 오 예수님 듣고 올게요.

노래 날개를 달고 오늘은요 2027 서울 WID 공식 주제가 콘피디떼 에코 비치 문둠으로 함께합니다. 동쪽에 떠오른 빛을 따라온 너와 나 잠들던 마음을 깨워 걸어가기 시작하네. 세상 끝 어디든 우리 가운데에 계시고 꺾인 발걸음에도 사랑을 주시는 말씀이시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서로의 길을 비추어라. 두려움과 흔들림 속에도 희망을 품고 이제는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콘피디떼 에고 비치 문둠 이루어지소서.

노래 날개를 달고 예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은 2027 서울 WID 공식 주제가 Confidi de Ego Vici Mundum 듣고 왔습니다. 제목은 라틴어고 요게 이제 우리 서울 WID 주제의 성구죠.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제의 성구를 정말 잘 선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뭔가 우리나라랑 또 너무 잘 어울리는 느낌이 아닌가요? 순교자의 나라이기도 하고 스스로 신앙을 받아들인 이 가사가 엄청나게 뭐 특별하다, 감성적이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정말 우리나라의 신앙을 드러내는 듯한 동쪽에 떠오른 빛을 따라온 너와 나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세상 끝 어디든 우리 가운데 계시고 꺾인 발걸음에도 사랑을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가사들이 참, 저는 노랫말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해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도 노랫말이 정말 필요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어요. 또 지난 목요일이었죠. WID 주제곡 을 작곡한 김지윤 프란시스코 형제님 시상식이 있어서 다녀왔는데 저도 몇번본 적이 있는 청년이었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이제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원래 이제 음악 작업을 하는 형제님이고 그래서 그런 경험을 살려서 이렇게 한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았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가족 얘기를 하는데 어머니가 계속 자리에서 들으면서 우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셨나 봐요. 저도 함께 되게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사를 이 곡을 꼭 소개해 드려야겠다 생각했는데 혹시 못 들어보신 분 계시면 저희 방송에서는 자주 들려드릴 예정이고요. 또 뮤직비디오 못 보신 분들 계시면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바로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CPBC 가톨릭 콘텐츠의 모든 것 채널에서도 공개되어 있으니까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라파엘 님이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 에스텔의 51번째 생일이에요. 마음이 아픈 아들 레오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에스텔을 위해 생일 축하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텔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길 바라며 17이다에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사랑 가득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셨어요. 에스텔님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생일 가족과 함께 또 아들 레오와 함께 보내시길 바랄게요. 성가정이네요. 라파엘님, 에스텔님 그리고 레오까지 행복한 생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곡 잠시 후에 띄워드릴게요. 7408님은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신청합니다. 힘들 때 크게 위안받은 곡이에요. 오랜만에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저도 성가 프로그램 하면서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 곡을 몰라서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신청합니다. 무슨 뜻일까? 곡 제목인가? 이러고 검색했더니 룩스 앤 스칼라의 곡이었어요. 자, 이곡 함께 들어보시죠. 7408님이 신청하신 룩스 앤 스칼라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먼저 들으실 곡은 라파엘님 신청곡이죠. 에스텔님 생일 축하드려요. 17이다의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신청곡으로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17이다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닿으면 들었고요.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룩스앤스칼라 남은 세월이 얼마나 된다고 였습니다. 제목부터 감동이에요. 오늘의 성인 중에는 여성 도미니코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심이 깊은 어머니에게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는데요. 사제인 삼촌에게 기초학문을 배운 다음에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 등을 공부하고 사제품을 받았습니다. 사제품을 받고 나서 이제 사제가 된 후에는 이단에 대항하면서 진리로 이끌기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1216년에 도미니코회를 창설했고 검소하게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인은 성령의 감도를 받아서 지금의 묵주기도를 만들기도 했죠. 성 도미니코 오늘 축일입니다. 축일 축하드리고요. 이 밖에 오늘 축일 맞이한 분들 성 빅토리노, 성 율리아나 등 22분이 계십니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생각나는 도미니코 형제님 계시면 율리아나 자매님, 빅토리노 형제님 계시면 마음속으로 또 화살기도 보내고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로 축하 인사도 보내주시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축일 맞이한 모든 분들 주님의 은총 속에서 기쁜 하루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박세환이 부르는 묵주 듣고요. 이어서 석소영입니다. 당신 이름에.

박세환의 묵주에 이어서 방금 들으신 곡 석소영 당신 이름에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한알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산도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때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정말 산을 옮길 수 있을까? 이런 게 궁금했었는데요. 그렇게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희망 잃지 않고 하느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강론 들으시면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더 스토리가 부르는 믿음으로 띄워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아시죠? 그대가 소중하다는 거.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3: 와, 어제 대구 CPBC 라디오 방송에 우리 주임 신부님 출연하신 거 들었어?
4: 네? 저는 우리 신부님 출연하신 줄도 몰랐는데요.
3: 그걸 몰랐단 말이야? 응원 문자 보내니까 선물도 주던데?
4: 진작 알았으면 저도 참여하는 건데 언니는 어떻게 알았어요?
3: 카카오톡에서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하면 이번 주 방송 내용과 출연자도 알 수 있고 중요한 소식도 미리 받을 수 있어.
5: 아, 카카오톡 상단 돋보기 누르고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친구 추가.
3: 그렇지, 여러분도 얼른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세요.
6: 1분 성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 신문이 함께합니다. 가톨릭 성가 78번, 영광의 왕께 찬미를.

이어서 오늘의 강론이 방송됩니다. 지금 시각은 6시 50분입니다. 오늘의 강론. 성 도미니코 사제의 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간질병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주 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자주 물 속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주어야 한다는 말이냐? 아이를 이리 데려오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시자 아이에게서 마귀가 나갔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이가 나았다. 그때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다가와,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겨자씨 한알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 인 마태오 17장과 그 공관 복음인 마르코 9장을 함께 보면서 오늘 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몸이 뻣뻣하게 쓰러집니다. 공관 복음인 마르코 9장은 그 아이가 벙어리 영이 들렸다고도 말합니다. 지금으로 이르자면 아마도 간질 증상이 있는 아이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를 치유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일이 됩니다. 예수님이 아이를 치유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율법 학자들에 둘러싸여 논쟁하고 있었다고 공관 복음은 전합니다. 제자들과 율법 학자들은 논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먼저 아이를 보시고 다가가십니다. 율법 학자들과 아이를 두고서 예수님은 논쟁하신 것이 아니라 아이에 대해서 물으십니다. 이렇게 된 지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벙어리 영을 곧 마귀를 쫓아내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복음에 더하여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관 복음인 마르코 9장으로 더 풍부히 살펴본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하느님의 손길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손길을 드러내시는 통로를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일깨우십니다. 바로 믿음과 기도입니다. 제자들이 어찌하여 저희는 그 마귀를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약한 탓이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들보다도 사람에 대해 먼저 물으시고 또 기도를 우선하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면 좋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지만 옹골찬 믿음을 지닐 수 있기를 염원해 봅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멘.

성 도미니코 사제 기념일에 보내드린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천주교 장성성당 보좌 김창욱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두산성당 박균배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복음의 기쁨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가톨릭신문 협찬입니다.

0: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 대구 CPBC 연중 캠페인 사랑 삶으로 이어갑니다는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대학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해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 기업을 연중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을 포함해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방송광고비를 70% 할인받거나 정상가로 구매하면 250%의 보너스 송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 믿음에 있어서는 지지 마십시오. 옆에 분한테도 지지 마시고.
3: 가스통 신부, 이상재 가스톨 신부가 믿음을 다지는 위로의 길, 가스통의 안내자가 되어드립니다.
2: 나는 이제 하느님 안에서 살기로 마음먹는 것, 믿음의 시작입니다.
3: 하느님의 가르침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스통 신부의 가스소통, CPBC 플러스와 유튜브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채널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4: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4: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케스트라에서 모든 악기가 똑같은 소리를 낸다면 그것은 연주가 아니라 소음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조화는요, 누가 물러서야 할지 아는 지혜에서 오는 거라고 하네요.

세계적인 지휘자 정명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인데요. 자기 파티에서 욕심을 내는 순간 전체에 숨통이 막혀버린다는 거죠. 완벽한 타이밍은 소리 내어서 외칠 때가 아니라 침묵을 견뎌낼 때 만들어진다. 지휘봉을 든 자가 증명해야 하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끝까지 기다려준 시간의 깊이다. 비단 오케스트라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죠. 우리 인생도 가끔은 침묵을 견디면서 서로를 기다려줄 때 조화롭게 돌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행복을 여는 아침, 저는 폭디, 어우 수진 아가다입니다.

0: 화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CPBS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첫 곡 플레이브의 기다릴게 이 노래로 2026년 8월 8일 토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88 중국에서는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복 이런 이야기잖아요. 행복을 여는 아침 8월 8일 복복날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나를 좀 죽이고 서로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말로는 쉽지만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한 번쯤은 나를 드러내고 싶을 때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연주를 더 자세히 듣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나와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과 발걸음을 함께 맞춰가는 일. 분명히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보기들은 이미 잘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보내주시는 문자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서로서로 조화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우리 보기들은 그런 사람이니까 이미 잘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토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소개해 드릴게요. 토요일 1부는요.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최대 주주 우리 보기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중에 소개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살펴보고 고마움을 전하는 시간 오복종회 감사보고서 함께하는데요. 거기에 더불어 우리 보기들 신청곡이 행여화에서 한 곡 더 얹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으로 노래 선물 배당해 드립니다. 또 2부에서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나눈 오프닝들 그중에서도 여운이 남았지만 못 나눈 이야기들 더 깊게 나눠보고요.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선곡들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지나치게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기대해 주세요. 노래 두 곡 듣고 와서 토요일 코너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시작할게요. 노래 문차일드의 Summer Couple 샵의 스위티

오스틴의 행복을 향한 아침을 존재하게 해주시는 최대 주주 우리 보기들의 사연 하나하나가 우리의 방송을 움직이게 하는 힘입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이번 주 다 소개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고마운 마음 꾹꾹 눌러 담아서 전하는 시간. 웃음과 공감 그리고 원 플러스 원 선곡으로 배당해 드릴게요. 오복총회 감사 보고서. 2903님, 내 맘 같지 않은 이제 다 커버린 자식들 걱정을 하네요. 그냥 잘 하겠거니 하고 지켜보는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황규영, 나는 문제없어 신청해요. 아, 어느 집이나 다 그렇죠. 자식은 본인이 다 컸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평생 내 품 안의 자식, 내 품 안의 아기 같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걸 알고 있는데도 이게 또 내 맘 같지 않게 행동하게 되니까, 걱정되니까, 사랑하니까 괜히 속상해지기도 하고 야속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2903님만 그런 게 아니라 보통의 집 다 그럴 테니까요.

우리 2903님 신청해주신 노래처럼 나는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2903님께서 신청해주신 황규영의 나는 문제 없어. 이어서 김원준의 너 없는 동안까지 얹어드립니다.

조금 늦었지만 더 정성껏 놓치기 아까운 사연들을 다시 꺼내보는 시간. 오복종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보기들의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김정배님께서 SG 워너비의 라라라도 언젠가는 틀어주세요 라고 짧게 남겨주셨는데요. 그 언제가 바로 오늘이 되겠네요. 그날그날 청해주신 신청곡들 다 들려드리고 싶은데, 다 들려드리면 너무너무 좋을 텐데, 그래도 토요일에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들려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제 기억에는 우리 정배님 휴가 지금 누리고 계신 것 같은데, 휴가에 듣는 이 라라라 얼마나 더 달달하겠어요. 기다렸다 듣는 신청곡인 만큼 더 선물처럼 받아주실 거죠. 제 마음까지 같이 담아서 1+1으로 신청곡 보내드립니다. 정배님께서 신청하신 SG워너비 라라라, 제이세라 사랑시 고백구 행복동.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이번 주 못다한 이야기 알차게 챙겨왔습니다. 오복충회 감사보고서 계속 이어가 볼게요. 3368님, 오늘은 한 달 중에 가장 바쁜 날이지만 침착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자고 있는 세 딸들과 강아지를 뒤로 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께서 자고 있는 우리 형제들을 보고 출근하셨을 것을 상상하며 허니패밀리 남자 이야기 신청합니다. 아, 우리 3368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읽는데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네요. 확실히 나를 살게 하는 힘은 역시나 사랑하는 가족들이겠죠. 일주일 열심히 달려오셨으니까 오늘 그리고 내일만큼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꼭꼭 눌러 담아서 보내시길 바랄게요. 3368님의 신청곡 허니패밀리 남자 이야기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들으면 사랑이 두 배, 세 배 더 커지는 노래까지 이어서 보내드립니다. 허니패밀리 남자 이야기, 다음에는 컬투, 사랑한다, 사랑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함께한 사연들 가운데 그날그날 다 소개해드리지 못했던 사연들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오복총회 감사보고서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7654님, 전 다이어트를 다시 시작한 지 80일 정도 지나 꾸준히 만보 걷기 실천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는 15,000보 걷기 도전 중이랍니다. 매일 아침 행여와 들으며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짐송이 있습니다.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듣고 싶어요. 1081님도 언니 저 어제 다짐했어요. 저녁에 테니스 치는데 운동 끝나고 저녁은 생략하기로. 3일에 한 번씩 다이어트 다짐하는 저. 3일이 모여 30일, 300일 채워가는 중이랍니다. 크크. 럼블피쉬 으라차차 신청드려요. 아우 진짜 우리 보기들은 또 마음가짐도 건강해. 이 건강한 다이어트 하고 계신 두 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꽤 닮아 보여요. 그쵸? 매일 행여화를 들으면서 15,000보 걷기에 도전 중이신 7654님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도전해서 300일을 채워가고 계신 1081님을 위해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아마도 이 신청곡을 얼른 보내드리는 거겠죠? 네, 이 두 노래 걷기에 괜찮은 템포일까요? 7654님께서 신청하신 강산의 넌 할 수 있어 1081님의 신청곡 럼블피쉬 라차차.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1부는 이렇게 감사의 마음을 나누어 봤는데요. 2부에서는 이 아침, 토요일 아침 좀 더 여유롭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도 함께해 주세요. 1부 끝곡 카더가든 홈 스윗 홈 들으면서 2부로 건너오세요.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깨끗한 상수원을 위한 작은 실천, 낙동강 수계 토지 매수 사업으로 시작합니다. 낙동강의 주된 오염원을 제거하고 수변 녹지를 조성하여 생명과 자연이 살아 숨쉬는 낙동강으로 함께 살리고 함께 지켜갑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과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2: AI, 블록체인이 어려우신가요? 대구 AI 허브에서는 디지털 신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비전공자도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실습과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 진짜 실력을 쌓을 수 있죠. 검색창에 대구 AI 허브를 검색해보세요. 053-217-1010.
3: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4: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부 류지원 교수입니다. 이제 카메라만으로 영상을 만드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AI는 장면을 생성하고 배우를 만들고 현실 없는 세계까지 구현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지, 어떻게 실제처럼 보이게 할지 그 기준과 구조를 정하는 것은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는 AI를 사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AI로 영상을 설계하는 방법을 가르칩니다. AI 시대의 영상은 예술과 공학이 함께 만들어갑니다.
5: 이 캠페인은 나를 키우고 세상을 키우는 경일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1: 문자 왔네? 아네스 축일 축하해. 고맙긴 한데 왜 이렇게 영혼이 없지? 귀여운 이모티콘 하나 보내주면 훨씬 감동적일 텐데. 문자 메시지 주고받을 때 이모티콘이 없어서 문자가 차갑게 느껴졌던 적 있으시죠? 뭐라고요? 신앙적인 이모티콘이 없어서 못 쓰셨다고요? 에이, 왜 없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의 마스코트 캐릭터 가비 이모티콘이 있답니다. 부활, 성탄, 축일 축하 이모티콘은 물론이고요. 기도하며 힘내자, 응원의 인사, 축복의 인사, 가톨릭 신자라면 흔히 쓰는 표현을 이모티콘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홈페이지에서 이미지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가비 이모티콘으로 마음을 담은 메시지를 전해보세요.
2: 대구 평화방송 사장 최영수 신부의 개국 선언입니다.
3: 지금부터 천주교 대구 대교구가 설립한 PBC 대구 평화방송의 개국을 선언합니다.
4: 1996년 9월 9일 개국 선언으로 시작한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 앞으로도 변함없이 좋은 말씀과 따뜻한 평화로 여러분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FM 93.1MHz 기쁜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HLDK
5: 기쁜 소식 밝은 세상
6: 가톨릭 평화방송.
4: 대구 가톨릭 평화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바람 대신 행복이 들어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7시 당신 하루의 첫 미소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이 책임질게요.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크랭넛 좋지 아니한가 이 노래로 시작을 해봤어요. 토요일 2부에서는요. 지난 일주일 동안 행복을 여는 아침을 활짝 열었던 오프닝의 여운을 한 번 더 나눠보고요. 고민했던 오프닝 곡들 중에 아쉽게 들려드리지 못한 곡들까지 들어보는 시간. 놓치기 아까운 행복들을 다시 모아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래 듣고 와서 바로 만나볼게요. 김장훈 조PD가 함께 부른 고속도로 로망스. 그리고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4: 조PD 레프레젠팅 김장훈 레프레젠팅 New track for summertime Back for the summertime Top the season right now right here

짧게 스쳐 지나갔지만 마음에 오래 남아있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조금 더 깊이 공감하고 싶은 이야기들 다시 꺼내보고요. 아쉽게 전하지 못했던 노래들도 함께 들어봅니다. 흩어졌던 행복들을 하나씩 모아 다시 완성해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지난 월요일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매차 카멜레온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숨바꼭질 같은 놀이라고 했었죠. 이름부터가 뭐 이렇게 어려워? 싶으시겠지만 우리도 어린 시절 유행했던 놀이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당시 어른들이 보기엔 에 저게 뭐야? 싶은 거에 우리는 진심을 다하곤 했었습니다. 딱지 한 장에 울고 웃었고요. 고무줄 하나에도 시간 가는 줄 몰랐고 또 친구들과 골목을 뛰어다니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꽉 찼던 그때. 신기한 건요. 놀이의 이름은 달라도 아이들이 노는 마음,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재밌는 걸 함께 찾고 친구와 웃고 이기면 기뻐하고 저도 내일 또 모이자 하는 우리 아이들. 세대는 달라도 그 마음만큼은 닮아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어린 시절 푹 빠져 있었던 놀이를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이름만 들어도 웃음이 번지는 추억을 떠올리면서 노래 세 곡 듣고 올게요. 윤마치 Love is a Magic, Transfiction 내게 돌아와, 뷰렛 거짓말.

CB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꼬몽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에는요. 청계천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내일까지입니다. 2026 청계천 첨벙첨벙이라고 해서 이 청계천에 발을 담글 수 있는 행사가 열린다는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이 청계천 많은 변화를 겪어온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아주 오래전에는 빨래를 하던 개울이었다고 하고 도시를 키우기 위해 덮여버린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 위에 자동차가 달리는 고가도로가 세워졌고 지금은 다시 물이 흐르는 산책길이 됐죠. 청계천의 모습은 수도 없이 바뀌었지만 사람들이 청계천을 찾는 이유는 분명히 도심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자연의 풍경, 자연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 삶도 비슷해요. 더 새롭고 더 화려하고 더 세련된 것을 향해 달려가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마음이 머무는 곳, 최종적으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잖아요. 오늘은 잠시라도 나를 꾸미지 않은 모습, 원래 모습 그대로 그렇게 억지스럽지 않은 하루, 억지내지 않은 하루를 살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로이킴 있는 모습 그대로 케이시 나 그댈 위해 시한편을 쓰겠어 도원경 다시 사랑한다면 듣고 올게요.

절했으며 그리 거기 오겠다. 그것은 마치

CPBC 라디오 오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2부 코너 안고 모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는 시대인데도 오히려 CD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행복을 여는 아침의 문을 열었습니다. 듣기만 한다면 사실 휴대폰 하나면 충분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케이스를 열어보고 가사를 넘겨보고 이 CD를 플레이어에 넣는 그 번거로움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 있지 않아요? 책은 꼭 이북이 아닌 종이책으로 사서 보고 또 손글씨로 편지를 쓰고 휴대전화 카메라가 아닌 필름 카메라로 촬영하고 다니는 분명히 더 빠르고 더 편한 방법이 있는데도 굳이 옛 것을 고집하는 이유 뭘까요? 아마도 그 불편함 속에 속도를 늦추게 하는 여유가 있고 또 손끝에 남는 감촉이 있고 우리의 시간이 켜켜이 쌓이는 그 추억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우리는 늘 새로운 것을 향해 달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가끔은 오래된 것이 우리를 더 오래 붙잡아주기도 합니다. 조금 불편해도 끝내 놓지 못하는 것, 보기들에게도 하나쯤 있으신가요? 행복을 여는 아침, 아가타 복디와 함께하는 라디오는 어때요? 노래 세 곡입니다. 잔나비,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올스타 밴드, 내일은 늦으리, 이승환,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CBBC 라디오 우수진의 행복을 여는 아침 토요일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바쁘게 살았죠? 이렇게 바쁘게 사느라 휙 지나간 행복한 순간의 조각들을 모아서 딱 맞춰보는 시간. 앙코르 오프닝 행복 조각 모음 앙꼬 모음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곡 들어야겠어요. 신지훈 시가 될 이야기 준비했거든요.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칠게요. 여러분 오늘도 가슴 뛰는 하루 보내세요. 두근두근.

0: 가톨릭 평화방송입니다.
1: 엄마 나이가 되면 엄마, 나는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참 쉽지 않네요. 엄마, 잘 계시죠? 보고 싶습니다.
2: 아름다운 자연 속 가깝고 편리한 공원, 현대공원 추모의 집, 현대공원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3: 한 권의 책이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변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70년 동안 한 줄 한 줄의 책임을 담아온 학이사의 신념, 도서출판 학이사가 오랜 시간 책을 만드는 이유입니다.
4: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믿음으로 더 발전해 가겠습니다. 지역과 상생하는 힘찬 내일로 지켜가겠습니다. 유일한 지역 백화점의 자존심과 일상이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고객님과 대백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대백.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7: 우리는 미사 안에서 여러 번 아멘이라고 응답합니다. 아멘은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라는 뜻이지요. 사제가 바친 기도는 우리의 아멘을 통해 비로소 공동체의 기도가 됩니다. 아멘은 기도의 마지막 말이 아닌 세상을 향해 내딛는 첫 걸음인 것이죠. 미사가 끝나는 순간부터 그 믿음은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가장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0: FM 93.1MHz 깊은 소식 밝은 세상 CPBC 대구 가톨릭 평화 방송입니다. HLDK
1: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알고 보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 어느 책에서 읽은 이 문장이 왠지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인생이란 원래 만만치 않죠. 이런저런 파고가 밀려오고 그걸 넘어가는 과정이 곧 삶이라는 말. 우리는 익히들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엔 내가 생각했던 것,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다니 이 한마디가 왠지 긍정의 마음을 심어줍니다.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분명 더 나빠질 수도 있었는데 지나고 보니 마치 운명처럼 그 고비를 통과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와 만났던 경험. 그건 어쩌면 우리가 그만큼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참 좋은 오늘 은빛소녀입니다.